0: 그리고 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셨겠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0: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값진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1: 네. 그런데 집사님.
0: 네.
1: 그 회장님께서
0: 네.
1: 딱 하나 허세를 부리는 영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딱 하나.
0: 허세요?
1: 허세를 부립니다. 아. 거기에서는 굉장히 허세를 부리시더라고요.
0: 네.
1: 그게 뭔지 아십니까?
0: 뭔데요?
1: 바로 내가 평생 아내에게는 멋진 남자로 보이고 싶다라는
0: 와.
1: 거였습니다. 어제가 특별히 부부의 날이었는데
0: 네.
1: 더 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아내에게 멋진 남자로 보이고 싶다. 그 허세를 지키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0: 아, 정말 멋지십니다. 아내를 향한 그런 허세는 얼마든지 환영하죠.
1: 아,
0: 사실 결혼과 가정이 많이 흔들리는 시대잖아요.
1: 맞아요. 네.
0: 자기 몸과 마음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참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굉장히 올바른 허세이지 않을까, 그리고 신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뭔가 영역에 허세를 부린다면 이왕이면 선하고 옳은 것에, 또 주님을 향한 거룩한 것에 욕심을, 마음을 더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으로 좀 시작하고 싶네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0: 아멘.
1: 자, 주님을 향한 거룩한 허세가 아니죠. 네,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과 열정이 가득한 오늘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든 방송가족분들께 그러한 마음을 보약에 담아서, 영적 보약에 담아서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오늘도 네 구절, 말씀 구절 네 구절 준비했습니다. 예쁜 이미지에 이번 주 테마가 빛이라고 말씀드렸지
0: 네, 빛이었죠.
1: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빛의 시리즈로 갔는데
0: 아.
1: 이번 마지막 금요일에, 이번 주 평일 마지막이잖아요. 제 어제는 촛불이었고요. 그 전날은 가로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빛 시리즈로 가다가 오늘은 신호등을 할까 생각했거든요. 신호등에 마땅한 이미지가 없어서 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태양이 떠올랐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나무 틈새 사이로 보이는 하늘과 햇빛 이미지로 준비했습니다.
0: 아주 좋습니다.
1: 네, 그래서 오늘 내구전의 말씀을 오늘 그 햇빛 이미지에 담았으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신청하시고 많이 받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어떤 말씀 구절들 저희가 준비했는지 소개해 드릴까요?
0: 네, 첫 번째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이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 아멘, 아멘.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8절 말씀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씨앗 이미지 준비하고 하면서 생각하는 게 정말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라는 생각. 지금 오늘 다 사도 바울입니다.
0: 아, 네.
1: 자, 갈라디아서 4장 18절 말씀.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 말씀입니다.
0: 네, 다음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 아멘.
0: 아멘.
1: 디도서 2장 14절 말씀
0: 네.
1: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또 여러분께 나눠드릴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0: 아멘.
1: 아멘. 아멘. 네, 오늘 네. 이렇게 네 가지의 성경 구절 전해드리죠.
0: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요.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이들한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어제까지 주적주적 비가 내렸고
0: 네.
1: 잔뜩 흐렸는데 오늘 다시금 햇살이 막 지금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마음까지 빛나는 것 같아요.
1: 그 이미지입니다. 오늘 씨앗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0: 오늘 이미지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어제 부부의 날이었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근데 한 집사님이 당신의 남편이 자기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1: 예.
0: 뭘 것 같아요?
1: 애칭 네. 말씀이시죠?
0: 매일 햇살아 이렇게
1: 햇살아.
0: 부르면 햇살
1: 햇살아
0: 햇살 네. 이렇게 온 가정을 햇살처럼 비춘다 해서 햇살이라고 부른대요.
1: 네.
0: 근데 오늘 이미지 말씀 보니까 정말 햇살처럼 귀하고 복된 말씀이 우리

0: 사랑했더란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와. 마음에 햇살처럼 환하게 비치길 소망합니다.
1: 야, 햇살아, 햇살아 너무 좋네요. 햇살아. 당신은 나의 햇살이다라는 네.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호칭으로 부르기도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한 어떤 열심과 열정을 내셨고 네. 또 용기 있는 결단을 계속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부부 사이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품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과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로 그 사랑이 흘러갈 테니까 더욱더 하늘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한 마음을 주변 이웃들과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오늘 그리고 5월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귀한 말씀 네 구절 이미지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1: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확 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했더란 오늘의 기도문.
0: 네, 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기도문을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또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 넣어서 샵 9330번,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1: 자, 단어만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뭐 이왕이면, 이왕 바란다면 여러분께서 길게 문장으로 보내주시면 더더욱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가져보는데요.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키워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자막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일찌감치 확인하신 분들께서는 문자 남겨주시면 될 텐데 아직까지 지금 확인하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켰어요.
0: 아, 그러세요? 아,
1: 원래는 좀 일찌감치 켜드리는데 오늘 앞서서 이제 햇살아, 햇살아라고 그 애칭에 제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깜빡했습니다. 자, 아무튼 한 글자씩 공개해볼까요? 자, 첫 번째 글자 공개해
0: 네,
1: 주시죠.
0: 열입니다.
1: 열. 자, 열인데 열중셔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자, 열. 열정. 아, 오늘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열정도 아닙니다.
0: 네, 1278번님께서 네. 처음으로 정답을 확인하셨네요. 맞추셨네요.
1: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보이는 라디오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 대전극동방송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라이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대전극동방송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자, 속속들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이, 나는 키워드 잘 모르겠고 그냥 기도문 이렇게 적으시면 기도문 안 나갑니다.
0: 네, 오늘의 키워드 넣으셔야 합니다.
1: 열매. 아, 열매 있네요. 열매.
0: 아, 열매.
1: 근데 약간 애쓴다라는 표현입니다. 애쓰고 노력한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라는 의미의 단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열로 시작합니다.
0: 우리가 애들한테 이런 말 하죠.
1: 아, 공부.
0: 해라.
1: 아, 맞아요. 맞아요. 만사에 모든 것에 이것을 다해라 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유명한 찬양 중에 하나가
0: 아...
1: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을 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0: 맞아요.
1: 이것 하고 계시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 또 있죠.
0: 그렇죠. 네. 우리의 열이 아니라
1: 네네.
0: 하나님의 열이 왔을 때
1: 맞아요.
0: 정말 초라하고 또 부족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열땡과
0: 네.
1: 그다음에 공로와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열 이것으로
0: 답답한 것 같아요.
1: 이루어졌어요.
0: 빨리 알려드릴까요?
1: 예, 제가 지금 열 이렇게 열 이렇게 힌트를 드리고 있는데
0: 네.
1: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공개해 주시죠.
0: 네, 오늘의 키워드는 열심입니다.
1: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 이제 대표 말씀이었죠.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0: 주를 섬기라.
1: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도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 말씀도 열심히 담겨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그 일을 사모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할 때뿐 아니라
0: 네.
1: 그건 언제든지 좋으니까 너희 항상 그런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라.

0: 그거죠. 그래서 네. 오늘의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1: 네, 열심. 오늘의 키워드는 열심. 열심이고요. 우리 장 PD님과 저도 오늘 열심히 한번 그럼요. 우리 사랑이들한 방송 가족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한 곡 듣고 와서 또 문자 소개할까요?
0: 자, 오늘 원래 선곡한 곡은 딴 곡이었는데 네. 제가 급히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안 들을 수가 없어요.
1: 혹시 하나님의 열심 뭐
0: 하나님의 열심을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급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즘에 워낙 많은 분들께서 사랑하는 찬양이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뭐 이렇게 그 특히 이제 우리 자매님들께서 네. 더더욱 공감하고 좋아하는 찬양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시간 러빔의 원곡입니다. 러빔의 원곡으로 하나님의 열심 이 찬양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찬양 듣고 와서 여러분의 문자 소개할게요.

0: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의 뜰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은영 집사고요.
1: 네, 저는 박은영 집사님의 파트너 장찬희 PD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0: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고 이제 정말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누리면 안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마땅한 순종과 또 마땅한 행실 그리고 오늘 뭐 계속 여러분과 방송 중에서 계속 나눴지만 우리가 이제 더욱더 우리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좀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예, 어제가 또 부부의 날이었고 이번엔 가정의 달이니까
1: 그런데 이제 열심을 낼 때 네. 지혜롭게 또 열심을 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본인의 또 건강이라든지
0: 아, 네.
1: 또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관리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이웃 앞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0: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실까요? 우리 박 집사님.
1: 지혜가 네. 필요합니다.
0: 근데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어제 문자 참여를 통해서 박은영 집사님을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1: 근데
0: 집사님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는데요.
1: 감사합니다. 정말 어찌 생각하면 우리가 서로 얼굴도 모르는데 네.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만나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데 네. 또 그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에 정말 너무 감사하고 힘이 네. 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구나. 네. 이런 고백을 오늘 아침에 또 합니다.
0: 할렐루야. 네.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님이 우리를 전파로 하나 되게 했네.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찬양이 서로 섬기며 네. 주의 나라 이뤄가리. 이 가사거든요.
1: 네.
0: 우리가 서로서로 전파를 통해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각각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문자 소개해볼까요? 자, 2042번님께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1: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 창밖 풍경이 너무 예쁩니다. 오늘도 방송가족 모두에게 좋은 날 되시길 기도해봅니다.
0: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가장 좋은 날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1: 네.
0: 우리가 항상 감사의 필터를 씌우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플로 참여하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없습니다. 무료로 참여 가능하시니까 어플리케이션 각각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있거든요. 다운로드 받으시고 회원가입만 하시면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8457번님 이어서 문자 주셨네요.
1: 네, 샬롬. 오늘도 좋은 날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말씀 영양제 씨앗으로 오늘도 승리하겠습니다.
0: 네, 말씀이 없이 좋은 날이 될 수가 없겠죠. 말씀 잘 붙잡았으면 좋겠고요. 4420번님께서 어제 그 카페 운영하신다고 말씀드렸던 그래서 불교 신자가 오셔가지고
1: 수요예배 가신
0: 분. 네, 맞아요. 저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조언해 주셨던 그분이신데 이분이 또 문자 주셨네요. 네, 소개해 주실까요?
1: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라떼가 우리 4420번님께서 만드신 거죠?
0: 네, 그럼요, 그럼요.
1: 와, 제가 전도용으로 만든 예수 라떼입니다. 어떤가요? 귀엽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0: 야, 이거 근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실제로 이게 너무 아름다운 정교한 그림이거든요?
1: 이걸 어떻게 만드셨죠?
0: 그리고 심지어 이 머그잔 보면 커피를 따라서 나가는 머그잔을 보면 전파 선교사 커피를 마시는 당신 하고 극동방송이 적혀있어요. 이거는
1: 와.
0: 저희 극동방송 방송사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1: PD님 4420번님에게 무슨 선물이라도 하나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0: 알겠습니다. 저희 한번 기회될 때 꼭 챙겨드리도록 하겠고 이뿐 아니라 이분이 또 문자 주셨어요. 이거는 방금 약간 좀 캐리커처처럼 라떼를 만드셨는데 이분이 이렇게도
1: 와
0: 이건 이제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1: 정말 보여드리고 싶네요.
0: 이건 진짜 약간 실사와 같이 이걸 어떻게 만드시는 거죠?
1: 이건 못 마실 것 같아요.
0: 실력이 엄청나신 것 같습니다.
1: 와, 예수님의 얼굴이 정말
0: 너무 정교하게
1: 네
0: 사실 이거는 기존의 예수 라떼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성 손님분들께서 많이 드셨고 또 너무 현실적이라 귀엽게 만들어달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저렇게 예쁘게 귀엽게 만들어봤습니다. 기존 예수 라떼 사진은 이겁니다 라고 야, 이거 진짜 보여드려야 되는데.
1: 근데
0: 이게 라떼로 이렇게 가능하네요.
1: 이 4420번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본인의 일터에서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은사대로 전하는 이 모습이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0: 그리고 불편하지 않게끔
1: 네.
0: 지혜롭게 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귀감이 되고 본받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그 마음에 굉장히 저희도 덩달아 열정을 품게 되는 것 같은데
1: 네.
0: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로 그렇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잘 알리고 향기를 풍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981번님 문자도 짧지만 굉장히 감동이네요.
1: 네, 주님 좋은 씨앗 되고 싶어요.
0: 네, 이미 좋은 씨앗으로 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자, 그리고 이분 문자도 너무 좋네요.
1: 네, 9191번님인데요. 오늘의 영양제를 먹어야 힘이 납니다. 그래야 오늘도 주님 앞에 바짝 붙여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0: 우리 또 박은영 집사님 또 영양제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네.
0: 영양제 잘 챙겨 드시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가 신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양제 챙겨 먹는데.
1: 아, PD님 저도 40대는 안 그랬어요.
0: 그러니까 영양제 챙겨 먹는 게 저는 너무나도 좋은 습관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1: 아, 노화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0: 챙겨 드셔야 되는데 저 역시 네. 지금 챙겨 먹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럼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영혼을 챙기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영혼의 영양제 챙겨 먹어야죠.
1: 네, 매일매일 말씀 네 가지 또 기도문 받고 또 입으로 선포하면은
0: 네.
1: 이 영의 영양제가 또
0: 작동할 겁니다.
1: 네. 그럼요.
0: 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씨앗 주세요. 우리 집에 심어 놓겠습니다. 7078번님께서 부모산 안에 비하동에서 청주에서 듣고
1: 여기 청주죠.
0: 계시다고. 네, 듣고 계시다고 집에 심어 놓겠다라는 의지가. 이게 나만 심기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10년 가운데도 이 씨앗을 심겠다라는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네요.
1: 네. 그리고 4595번님께서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는 없대요. 오늘도 믿음으로 심어보겠습니다.
0: 아,
1: 와.
0: 여러분 말씀 씨앗을 심으면 이거는 최소 30배입니다. 여러분 삶에 또 오늘 하루 가운데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많이 받아가 주세요. 샵 9330번 씨앗이고요. 또 기도문 신청 오늘 키워드가 열심입니다. 열심. 자, 모든 것을 선한 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기 싫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들 마음속에 오늘도 긍정의 씨앗을 심어주십시오 라고 또 고백해 주셨습니다. 네, 뽑으려고 하면 잡초지만 품으려고 하면 다 꽃이 아니겠습니까?
1: 네, 그리고 5041번님께서 비 온 뒤에 청량한 햇살이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이 문장을 읽는 저희들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0: 이게 또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열심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8457번님께서도 문자 주셨고요. 자, 오늘 열심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0: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지켜나가는 거니까요.
1: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한 또 자기 자신에게 칭찬도 많이 해주세요.
0: 맞아요. 네.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또 사랑의 출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5171번님.
1: 네, 열심히 전도합시다.
0: 아, 할렐루야.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0714번님 지금 열심히 다하고 계신 것 같네요.
1: 와, 지금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열심히 어르신들 목욕시켜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하루 되길 바라봅니다.
0: 아멘, 아멘. 아유, 지금 어르신 목욕시켜드리면서 극동방송을 틀어두셨나 봐요. 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족 됐으면 좋겠습니다. 5833번님 믿음의 고백도 남겨주셨고요. 자, 신호 따라 열심히 운전하느라 이제야 신청합니다. 오늘 열심히 사랑합시다. 9581번님 문자고요.
1: 네, 운전 조심하세요.
0: 4006번님 문자 집사님 네. 소개해 주시죠.
1: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장PD님. 박은영 집사님.
0: 오늘 텐션 좋으시다고?
1: 늘 박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제가 있는 곳에서 사명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자,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박은영 집사님이 컨디션이 날로 좋아지고 계십니다.
1: 할렐루야.
0: 할렐루야. 자, 두 분 덕분에 이번 주도 말씀과 기도문으로 매일매일 은혜 안에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뜻은 사랑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자, 지난주 클래식 이름 짓기에 선정돼서 선물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8773번님께서.
1: 네.
0: 근데 오늘도 진행

0: 되잖아요.
1: 네, 오늘 2부 시간에 또
0: 기대 많이 해주시고.
1: 네.
0: 자, 지금 9398번님 문자까지 소개해볼까요?
1: 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정말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네요. 네.
0: 근데
1: 네.
0: 오늘 좋은 날이라는 표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1: 네, 네.
0: 우리가 마음으로 좋은 날, 또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날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님과 오늘 동행하는 것. 주님 생각하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0: 네. 아, 그래서 오늘 집사님께서.
1: 더 좋은 것 같아요.
0: 자, 아무튼 오늘 귀한 찬양 나누고 와서요. 또 저희 오늘 1부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 진행됐던 다양한 행사 소식들 나누는 뜰한 광장 진행되니까 많이 또 들어주시고 또 참여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265번님께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요? 라고 씨앗 신청해 주셨는데, 네, 어플로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씨앗 이미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자, 주 음성 외에는 부흥 세대의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문자 소개 안 할 수가 없네요.
1: 아, 오늘이 22주년 결혼 기념일이래요. 축하드립니다.
0: 아, 네. 저는 11년 차. 저보다 두 배. 선배님. 존경합니다.
1: 축하드려요. 네,
0: 아무튼 오늘 키워드가 뭘까요, 집사님?
1: 네, 오늘은 열심입니다. 저희들도 오늘은 더 열심히 한번 사랑의 뜰안 함께하겠습니다.
0: 네, 열심 그리고 씨앗 네, 샵 9330번 각각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영양제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0: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1: 이 시간 지역의 다양한 행사와 사역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0: 드랑 광장. 네, 이 시간에는 대전과 충

0: 충청 지역의 행사와 사역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 뭐 사실 저희 방송상에 요청된 행사 소식을 좀 위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놓치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나 기관에서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여러분께서 좀 많이 알려주시면 저희가 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개인적 이벤트도 좋습니다. 광장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뭐 개인적 이벤트, 오늘 결혼 기념일입니다. 오늘 뭐 생일입니다. 아니면 우리 아들 뭐 오늘 뭐 면접 보러 갑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까지 이 시간에는 올라오는 소식들은 다 전해드린다.
0: 네, 아주 소소한 이야기까지.
1: 그렇습니다.
0: 소소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9330번으로 네. 부탁드립니다.
1: 지난주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는 네. 네. 특정 교회에서
0: 맞아요.
1: 네, 만년동에 위치하고 있는
0: 네, 새어른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1: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에서
0: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죠.
1: 참여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소개해드렸거든요. 오늘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적극적으로 오늘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그 어떤 소식이라도 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니까 오늘 적극적으로 참여 #9330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아 그런데 PD님 그 매주 금요일마다 99999
1: 아, 맞아요.
0: 우리 비둘기님 남지구 네. PD님께서 오늘은 또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셨네요.
1: 우리 99999 남지구 PD가 오늘 휴가예요.
0: 휴가를
1: 떠났습니다.
0: 그렇구나.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겠죠?
1: 네, 방송 안 듣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가족들과 함께 특별히 이제 어린 자녀가 있어요. 어린 자녀, 어린이집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어린이집에 또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부득이하게 또 휴가를 냈어요.
0: 아유, 그러면 보고 싶네요.
1: 오늘 안타깝게도 오늘 예, 이뜨란 광장의 공식 전서구는 볼 수 없다라는 거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러면 다시 듣기 그리고 또 미리 듣기를 우리 장 PD님께서 혼자서 다 또 소개를 예,
1: 오늘은
0: 하셔야겠네요.
1: 참새가 좀 짊어져야 되는 게 많습니다. 오늘 참새가 낑낑대면서 다양한 소식들을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듣기 원래는 제가 했잖아요. 이제 지난 행사 소식을 좀 전해드리는 역할도 오늘 제가 하고
0: 네.
1: 그리고 미리 듣기 예정된 행사 소식을 전하는 것도 제가 오늘 좀 담당을 할 예정입니다.
0: 네, 오늘 장 PD님이 열심을 내셔야겠습니다.
1: 자, 그리고 함께 듣기 우리 여러분의 소식들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 아니면 어떤 일상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듣기 시간 여러분의 이야기 #9330번으로 자유롭게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듣기 함께 할 텐데 집사님 다시 듣기 누가 준비했을까요? 네.
0: 장창희 PD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1: 네. 오늘 다시 듣기 시간. 근데 네, 오늘 다시 듣기는요. 저희가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고 광고해 드렸었던
0: 네.
1: 이제 청주 극동 포럼이
0: 포럼.
1: 예, 주일에 그러니까 이번 주일이었죠. 그러니까 지난 주일 이제 진행이 됐어요. 5월이죠. 5월 17일 주일 오후에 진행이 됐는데 그 현장 내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듣기는. 그래서 오늘 참고로 말씀드리면 좀 더 안내해드리면 그 포럼을 전체를 참여를 못해서 듣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잖아요.
0: 네.
1: 그런 분들을 위해서 편집된 버전으로 오늘 오후 2시에 오늘 최정민 PD님께서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황을 쫙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전체를 듣기 원하시면 오늘 오후 2시 꼭 대전극동방송을 통해서 방송 들어주시면 전체를 들으실 수가 있고 저는 좀 하이라이트 좀 주요한 부분들만 이 방송가족분들께 다시 듣기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이제 정말 청주에 뭐 대전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요.
0: 네.
1: 청주에서도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자리 채워주시고 뜻깊은 시간 함께 만들었는데 뭐 이 자리를 빌려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극동방송에서 주최하고 진행하는 행사 가운데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다 하지만 방송 가족분들께서 참여해 주시지 않으면 의미가
0: 맞습니다.
1: 없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생생한 현장 이야기 함께 듣고 오시죠.
2: 대전극동방송의 사역을 늘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청주본부에서 여는 우리 청취자분들 모시고 하는 첫 사역의 자리 함께 열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요. 대전극동방송 여성합창단의 아름다운 무대로 마음의 문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큰 박수로 환영

0: 이제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제2회 청주국동포럼 개회를 선언합니다.
1: 이제 제2회 청주국동포럼 강연을 맡아주실 강사님을 극동방송 청주본부 운영위원이신 이종근 장로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 김영수 대표님은 1964년 지금의 양강도입니다. 양강도 해산에서 출생하셔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시고 민청산업연구원연구사 조선노동당 38호실 24고 향산지도국 수출원천처 분석실 실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극동방송을 듣고 2009년 2월 탈북하여 같은 해 3월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현재는 통일부 통일연구위원, 북한인권 국제 NGO 네트워크 진검다리 공동대표, 사단법인 북방연구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예, 김형수입니다. 벌써 한국 생활 17년 됐습니다. 지금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한 지금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 동문이 한국에 2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졸업한 사람도 있고 도중에 대학을 졸업 못하고 온 친구들도 있는데 거의 많은 분들이 외국에 외유관 나갔다거나 아니면 중국에 대학교수를 나갔다가 외부 세계를 알고서 온 분들이고요. 저는 유독 외국인 한 번도 못 나가보고 오직 국동방송을 듣고 그리고 이제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0년 전에 생겨났던 국동방송이 아니었으면 제가 한국에 올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고요. 그 방송을 듣는 과정에 대한민국의 발전상 그다음에 제가 모르고 있던 국동방송에 출연하는 탈북자들이 생생한 증언을 그때 듣고 나서야 속아 살았구나 하고 6년 동안 벼르고 벼르다가 결국 2009년도 이제 탈북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탈북하기 전에는 고향인 양강도에 와서 도청 공문하다가 탈북했습니다. 예, 고향으로 오게 된 것도 국동방송을 듣게 되면서 고향 친구를 통해서 라디오를 하나 이제 저희 손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국 6년 동안 중독되듯이 이제 라디오를 듣다가 마지막에 탈북했습니다. 국동방송 듣고 나서 탈출하려고 하다가 체포돼가지고 고문당하다가 또 그 다음에 중국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또다시 변방대 잡혀가지고 정말 고생고생하면서 저는 지금도 정말 내가 살아있는지 어떨 때는 막 의심스러울 정도로 근데 이 모든 바탕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정 속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지금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쓰임하려고 나를 이 세상에 이렇게 북한에서 대학을 공부시키고 모든 가정 속에서 또 그리고 라디오를 듣게 했을 때 우리 친구를 통해서 듣게 하고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거구나. 예,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에 왔을 때도 정말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기적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탈북자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겁니다. 3만 4천 명의 탈북자가 온 중에 지금 그래도 정착을 하고 성공하는 분들 보면 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안에서 예, 소통하는 과정에 또 많이 이제 성장하고 또 이제 정착 잘 되고. 예, 그래서 오늘 끝으로 지금 북한의 지하교인들 그들 위해서 짧게

0: 제가 좀 기도를 좀 한고로 좀 끝낼까 합니다. 함께 좀 기도할 때 같이 좀 기도하는 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서 국동방송을 듣고 생살건 탈북하여 새로운 삶을 찾게 해주신 그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지금도 이 시각에도 북한 지하교인들은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처형되고 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하는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희망과 평화, 안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북한 땅에도 이루어져 그들이 안전하게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북한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게 해주시고 거짓 우상이 허물어지고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1: 네, 청주 극동 포럼. 네, 청주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본부 설립 이후에 드려진 첫 행사였어요.
2: 아니 근데 감칠맛나게 네. 들으려고 하면 끊어지고 들으려고 하면 끊어지고 이러더라고요. 오늘 이 많은 내용들을 듣기 위해서 2시 네, 기억하면서
1: 2시 방송 꼭 들어주시면
2: 네.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가 있는 두 끼, 거죠.
1: 2시의 기쁨.
2: 와.
1: 네, 2끼.
2: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정말 네. 그 스토리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1: 맞습니다.
2: 아, 오늘 2시 기대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저는 참 이제 극동방송의 주요 사역 중에 하나가 또 어떤 정체성이기도 한데 북방사역이거든요. 이제 북한 지역 가운데 우리가 북한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갈수록 이제 시대가 바뀔수록 더욱더 막히고 있지만 전파는 계속해서 나가거든요.
2: 그럼요.
1: 그래서 전파의 어떤 이 사역 가운데 그 복음의 전파가 북한의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교회가 계속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도 많은데 여러분께서 많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1: 자, 다시 듣기. 네, 지난 행사 소식 5월 17일 주일에 진행됐던 청주 극동포럼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 참새가 또 열심히 고군분투합니다.
2: 이제 미리 듣기입니까?
1: 미리 듣기.
2: 네.
1: 자, 미리 듣기를 또 귀한 행사가 또 예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또 한 소식을 또 직접 행사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전해주셨거든요.
2: 네.
1: 그 이야기 좀 들려드릴게요.
3: 할렐루야. 목회 코칭 세미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날아온 대전 성시아운동본부 독수리 박명용 장로입니다. 6월 4일 날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현재 대전 성시아운동본부 대표장님신 대전 남부교회에서 개최를 합니다. 사람의 생애를 두 파트로 나눠봅니다. 직장생활 전과 직장생활 후를 본다면 우리가 대부분이 은퇴 준비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평생 목회만 하다 보시니 은퇴 준비를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강사로는 한밭질 장로교회 원로 목사 이영환 목사님 설교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 은퇴 준비 연구소가 있습니다. 김남순 소장님. 그 다음에 국제코칭협회 이사장 박종호 목사님이 강사로 세 분을 모셨습니다. 참여 방법은 전화로 하시려면 252-1700번 010-3454-0001번 5월 27일까지 꼭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준비 사항을 점검하면서 차질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자, 참새가 움찔했습니다. 독수리가 등장해서 네, 우리 박명용 장로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목회 코칭 세미나요? 이제 대전 남부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제 목회자 사실 그 일반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네. 이제 좀 그냥 회사원들도 은퇴 이후에 어떻게

0: 살아가야 할지를 설계를 잘 하지 못하고 좀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1: 그렇죠.
0: 목회자분들께서는 더더욱 대비를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1: 네. 그래서 대상이 현직 목사님이나 네. 은퇴 목사님 그리고 평신도 또 리더자도 또 참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0: 무료 이게 중요하죠.
1: 네, 참가비
0: 그렇기
1: 무료.
0: 때문에 신청을 꼭 해주셔야 돼요. 강의 자료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여러 준비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27일까지예요. 그래서 집사님 저는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이 방송을 챙겨 듣고 막 신청하시면 참 좋겠지만
1: 네.
0: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럼 혹시 샵 9330번으로 광장이나 광이로
0: 아 그렇죠 그렇게 보내 광장으로 보내시면
1: 네.
0: 그 관련 내용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저는 뭐 그 얘기도 그렇지만 지금 듣고 계시는 뭐 장로님이라든지
1: 아 다른 분들께서
0: 뭐 권사님들께서 목사님 이런 거 있답니다. 이거 한번 가보서
1: 좋지요.
0: 같이 들어봅시다. 혹은
1: 네.
0: 이거 좀 들으시고 제가 신청할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좀 이런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1: 그럼요. 목사님들이 또 워낙 바쁘셔가지고
0: 네.
1: 이렇게 또 주변에서 챙겨주면 정말 좋을 것
0: 그럼요,
1: 같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네.
0: 그래서 6월 4일 목요일에 진행되고요.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그러니까 9시부터 12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4일에 이제 목요일에 진행이 되는데 신청은 5월 27일까지 이 교회 이름 그리고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자, 대전 네. 남부교회에서 또
0: 진행이 되죠.
1: 진행이 되고 이영한 원로 목사님께서
0: 맞아요.
1: 설교해 주십니다.
0: 최근에 네. 저희 그 한국교회 희망찾기 프로젝트에 출연하셨던
1: 네.
0: 분이시죠. 이영한 한밭제일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그리고 김남순 소장님께서 오시는데 이분이 은행 이사셨어요.
1: 아.
0: 실제로 그 대형 은행의 이사를 지내셨고 그리고 증권사의 본부장을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래서 은퇴준비연구소 지금 소장을 맡고 계신데 귀한 강의가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코칭협회.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많이 지쳐있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케어하기 위한 또 세미나도 박중호 목사님께서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고요.
1: 정말 많은 분들이 가셔서 도움 받았으면 좋겠네요.
0: 네, 목회 코칭 네. 세미나. 아, 그럼 그런 내용 나 지금 다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뭐라고 보내면 되죠?
1: 광장 보내십시오.
0: 네, 광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소식 전해드리면 평택입니다. 이번에는 뭐 조금 이제 대전에서 올라가면 평택인데 평택 청소년 교육 선교회와 평택 성시화 운동본부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평택제일감리교회에서 제8회 청소년 대각성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1: 네.
0: 예수전도단 화요모임과 김선교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진행되고요. 이제 평택 청소년 교육 선교회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도 굉장히 특별한데요. 청주 서문교회에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6월 9일 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 2026 지저스 페스티벌 청주 목회자 전도 훈련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시는 강사님이 이제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재훈 목사님께서 오시거든요.
1: 네.
0: 그뿐 아니라 한국 CCC를 대표하시는 박성민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그래서 참가 대상이 목회자 3호 또 전도 대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6월 9일 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이것도 이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좀 문의하실 분들께서는 청주 서문교회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또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로 문의하시면 되는데 이제 010-2486-8291 네,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되지만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광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사진이 굉장히 탄탄해요.
1: 네.
0: 그래서 강사분과 또 주제별로 김지원, 김유빈 간사님, 이종태 목사님, 성수건 목사님, 주은진 팀장님 해서 다양한 주제, 섹션별로 또 다양한 강의가 이어지니까 좀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세 가지 소개해드렸잖아요.
0: 네.
1: 그 목회 코칭 세미나 그리고 제8회 청소년 대각성 집회
0: 네, 평택에서 진행되죠.
1: 청주 목회자 전도 훈련 세미나 세 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확히 듣고 싶은 분들은 샵 9330번 광장으로 보내주시면 이 내용이 전송되죠.
0: 그렇습니다. 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아, 함께 듣기 일찌감

0: 같이 문자를 주셨는데 이제야 함께 듣기 시간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시작해보겠습니다.
0: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신 소식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분께서 남지구 PD 좋은 아빠 같습니다.
1: 아, 좋은 아빠죠.
0: 네, 4006번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자, 3315번님께서 귀한 문자 주셨네요. 소개해 주실까요?
1: 아, 이분은 정말 제가 더 축복해 드리고 싶은데요.
0: 꾀꼬리의 소개로.
1: 네, 저희가 이제 22주년 결혼 기념일이 오늘인가 봐요.
0: 축복합니다.
1: 아, 근데 남편분께서는 이제 어머니께서 편찮으셔 가지고 연차를 내고 서울을 갔대요. 그리고 우리 3315번님께서는 이제 출근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무뎌진 결혼 기념일이지만
0: 아이고.
1: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축하받고 싶어서 문자 드렸다고 하는데요. 제가 큰 소리로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3315번님.
0: 결혼 기념일 축하드립니다. 3315 3315
1: 아, 그리고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곤면합니다. 오늘 예쁜 옷 하나 셀프로 사십시오.
0: 옷이 아니어도 스스로를 향해서 스스로 선물해드리는 것도
1: 그럼요.
0: 좋을 것 같습니다.
1: 갖고 싶은 거 하나 가지세요.
0: 네네. 오래도록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게 있다면
1: 네,
0: 오늘 한번 결제하시면 좋겠네요.
1: 2년 동안 얼마나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0: 맞아요.
1: 애쓰셨겠어요.
0: 자, 그리고 4588번님께서 귀한 소식도 전해주셨네요. 꾀꼬리 전해주시죠.
1: 네, 이런 소식도 참 좋습니다. 남부중앙교회 3040세대 부부집사 청년들이 기도 모임을
0: 야,
1: 시작합니다.
0: 할렐루야. 네.
1: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리며 시골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 모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0: 이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냥 기도회가 아니라 3040세대 부부집사입니다. 3040세대 부부집사와 또 청년들이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한다고요.
1: 한참 열심히 일하실 때네요. 3040.
0: 사실 요즘에 교회마다 3040세대가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서 좀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거든요.
1: 네, 현실적으로 너무 바쁘고 또 아이들 양육하기가 힘드니까.
0: 맞아요. 네. 네. 그런데 너무나도 앞장서서 3040세대가 이렇게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라는 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이번에는요. 예쁜 딸 초등학교 들어가서 첫 소풍날인가 봐요.
0: 네.
1: 설레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안전하고 즐겁게 행복한 추억의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4489번님.
0: 네. 좋은 날이 될 겁니다. 요즘 뭐 한간에는 뭐 수학여행이나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학교에서
1: 그렇죠.
0: 그런 것들을 금지한다 안 한다 뭐 이게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소중한 추억과 그리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하고 즐겁고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날씨도 좋아가지고
0: 맞아요.
1: 네. 아마 따님께서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0: 갔다 와서 너무나도 즐거웠다라고 이야기할 줄 믿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393번님께서 샬롬 사랑의 대란이 있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오늘도 힘든 삶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이웃에게는 진심으로 표현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이웃에게는 진심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귀한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1: 네, 이분도 축하드리고 싶어요.
0: 0009번님 깨꼬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저의 61번째 생일입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평택에 있는 아들이 연차를 내고 온다고 하네요. 근데요, 아들보다 손녀가 더 보고 싶네요. 믿음으로 가정을 잘 이끄는 모습에 감사하며 기도의 마일리지가 점점점 쌓여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우리 모두 기도의 마일리지를 쌓아보아요. 청주 용암동에서 전재인 권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0: 야, 일단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신 축하드리고요. 아들 가정이 또 오는 것 같아요.
1: 네,
0: 아유. 정말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손녀가 와서 얼마나 기쁨이 될지 기대가 되네요. 자, 1165번님께서 또 귀한 소식 전해주신 것 같아요.
1: 부모님 모시고 아마 병원에 오신 것 같아요.
0: 네.
1: 기본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기다리면서 모든 진료하시는 의사선생님 또 간호사분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 주시고 또 부모님 눈 깨끗하게 치유되길 또 마음과 기도했습니다.
0: 자, 또 그래서 이미지까지 보내주셨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고 pray together 또 이렇게 문자 주셔 그 이미지를 보내주셨는데 기도대로 그 이상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1: 아, 부모님들이 편찮으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0: 6671번님 문자네요.
1: 네, 5월 23일 충남 공

0: 경주 반죽동에 위치한 골주 성결교회에서 어린이
1: 아,
0: 축제가
1: 공주 성결교회가 아닐까 싶네요.
0: 아, 그래요.
1: 네,
0: 맞아요.
1: 공주니까.
0: 골주는 없을 것
1: 네,
0: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주 성결교회에서 아마 어린이
1: 어린이
0: 축제가
1: 축제가.
0: 있습니다. 뭐 놀이기구, 만들기 체험, 먹거리 부스 등이 있으니까 이웃들과 많이 많이 방문해 주세요. 이렇게 667 하나분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공주 성결교회입니다.
1: 그렇습니다. 어린이 축제가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즐거운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1: 공주는 대전에서 금방이니까.
0: 가까우니까.
1: 네. 또 한번 가보시고 갔다가 어린이 축제 참여하고 다른 코스까지 돌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0: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1: 5월 23일입니다. 5월 23일 내일이죠. 내일 토요일에 진행된다라는 거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자, 0360번님 문자까지 소개해 볼까요?
0: 네, 안녕하세요. 청주 모충동에 위치한 예수로교회에서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충북 노회 주관으로 김종찬 가수 초청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들 많이 와주세요.
1: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라고 합니다.
0: 우리 전에 한번 김종찬님
1: 그쵸?
0: 찬양 들었잖아요.
1: 공주의 개척교회 섬기러 한번 오셨는데
0: 네.
1: 진짜 은혜의 시간이었대요. 그분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이 감동받았다 하더라고요.
0: 정말 좋을 것
1: 그래서
0: 같아요.
1: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함께 모시고 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자, 예수로 교회입니다. 청주에서 진행되고요. 청주 모충동에 위치한 예수로 교회에서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김종찬 목사 초청 간증 집회 진행된다라는 거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리고 광장으로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많네요.
1: 네, 광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내용들 이제 여러분께서 다시금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0: 네.
1: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0: 아, 오늘은 또 우리 장창희 PD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다시 듣기와 미리 듣기를 소개해 주셨는데
1: 자,
0: 고맙습니다.
1: 남지구 PD가 굉장히 그립네요. 네, 빨리 왔으면 좋겠고.
0: 네.
1: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 뭘까요?
0: 네, 오늘은 열심입니다.
1: 열심,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씨앗이라고 또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갑니다.
1: 오늘은 햇살과 하늘이 아름다운 이미지로 또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으니까 씨앗, 열심 각각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샵 9330번입니다.
1: 자, 이화 챔버 콰이어예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양 듣고 와서 2부로 이어갑니다.

어떤 이들은 거울 보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이들은 거울 보는 것을 싫어한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린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며 현재의 나를 알 수 있는 것 같다. 거울 속에는 어두웠던 내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 감사한 내 마음이 담아져 있을 때도 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린 매일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단지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은 내 모습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따스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자비하신 손으로 빚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울 속에 보일 것이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오늘부터는 나의 눈이 아닌 예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며 거울 속의 나를 만나길 소망한다.

0: 네, 사랑의 드라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거울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의 거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문득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이제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볼 때 사실 주름부터 보잖아요.
0: 맞아요. 네.
1: 아, 그리고 이렇게 피부에 탄력이 없어, 왜 이렇게 얼굴에 윤기가 안 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예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생각을 하면 아마도 모든 이들이 아름다워 보일 겁니다.
0: 아, 그럼요. 근데 실제로 그 굉장히 근육질의 남성들 있잖아요.
1: 네.
0: 이제 몸이 되게 좋은 그런 남성들이 이제 헬스장에서 이제 그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근육에 진심이 될수록, 아, 내 몸 진짜 좋다, 와, 멋진데? 이거는 초반부의 이야기고요.
1: 네.
0: 진짜 제대로 운동하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 볼수록 자기의 어떤 근육의 약점만 보인대요.
1: 그래요?
0: 아, 이 부분이 너무 난 근육이 좀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봐도 너무 멋진 몸인데. 그러니까 정말 자칫 다른 생각에 빠지게 되면 그 멋진 몸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1: 아.
0: 정말 우리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아, 그러지 마시고요. 거울 속에 있는 본인을 많이 칭찬해주고, 네, 예쁘다고 말해주세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그렇습니다. 아, 정말 너를 지극히 사랑해서 내가 사랑해서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좀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좀 준다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그래서 좀 여러분께서 좋은 마음들 잘 품으셔야지 또 그런 해석이 가능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를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은 열심입니다.
0: 열심. 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열심이라고 두 글자 문자 참여해 주시면 오늘 준비된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말씀으로도 얼마나 저희가 든든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샵 933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가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열심입니다.
0: 네, 열심
1: 보내주시면
0: 씨앗
1: 기도문도 나갑니다. 네,
0: 각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자, 예수전도단의 예수 담기를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와서요. 오늘 클래식으로 우리 마음이 굉장히 은혜 가득해지는 시간.
1: 너무 기대되는 시간이죠.
0: 어메이징 클래식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은혜로 다시 쓰는 당신만의 클래식이 펼쳐집니다.
1: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고 풍성한 은혜가 머무는 시간 어메이징 클래식.
0: 네, 이 시간에는 클래식 곡을 하나 선정해서 별도의 설명 없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1: 여러분께서는요, 그 선율에 잠잠히 잘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묵상과 또 감동,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만의 제목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들만의 제목을 생각하셔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맞아요.
0: 샵 9330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자, 그럼 이 시간 우리들의 클래식 선생님 한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니스트이자 한밭대학교 그리고 침례신학대학교 충남대학교 겸임 교수시고요. 또한 엘렉톤 전문 연주자이십니다. 최유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1: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이 스튜디오에 꽃이 돼주셔서 네, 제가 단단한 토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아, 교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2: 네. 이제 또 5월이라 그런지 굉장히 또 공연이 많은 달이어가지고 아, 네. 어제도 연주를 이렇게 하고 왔는데 어떻게 본의 아니게 가장 음악과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달입니다.
1: 아, 그래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계속해서 전해 듣기로는 우리 교수님에 대한 이제 교수님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아주 아주 높다라는 얘기가 지금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2: 여기까지 소문이.
1: 아,
2: 네.
1: 아이들이 그렇게, 아, 아이들이랑 성인들이니까. 아, 우리 그 대학생과 이제 대학원생들이 그렇게 너무 강의를 즐겁게 듣고 있다고 하는데 비결이 뭡니까? 네, 교수님. 네.
2: 글쎄요.
1: 어떤 이야기를 하시길래. 네.
2: 이제 교양 수업이다 보니까 예. 음악을 조금 더 이해하고 또 우리가 정말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선물이시잖아요. 이 예. 음악이라는
1: 맞아요.
2: 거는.
1: 맞아요. 네.
2: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알고 내가 더 잘 즐길 수 있을까 네. 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네. 수업 시간에.
1: 약간 몰래 가서 이제 그 대학 그 수강 안 해도 들을 수 있는 겁니까?
2: 아, 그럼요. 아, 환영합니다.
1: 아, 그래요?
2: 비디님.
1: 아, 몰래 가서 제가 대학생처럼 앉아 있어도 되는 건가요?
2: 네.
0: 비디님.
1: 네. 사람들이 저를 대학생으로 보진 않겠지만.
0: 이 자리를 지키세요. 네.
1: 관계자 객관을 생각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이제 클래식 곡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제목을 저희 알려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목은 누가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요?
0: 네. 네, 우리 사랑이들한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이 음악을 듣고 또 제목을 붙여서 샵 933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1: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기는 네. 그러니까 정보를 전혀 전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만의 감상을 하시고 특별히 저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곡으로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0: 저희가 이 곡을 좀 들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괜히 막 검색하지 마시고 네. 그냥 그 감동을 편안하게. 그냥 느끼고 느낌바를 계속 제목으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 본인의 그 내적인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오르는 그 감정들을
0: 맞아요.
1: 자유롭게 네. 제목으로 적어서 샵 933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0: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필터 하나 씌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필터를 씌우고 이 좀 멜로디를 좀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교수님께 하나만 여쭤봅니다. 네. 오늘 그럼 이 곡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2: 아, 우선 이 곡은 이제 아마 성악곡이에요. 네. 가사가 들리실 텐데 이 지금 프랑스 말로 되어 있고요. 한번 여러분들께 들어보시면서 내가 과연 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춘다면
0: 춤을 춘다면
2: 어떠한 춤을 출 수 있을까? 어떠한 춤이 어울릴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들으신다면 예. 훨씬 더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0: 탈춤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2: 그럼요.
0: 아, 그래요?
2: 그럼요.
1: 비디님.
0: 탈춤 출 수도 있죠. 뭐 너무 이제 너무 약간 제한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의 감상.
1: 네, 자유롭게 맞습니다.
0: 근데 맞습니다. 아마 이제 이 곡이 탈춤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함께 들어보시죠. 자, 오늘 최유미 교수님께서 여러분께 선물하는 귀한 찬양입니다. 프랑스어 곡이고요. 성악곡입니다.

0: 이야, 굉장한 굉장히 다양한 감정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최유미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클래식곡 프랑스어로 된 성악곡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박은영 집사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1: 아우, 글쎄요. 참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저는 장미꽃이 좀 생각이 났어요.
0: 아, 맞아요. 장미꽃. 맞아요. 좀 붉고 정열적인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1: 네, 그리고 네. 푸른 들판.
0: 푸른 들판.
1: 네. 그리고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열심은 내대. 너무 애쓰지는 마라.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0: 다양한 감정이네요. 장미꽃
1: 자유니까.
0: 네, 자유니까. 다양한 감정들. 이게 약간 좀 잘 조합을 하면
1: 엉망입니다.
0: 뭔가 멋진 제목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교수님 괜찮습니까?
2: 너무 네, 너무 좋습니다.
0: 네. 일단 저도 하나 좀 생각해봤는데 전 제목을 하나 아예 지었어요.
1: 네. 네.
0: 제가 지은 제목 좀 부끄럽지만 말씀드리면 약간 저는 뭔가 약간 남성적인 느낌은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좀 여성적인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당당한 여성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이 이제 뭔가 뭐 시련과 역경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 앞에서 막 주눅들고 이런 게 아니라 옳태양 와보라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은혜 안에서 나는 언제나 당당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2: 좋습니다.
0: 그래서 저의 제목은 은혜 안에서 언제나 당당해.
1: 네. 좋습니다.
0: 집사님,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서는 제목 짓기가 쉽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
1: 저도 지금 생각이 엉망이라 뭐라고 네. 말을 못하겠네요. 네.
2: 뭐 정답이 없기 때문에.
0: 그럼요.
2: 네. 느끼시는 대로.
0: 네. 샵 네.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여러분, 앞서서 방금 들려드렸던 이 곡의 제목, 여러분만의 제목을 지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그 중에서 선정된 세 분 선정해서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문자 참여해주시는 동안에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오겠습니다. 연주 찬양 준비했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박효림의 연주를 함께 듣고 오시죠.

0: 네, Amazing Grace 연주였습니다. 어, 뭐 굉장히 손끝에 어떤 그
1: 터치가 아주 좋네요.
0: 터치가 힘이 네. 아주 좋네요. 네. 아는 척 좀 해봤습니다.
1: 훌륭하십니다.
0: 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1: 아니에요. 너무 훌륭하세요.
0: 자, Amazing Classic 함께하고 계시고요. 최유미 교수님 나와서 오늘 또 귀한 섬김을 감당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방송가족분들께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제목들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앞서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이 곡, 뭐, 다시 한번 좀 들려드리면, 이 곡을 들으면서 어떤 춤이 네. 좀 떠오르냐라는 말씀도 해 주셨거든요. 그 방향에 맞게끔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또 보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박은영 집사님 어떻게 제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까요?
1: 서기하죠, 문자.
0: 알겠습니다. 약간 이게 좀 뭔가 정열적인 뭐 이 약간 스페인 느낌의 뭐 약간 플라멩고 느낌. 약간 이런 게 좀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 네. 플라멩고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일단은 내뱉어보는
1: 자유니까
0: 스페인 좀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1: 정답이 없잖아요 네. 자유롭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0: 아 일단은 9175번님께서 오늘 앞서서 이제 박은영 집사님의 묵상 노트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셨다고 이제 요즘에 외형적으로 좀 많이 자신감이 떨어졌었는데 거울에 비친 주름조차 예쁘다라는 이야기 좀 들으면서 오늘은 제 모습에서 예쁜 부분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또 적용을 해주셨어요
1: 저는 9275번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말해주고 싶어요 네. 정말 너무 예뻐요 네. 이렇게
0: 당신 너무 예뻐요 라고 네. 자 일단 이 곡에 대한 제목을 3183번님께서 아주 일찌감치 와. 문자 주셨는데요 뭐라고 보내셨을까요?
1: 영광 그 너머에 있는 찬란함 뭔가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느낌이 드는 곡입니다 오늘도 살아갈 힘 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0: 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영광 그 너머에 있는 찬란함
1: 와
0: 아 뭔가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제목도 약간 생각이 나면서 아, 죄송합니다.
1: 네.
0: 자, 1870번님이시네요.
1: 선물 같은 금요일 아침 날씨에 어울리는 클래식 뮤직 참 좋네요. 제목 말씀드려도 사랑의 기억.
0: 아, 네. 뜨겁게 사랑했던 그 어느 때의 기억인 것 같아요. 자, 5020번님께서 힐링됩니다. 음악 듣고 성경 읽고 싶어지네요. 따스함 주님께서 도와주시네. 자, 또 2753번님 문자네요.
1: 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 전혀 없네.
0: 약간 이런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 전혀 없네.
1: 부끄러운 건 왜 우리 음식이죠? 그러니까.
0: 자유니까.
1: 네, 자유니까. 자유니까. 네.
0: 자유니까. 네. 6760번님께서.
1: 네,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받쳐주시고 하늘을 훨훨 날아주시는 모습이 상상되네요. 주의 날개 위에서 평안한 제 모습 말입니다.
0: 야. 자, 6344번님께서 주님 나를 돌보아 주소서.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문자 주셨고요.
1: 네.
0: 7116번님이시네요.
1: 네, 저의 손 잡아주세요. 손을 놓지 않을게요. 경외하는 주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명랑하게 기쁨으로 주님 손 잡고 기쁨에 눈물 흘리며 춤추겠습니다.
0: 근데 이 말 듣고 보니까 성경 속에 교수님 성경 속에서 막 저는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라고 했던 그 여인의 모습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2: 그렇네요.
0: 자,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함께 춤추자고 말씀을 건네시는 주님이 생각이 납니다. 왈츠와 같은 상쾌하고 발랄한 음악 감사합니다. 0360번님이시고요.
1: 네.
0: 4513번님.
1: 네. 파리의 추억.
0: 파리의 추억. 파리의 추억 좋네요.
2: 저도 떠오르네요. 파리의 네. 추억.
0: 자, 9755번님께서 저는 두 마리의 나비가 나누는 사랑 이야기.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넓은 초원의 아름다운 색색의 물들임이라고 또 문자를

0: 보내주셨고요. 일단 5월을 지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5384번님. 4588번님.
1: 네,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그래서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해. 너니까 사랑해. 오, 부제목으로는 또 너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해.
2: 이야, 오, 부제목까지.
0: 멋지네요. 이야. 멋집니다. 따뜻한 음색이 너무나도 감동적인 곡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하면서도 당당히 예수님 사랑의 길을 실천할 거야. 이런 당찬 포부가 느껴져요. 저 역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3003번님도 문자 주셨고. 자, 6995번님 문자까지 소개해볼까요?
1: 네, 오늘이라는 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어제까지의 나의 모든 실수, 걱정, 미련, 어리석음도 오늘에 와서 보면 조금 작아졌음을 알고 다시 생각합니다. 밝고 긍정적인 곡인 것 같아서 저는 제목을 오늘이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짓고 싶네요. 야. 오늘 다시 밝고 환한 마음으로 되길 기대하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0: 자, 2450번님께서는 노부부의 느린 사랑의 춤, 젊을 때 만나서 탱고 같은 열정도, 부드러운 왈츠도 부부로 함께 살면서 함께한 삶이 두 손 맞잡고 미소를 머금고 살포시 안고 사랑 넘치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느리지만 추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그려집니다 하시면서 굉장히 전문적 해석을 해주셨는데. 자, 주의 날개 위에 평화도 있네요. 네, 6760번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골라주시죠. 그 교수님께서 하나만 골라주시면 저희가 나머지 두 분께는 개별적으로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저는 금방 이 2450님께서 네. 노부부의 느린 사랑의 춤 네.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 제가 느꼈던 음악과 너무나 같은 마음으로 느끼신 것 같아요.
0: 예.
2: 너무 감동적인.
0: 그래요?
2: 멘트. 네네.
0: 노부부의 느린 사랑의 춤.
2: 네.
0: 그래요?
2: 네.
0: 약간
2: 탱고하는 플라멩고하는 다르죠?
0: 아닌가요? 네. 아,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4588번님. 4588번님.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그래서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해, 너니까 사랑해. 네, 이거 선정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박은영 집사님은 어떤 분이 좀 마음에?
1: 저도 4588번님을 생각했었는데, PD님이 하시니까.
0: 네.
1: 아, 그러면. 이거야 할까요? 영광 그 너머에 있는 찬란함?
0: 3183번. 3183번님. 네.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세 분께 당첨 선물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유미 교수님께서 이 곡에 대해서 제목도 알려주시고 여기에 담겨있는 이야기도 네.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5월 달에는 참 많은 기념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버이날, 저번 주는 스승의 날. 그리고 보니까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더라고요.
0: 맞아요. 네.
2: 네, 그래서 이 음악과 함께 이 사랑과 동행.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지금 우리 함께 들으셨던 곡은 프랑스 가곡이에요.
0: 프랑스 가곡이네. 네.
2: 프랑스 작곡가 프랑시스 뿔랑이라고 있어요. 작곡가 이름이 좀 어렵죠.
0: 뿔랑시.
2: 네. 뿔랑시. 네. 뿔랑의 Le chemin de l'amour. 네. 이게 우리말로 하면 사랑의 길입니다.
0: 네,
1: 사랑의
0: 네.
1: 길. 네.
2: 제목이 사랑의 길.
0: 아까 사랑의 기억이 있었는데.
2: 네. 네. 그렇습니다.
0: 아, 이분이 진짜 사실 굉장히 접근을 잘 하셨네요.
2: 네,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0: 네.
2: 아, 그래서 이 뿔랑 같은 경우는, 이 클래식에서도 20세기 프랑스 음악을 대표하는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 중 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 음악을 들어보면 이 프랑스 특유의 세련미 우아함도 있으면서 그 이면에는 이 사람의 마음을 오래 붙드는 이런 온기,
0: 네.
2: 약간 그런 섬세한 감수성이 배어져 있는 곡들을 많이 작곡을 한 아주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0: 예.
2: 네, 그래서 이 곡 또한 이제 역시 그런데요. 제가 아까 춤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춤이 어울릴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0: 예.
2: 작곡가가 이 춤의 리듬을 사용해서 이 곡을 작곡을 했어요. 근데 아까 정답이 나왔어요. 우리 답글에서.
0: 플라멩고?
2: 네?
0: 아니죠.
2: 그럴 리가요?
1: 왈츠?
2: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집사님.
0: 아, 왈츠. 네.
2: 왈츠입니다.
0: 네.
2: 자, 왈츠의 리듬이 궁짝 짝 궁짝짝 이런 리듬이죠.
0: 짝짝 쿵짝. 아, 죄송합니다.
2: 탈춤 아니고요, 피디님. 네. 근데 저는 이 곡을 이렇게 부부의 날을 떠올리면서 이 왈츠의 리듬이 굉장히 의미 있게 들리는데요. 이 왈츠가 어떻게 추는 춤이죠? 이 남녀가 서로 마주 보면서
0: 맞아요, 네.
2: 네, 혼자 추는 춤이 아니에요.
0: 예.
2: 네, 상대 호흡을 듣고 걸음을 맞추고 또 때로는 내가 이끌고 또 내가 따라가면서 이렇게 둘이 함께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런 춤이 바로 왈츠 이거든요. 근데 네. 부부의 관계도 어쩌면 그와

0: 닮아 있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완벽히 잘 맞는 두 사람이 만나는 일이 아니라 서로 좀 다른 사람이 조금씩 발을 맞추고 속도를 조절하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양보하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하나의 리듬을 배워가는 일이 바로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곡의 가사 내용도 좀 살펴보면 이제 프랑스 말이었지만 제목이 사랑의 길. 참 아름다운 제목인데
1: 너무 네. 발음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교수님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
0: 네, 사랑의 길 Le chemin de l'amour
1: 너무 좋다 네.
0: 이 사랑 그러니까 가사 내용이 이 사랑은 어떤 한순간의 그런 감정이라기보다는 이 함께 걸어온 길 함께 웃었던 날들 서로를 바라봤던 그런 시간들 뭐 시간이 지났지만 이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져 있는 이런 따뜻한 흔적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사로 담겨져 있고요. 우리 성경 말씀에서도 이렇게 성경 이렇게 사랑을 말할 때 이런 화려한 감정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마음을 함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이런 부부의 모습이 부부의 사랑이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의 리듬을 배워가는 거. 그래서 오늘 이런 노래 제목처럼 이 사랑의 길, 그 길 위에 조금씩 사랑의 흔적을 이런 남겨가는 것. 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걸어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좀 다시 떠올리고 그 길 위에 남겨진 이런 사랑의 흔적을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조금 더 온유해지고 깊어지고 조금 더 다정해질 수 있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1: 다정해질 수 있기를 그 말이 참 가슴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왈츠라는 이 춤을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왈츠는 이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 하는
0: 맞아요.
1: 춤이고
0: 네.
1: 또 한편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하는 춤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사랑의 속성이 정말 잘 담겨 있는 또 내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하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래서 이제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다음 시기하지 않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네.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그리고 또 상대방을 전적으로 믿는 거죠. 믿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배려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왈츠와도 같은 아름다운 풍경들이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 부부 사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 공동체 안에서 맞습니다.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왈츠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우리 박은영 집사님.
2: 아니요.
1: 어떻게 들으셨죠?
2: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반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1: 네.
2: 어제 자기 전에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1: 예.
2: 아, 정말 우리 남편이랑 나랑 안 맞아.
1: 아.
2: 그랬는데
1: 예.
2: 오늘 교수님 또 이 클래식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더 발을 맞춰가면서 한 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안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맞아요. 더 노력해야겠어요. 열심을 네. 내야겠어요.
1: 항상 뭔가 저희가 교훈적으로 끝내려고 하지만 반성으로 끝나게 되는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정말 너무 좋은 또 클래식 곡을 추천해 주시고 또 은혜로 해석할 수 있게끔
2: 네.
1: 또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또 귀한 곡을 또 소개해 주신 우리 최유미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최유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1: 지사님 저희 또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열심인데요. 샵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나가고요. 또 말씀 씨앗 이미지도 받으셔야죠. 샵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자, 오늘 날씨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말씀 씨앗 이미지입니다. 보기만 해도 갑자기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2: 네.
1: 그런 말씀 씨앗 이미지. 말씀을 읽고 선포하면 더욱더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1절, 갈라디아서 4장 18절, 디도서 2장 1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여러분께서 받으시고 오늘 힘차게 선포하면서 아름답게 하루를 세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서 왈츠 저희가 나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곡 이승환의 시편 왈츠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사랑에 뜨란 제작 진행에 저는 장찬희였고요. 오늘도 아름다운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2: 네,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베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대전시 동구 대동에 위치한 영광교회에서 2026년 대전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예수님 사랑 하이하이라는 주제로 목소리교회 김선수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문의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바라기 선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라는 주제로 2026 여름 주바라기 청소년 청년대학 선교 비전 캠프를 진행합니다. 7월 23일 목요일부터 8월 15일 토요일까지 총신대학원과 한남대학교에서 청소년 캠프와 청년대학 캠프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바라기 선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6월 9일 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청주 서문교회에서 2026 지저스 페스티벌 청주 목회자 전도 훈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치과 의료 선교회가 5월 23일 토요일부터 25일 월요일까지 국제 청소년 센터 유스 호스텔에서 제9차 치과 의료 선교 대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치과 의료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가 5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청주시 탑동에 위치한 동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 82기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나라를 위한 5시간 기도회를 엽니다.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과 원주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되며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대동에 위치한 동대전 장로교회가 5월 22일 금요일 김재원 아나운서 초청 기도회를 엽니다. 기도회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동대전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청소년 교육선교회와 평택 성시화 운동본부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평택 제1감리교회에서 제8회 청소년 대각성 집회를 엽니다.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과 김선교 선교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문의사항은 평택 청소년 교육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선교회가 제50기 바울선교사를 모집합니다. 7월 31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바울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삶을 노래하는 이음합창단이 단원을 모집합니다. 좋은씨앗교회 김종용 목사님과 독일 카셀 국립대학원을 졸업한 유수연 지휘자가 함께하며 자격 요건 없이 경험이 없는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음합창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유천로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 부설 선한목자상담실이 6월 6일 토요일 결혼 파트너 찾기 모임을 개최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까지 자기소개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선한목자상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해맑음교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이웃과 함께하는 아나바다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직접 만든 반찬과 풍성한 먹거리, 지역 특산품과 생활 필수품, 그리고 볼거리까지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해맑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가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대전 남부교회에서 목회자 은퇴 전후의 사역 대안이라는 주제로 목회자 코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목회자 은퇴준비연구소 김남순 소장과 사단법인 국제코칭협회 이사장 박중호 목사님입니다. 5월 27일까지 현직 목사님과 은퇴 목사님 그리고 평신도 리더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5월 31일 주일 외국인 공동체와 함께하는 미니 선교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교라는 주제로 각국의 문화와 기독교 분포 현황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부스를 준비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기도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한번 깍지를 끼워보시겠어요? 모두 다 한번 이렇게 예 깍지를 끼워보시겠습니까? 다 하셨죠? 예, 그러면 이제 조금 바꿔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저는 지금 왼손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같다면 한번 바꿔보시고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를 바꾸는 겁니다. 아시겠죠? 왼손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와 있다면 한번 이렇게 바꿔보시고요.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아주 자연스럽게 깍지를 껴주세요 하셨을 때 누구나 그냥 편한 대로 깍지를 끼셨을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부탁을 드렸을 때는 어떠셨어요? 조금 어색하죠? 불편하시죠?

이제 그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기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삶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독립심을 키우고 자급자족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기도해?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왜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돼?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교만한 본성과는 아주 이질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간 낭비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기도하면서 이렇게 바쁘게 생활하는데, 기도한다고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시간을 낭비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누가 알아주거나 인정받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오히려 주위에서는 신비주의자라고, 광적이라고 비난하거나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게 되는 시점에 다다르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완전한 아버지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복주기를 좋아하는데, 완전하신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시기를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선물을 기꺼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본문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며,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셨을 때 새 번호를 알려주시면서 언제든지 이 번호로 아빠한테 연락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아무 때나 언제든지 아빠한테 이 번호로 연락하면 돼. 아빠가 바쁜 것 아이들이 압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압니다. 여기저기 통화할 일도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아는 것이 있어요. 언제든지 아빠에게 전화를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저는 그 누구의 목소리보다도 어쩌면 전화 반대편에서 아빠, 안녕하세요? 아빠, 통화할 수 있어요?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면 그것처럼 반가운 목소리도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어떤 일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귀담아 듣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마 그러실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연스럽지 않지만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날마다 늘려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도가 부담스러웠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혹시라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혼자서 조용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목소리보다, 여러분의 목소리보다, 제가 전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목소리보다 더 달콤한 목소리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는 더 달콤한 목소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우주에,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이틀 전에 어느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1년 반 동안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나서 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주시면서 통화하는 내내 울고 계셨습니다. 이제 너무 지쳤기 때문에 더 이상 숨고 싶지 않고 그분의 문제를 숨기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왜 1년 반이나 기다리셨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0: 얼마나 외로웠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그 외에 그 밖에 어떤 어려움이든, 그것을 그냥 나만 가지고 있고, 끙끙 앓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분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기다리십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 477-2501번, 471-2501번, 대전 함께하는 교회나 04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오순절 교단의 핵심 신앙인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지평을 지구적 기후위기와 사회적 공적 책임으로 전격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세대학교 영산신학연구소는 어제 경기도 군포 한세대에서 기후위기 시대와 오순절 공공신학을 주제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국내외 학자들은 성령운동의 범위를 개인의 영성을 넘어 탄소중립 실천과 창조세계 전체의 치유로 넓히는 생태적 오중복음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기조 발제에 나선 빅터리 말레이시아 성경신학교 총장은 아시아 오순절교회가 그동안 성장에 비해 공적 참여를 뒷받침할 신학적 체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유입된 왜곡된 정치신학이 교회를 오염시킬 우려가 크다며 미래 세대 지도자들에게 사회 분별력을 길러주는 성령론적 공공신학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형건 영산신학연구원 학장 역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 전통을 언급하며 성령 충만의 열매는 사회적 책임 속에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개인 구원에 머물던 성령운동을 문명사적 위기 극복의 동력으로 전환하려는 한국교회 신학적 체질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단체 측은 기대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해외 오지 등 전 세계 의료 사각지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실질적인 모바일 의료 안전망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기감 선교국은 지난 20일 경기도 양주 본부교회에서 한국의료재단 메디컬렉션과 협력회의를 열고 전 세계 선교사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국내 종합건강검진을 예약하고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선교국이 교단 선교사 데이터를 제공하면 플랫폼 기업인 메디컬렉션이 시스템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관련 비용 전액을 기부 형태로 부담하게 됩니다. 해외 82개국 현지 선교사들은 개별 발급되는 고유 코드를 활용해 언제든 국내 제휴 의료기관의 검진을 예약하고 모바일로 결과

0: 1만여 명의 본토 목회자와 세계 선교사들이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행정, 의료 지원을 받도록 안전망을 더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급격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에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가 오히려 존엄성을 파괴할 수 있으며 교회가 신본주의적 관점을 확립해 기술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학술원은 어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신학적으로 본 AI, 기회인가 위협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이순구 합동신대 석좌 교수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결합을 긍정하는 트랜스 휴머니즘의 확산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성경적 인간관과 정면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기술의 유용성은 수용하되 영적 차원을 훼손하는 발전은 명백히 거부하는 하나님 중심적 관점만이 인간의 생명과 참된 인간성을 보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종배 한세대 교수는 AI 시대의 본질적 질문을 효율성이 아닌 윤리적 가치로 전환해야 한다며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공적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술원장 손인훈 목사 역시 AI가 영혼을 지닐 것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하는 문명적 전환기 속에 기독교가 바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와 문명의 방향을 형성할 교회 공적 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속 인간 존엄성의 수호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고 학술원 측은 전했습니다. 불신자나 교회를 주저하는 이웃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공동체에 먼저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이끄는 미국 서부교회들의 급진적 환대 사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나교회 미국교회 탐방팀이 최근 방문한 애리조나주 크라이스트 처치 오브 더 밸리는 주말 잔디구장에 스포츠 중계 화면을 틀고 바비큐를 구우며 비신자들이 교회 부지에서 관계를 먼저 맺도록 돕는 선소속 후신앙의 접점 사역을 펼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라스베이거스 인근 센트럴 교회는 로비에 언제든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대형 침례탕을 상시 배치해 실패와 상처를 안고 찾아온 이들을 격식 없이 품는 급진적 환대로 매주 2만여 명이 출석하는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 이스트사이드 교회는 재정의 15%를 구제와 선교에 고정 지출하며 지역사회 100만 끼 식사 프로젝트 등으로 환대를 구체적인 예산에 환영하고 있습니다. 실천신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국 교회의 화려한 외형이나 설비보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 문화와 필요를 성경적 관점에서 정확히 읽어내고 접점을 찾아낸 목회적 본질을 한국교회가 깊이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고성과 소음, 공포감 조장으로 비판받던 거리 노방 전도가 친근한 디자인과 문화적 접점을 활용한 소통의 언어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20년 넘게 복음을 전해온 임요한 목사는 최근 한 유명 유튜버로부터 아기자기한 글씨체와 만화체 그림이 담긴 팻말을 선물 받은 후 청년들이 인증샷을 찍고 외국인들이 먼저 다가오는 등 현장 분위기가 호의적으로 급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목사는 복음이 자칫 지옥에 대한 협박으로 비춰 다음 세대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다가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교회들의 변주도 잇따라 광주 학일교회는 버스킹 공연의 뽑기 게임과 야광봉을 결합해 비기독교인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문화 전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학과 공공신학 전문가들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구호가 과거 전쟁 직후 시대적 위기 속에서 사용된 문구인 만큼 오늘날 공적 영역에서 신념을 전할 때는 무례와 정죄가 아닌 배려와 예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사랑의 언어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27도,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최다슬입니다. FEBC.
1: FEBC 신앙 칼럼.
2: 영화 히말리아는 대한민국 대표 산악인 엄홍길 대장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2004년 함께 산을 오르던 후배 산악인이 에베레스트 등반 중에

0: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해발 8000m가 넘는 히말리아는 산소 부족과 눈보라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조차 버티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후배를 데려오는 일 역시 또 다른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문길 대장은 후배를 홀로 남겨둘 수 없다며 다시 산으로 향합니다. 영화 속에 가장 마음을 울리는 대사가 있습니다. 기다려, 우리가 꼭 데리러 갈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외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능력의 선언이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랑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현실 속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죄와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기다려, 내가 너를 데리러 간다. 존귀하신 여러분, 혹시 오늘 혼자 남겨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가장 어두운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주님 안에 평안하시죠? 반갑습니다. 소망의 기도 최정민입니다. 미즈노겐조의 시 가운데 슬픔이여라는 시가 있습니다. 슬픔이여 슬픔이여 정말 고맙구나. 내가 오지 않았다면, 강해지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슬픔이여 슬픔이여 내가 나를 이 세상에는 둘도 없는 커다란 기쁨과 변하지 않는 평안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데려다 주었기 때문이야. 자, 이 시의 내용처럼 고난 없이 기쁨의 깊이를 알 수 있을까요? 인내 없이 열매의 그 단맛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우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의 그 슬픔도 기쁨으로 바꾸실 겁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된 소망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겠습니다. 자, 혼자 고민하고 계시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9330 받는 번호란에 샵 9330을 입력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찬양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네,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11시 15분 지나고 있고요. 여기는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이 프로그램 제목 그대로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실 그런 시간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문자 주시면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용기 내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오창교회 권혁진 목사님과 성도님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이게 청주 스튜디오에서 하시는 건 처음이시죠?
1: 아, 그렇습니다.
0: 대전에서 하시다가 오창에서 오기에는 여기가 좀 더 가깝죠?
1: 아, 많이 가깝죠.
0: 와보시니까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1: 아, 너무 그 뭐 크게 화려하진 않아도 네. 소박하지만 네.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0: 그렇죠.
1: 또 그렇게 시작하는 모습들을 또 이렇게 보고 네. 또 참여하는 게 예. 너무 좋은 것 같고요.
0: 네.
1: 지금은 조금 작게 시작하지만
0: 네.
1: 하나님이 반드시 크게 더 놀랍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자, 오늘 시작하면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한번 듣고 저희 같이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1: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마음은 지쳐가고 또 앞길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도 사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복음이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길은 막힐 수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0: 아멘.
1: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때로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라고 염려보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0: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선한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아멘. 자, 주신 것처럼,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기도할 때 그 평안이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9330번, 받는 번호란에 우물정과 9330을 남기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용기 내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본인 소개가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요청하시면 별도의 소개 없이 기도 제목만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 제일 먼저 보내주신 분은 9507번이신데요. 이 아는 분이 그 신천지에 빠지신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이제 마음문을 열고 방향을 바로 잡아서 이제 이분 교회에 나가신다는 것 같아요. 속히 아직 이제 나가신 건 아닌데 이제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목사님 제대로 돌아와야 되겠죠.
0: 그렇죠? 아, 그럼요. 네.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1: 그럼요. 참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제대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옆에서는 도와주셔야 되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건강한 교회 가면 회복이 되겠죠, 목사님.
0: 그렇죠. 네. 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살아 움직일 줄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자, 이 귀한 성도님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큰 회복 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0: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 믿음의 그 소망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귀한 영혼 만나게 하셨고 이제 귀한 영혼 알게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 그 영혼이 안타깝게도 하나님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악한 미혹에 빠져 아버지는 지난 세월 동안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신천지의 그 집단에서 나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한 믿음의 교회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속히 회복되고 건강하여 또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만지시고 그 상처도 싸매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어서 0054번님께서는 큰딸 이정원 가정에 귀한 생명 주셔서 또 건강하게 출산하게 됨을 감사드린다고요. 이제 태어난 지 19일이 되어서 조리원에서 오늘 퇴소를 하는데 집에서 아이를 이제 돌봐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평안함 주시고 지혜로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 이름이 이서진인 것 같아요.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했는데 목사님 그 자녀 키워보면 애가 조금만 아파도 이게 내 잘못이라는 엄마들의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빠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고.
0: 그런 것 같습니다.
1: 근데 그게 그래도 잘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0: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양육하면서도 여러 가지 우울감이나 좀 여러 가지 스스로의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요.
0: 맞습니다. 네.
1: 네. 자, 우리 사랑하는 이 0054번님의 따님, 이정원 엄마, 그리고 또 아이 되시는 이서진 어린이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네,
0: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또 귀한 가정에 귀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출산의 기쁨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또 힘들고 또 어려움의 시간들도 있을 줄 압니다.
1: 아멘.
0: 먼저 수고한 엄마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큰딸 이정원 귀한 엄마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만큼 귀한 생명을 잉태한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몸도 마음도 다시 한번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 우리 서진이 하나님 이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셨사오니 이 아이가 자라고 이 아이가 커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 이 아이를 통한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과 믿음과 지혜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엄마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0: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자, 이번에는 3116번이신데요. 집이 속히 매매되기를 매월 이자 납입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렵대요. 오늘 오후에도 집을 보시는 분이 계신데 좀 좋은 소식이 이어질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집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집 보여주는 것도 은혜면서도 또 어려운 마음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한다고. 그 가끔 목사님 이렇게 그 부동산 때문에 네. 이게 처분이 안 되거나 또 연장이 안 되거나 네네.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또 이런 기도 부탁을 하시다가 나중에 오는 응답은요. 그거 됐다고.
0: 네. 네,
1: 그런 일들이 있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0: 맞습니다. 네.
1: 네. 지금 이 마음 가운데도 그러셨어요. 그래, 집 보여주는 게 또 하나님이 주신 감사 은혜지. 근데 또 이게 거래가 안 되면 또 마음이 어려워서.
0: 아, 그래서 이 고백이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 일들이 속히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 기도해 주시죠. 네,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건물을 선물로 주실 때 너무나도 감사했고 기뻐했던 그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그 집을 이제 다시 처분해야 될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또한 이루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은 아직 속히 팔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기에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집을 원하는 하나님 그 주인을 만나게 하시어서 속히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 큰 간증으로 우리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오후에 만나는 그 손님을 통하여 속히 응답되는 시간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어서 9421번님께서는 저희 교회 친한 집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다가 이 교회에 출석하신 지 몇 년 됐답니다. 얼마 전에 집사님 남편분께서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천국 백성이 되셨다고요.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 하시고 두 아들 또한 현재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양가의 가족분들도 힘든 시기인데요. 집사님께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 주시는 치유로 회복되시기를 기도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0: 맞습니다.
1: 이게 딱 그런 경우잖아요.
0: 그렇죠? 네.
1: 이분은 사실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님이시지만, 모태신앙을 해왔던 또 독실하게 잘 믿고 왔던 한 권사님께서 새벽과 기도 가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런 상황들. 우리는 이야기가 어려워요, 목사님.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그런 장례가 사실은 또 집례하는 목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1: 네. 네네. 근데 이런 또 그 과정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이유를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맞습니다. 네.
1: 네. 자, 우리 귀한 성도님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내 되시는 성도님과 그리고 두 아드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특별히 그렇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 참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나름대로 믿음과 신앙을 지켜보려고 결단했는데 오히려 나의 삶에 찾아온 것은 더 아픔이고 시련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힘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손을 다시 한번 붙잡고 있지만 하나님, 때로는 더 큰 근심과 또 염려와 또 하나님 후회도 남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과 놓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0: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 남편을 잃어버린 그 슬픔 하나님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기에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2: 아멘.
0: 이 일로 인하여 아버지 자신뿐만 아니라 두 아이들도 함께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주님이 찾아

0: 가셔서 직접 만져주시고 주님이 찾아가셔서 직접 심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붙잡았던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더 견고히 주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며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또한 일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터인데 주여 우리의 기도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다시 한번 믿음 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가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아멘.
1: 자, 이번에는 3952번 쓰시는 성도님이신데 3년 전에 소망의 기도 시간에 기도받고 저희 아들이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0: 아멘.
1: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자, 이번에는 아들 부부에게 며느님인 그 한혜경님 태열매를 주셨는데 지금 7개월 임신 중에 있는데 이번에 피검사에서 당 수치가 좀 약간 높게 나와서 재검을 해야 되는 피검사가 나와서 오늘 피검사 기다리고 있다예요. 그 결과를 자, 정상 수치로 피검사가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생명에 근원되시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이라 늘 고백하니까.
0: 네, 맞습니다.
1: 네, 이런 일들도 주님께서 놀라운 가운데 또 안전하게 지키실 겁니다.
0: 아멘.
1: 네, 기도할까요, 목사님?
0: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통하여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1: 아멘, 아멘.
0: 그 마음으로 동일하게 다시 한번 오늘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 또 그 며느리 뱃속에 있는 그 태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 아이의 엄마인 우리 한혜경 우리 며느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이번 일로 인하여 더욱더 마음이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과정을 지나가는 중에 때로는 그 일들이 염려이고 근심일 때도 있지만 여전히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좋은 결과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출산하여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 이 가정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이루심의 소망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 마음의 두려움 떨쳐내어 주시고 오직 주님이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자, 기도해 주신 대로 역사될 겁니다.
0: 아멘.
1: 자, 오늘 오창교회 권혁진 목사님과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우물정 9330번으로 샵 9330을 받는 번호에 입력하시고 메시지창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같이 기도할 제목은요. 익명으로 본인 소개 없이 요청하신 기도 제목인데요. 교회 후배이자 7살 딸아이를 두고 있는 남자 집사님을 위해서 10월 말에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서 췌장암으로 먼저 천국에 가시고 본인도 몸이 불편한데 이제 외동딸 키우고 있대요. 아버지 장로님의 사업도 물려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 이 아내와 엄마가 없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가정의 달 더욱더 그 엄마의 빈자리가 클 텐데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할아버님 장로님이신데 또 할머님 권사님이시고 이분들이 지금 손녀를 키우는 상황인데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위해서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0: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믿음의 가정,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달려왔고 또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1: 아멘.
0: 그러나 주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우리 집사님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1: 아멘.
0: 믿음 위에 붙들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남겨는 7살 우리 어린 딸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딸의 마음에도 그 딸의 삶에도 엄마의 그 빈자리 아버지는 느끼셨습니다.

0: 느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한 이 가정을 세우며 이 가정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업과 일터가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왔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으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업을 이제 하나님 잘 이어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내어야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것도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일들을 감당해 낼 때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만남의 은혜와 보고를 통하여 귀한 사업도 확장되어지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래서 지금의 삶은 넉넉치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 가정도 사업도 지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늘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과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소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합니다. 아,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 혼자 고민하고 계시지 마시고 저에게 나눠주시면 저희 같이 뜨겁게 이 현장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물전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이고요.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0: 너근심 걱정 말아라. 사냥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근심과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 되니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우물정 9330을 받는 번호에 입력하시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용기가 조금 필요해요. 아유, 할 수 있을까? 그럼요,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내주시면 오늘은 오창교회 권혁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 현장에서 같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9610번님의 문자는 황미선 집사님의 동생 황용선 형제님이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반복적으로 입원 중입니다. 퇴원 후에 금주하는 시간을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래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지금은 중독으로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중독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이 알코올 중독도 그런데 요즘에 온갖 중독들이 많아서 목사님.
1: 너무 많죠.
0: 네, 이게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걸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어요.
1: 맞습니다. 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이 중독이 예.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것들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게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중독을 고치는 것은 다시 하나님으로 채우면
0: 아멘.
1: 자연스럽게 치유가 된다.
0: 아멘.
1: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네네. 지금 황용선 형제에게 목사님 얘기처럼 하나님께서 다 채우셔서 불순한 것들은 다 내쫓게 하시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사랑하는 형제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꺼내들고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채워지지 않은 다른 것들로 채워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알코올의 중독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고 치료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그곳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퇴원 후에 다시 돌아와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들이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한 기쁨과 은혜만이 충만하게 하시되, 그러기 위해 주님 다시 한번 은혜의 시간, 말씀으로, 기도로, 영으로 채워져 그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다시 한번 만나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온전히 다시 한번 일어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 잃어버렸던 옛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형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자, 그리고 3500번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반가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다고 너무 좋아하시네요. 목사님을 잘 알고 있는 분인 것 같고. 이분의 사연은요, 저희 교회 권사님께서 급전이 필요하다 해서 돌려드렸는데 약속날에 다시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오히려 다시 더 빌려달라고 하셔서 길이 잘 풀리고 해결돼서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 이게 그 같은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그 금전거래 때문에 곤란해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목사님.
1: 맞아요.
0: 네.
1: 정말 조심스럽죠.
0: 그렇죠. 네. 네. 아이고. 그래서 저희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늘 그 설교 때마다 하셨던 얘기가 정말로 꿔주지 말고, 예, 꾸임받지 말고 그런 얘기를 늘 하셨는데 그 정도로 복잡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만 잘 아실 거고 상황을 잘 해결해 주실 거라 믿으면서 한번 기도하시죠, 목사님.
1: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그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0: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 특별히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지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멀어질까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귀한 여종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이미 이루어진 일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기에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이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이 일로 인하여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더 사랑하고 이 일로 인하여 더욱더 이해하고 이 일로 인하여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관계가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지금 또 문자 주신 한 성도님의 사연은요, 무리한 빚 투자로 계속해서 또 돈을 못 받고 있대요. 이자 때문에 빚이 되어서 불어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지금까지 주님께서 은혜와 가족들 도움으로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더 이상은 도움 구할 곳이 없습니다. 드디어 받을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만 아직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딸을 키우고 계시는 분, 네, 그분이 돈을 빌려가셔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5월 말, 6월 초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연이어지고 있는데, 이분도 역시 이 안타까운 사연 때문에 강하게 얘기도 못하시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3년 참 쉽지 않았었던 시간일 텐데, 그 상황 가운데 이분의 고백처럼 주님의 은혜로 3년이 왔으니 이제 그 은혜로 이 모든 금전적인 게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목사님, 우리 뜨겁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아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진 하나님 이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사실 모든 것들이 넉넉하거나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선택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또 불쌍하고 또 연약한 마음이 있었기에 정말 돕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내 것을 내어놓아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마음의 결단과 그 마음의 어떤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 일로 인하여 힘들어 아버지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주님이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1: 아멘,
0: 처음 가졌던 그 마음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시어서,
1: 아멘,
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또한 할 수만 있다면 속히 이 모든 것들 이루시고 이 모든 것들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시 한번 이분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마음 잘 지킬 수 있도록,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자, 이어서 3178번님의 기도 제목은 함께 일하는 직원 김영재 군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부처를 믿고 절에 다녔던 청년입니다. 몇 년간 복음을 전했지만 성경 구절조차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입을 막고 있는 영이 강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어머니도 이단에 빠져서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 걱정으로 처음에 교회 와서 예배드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도 또 나올 수 있도록, 그 어머니의 이단도 끊어지고 함께 꼭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연락이 오셨어요.
0: 네네.
1: 네. 이게 그러니까 타종교를 갖고 계신 거나 무속신앙에 좀 의지하고 계셨던 분들이 거기에서 어떤 그 결과도 없고 응답도 없으니까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게 되는 경우를 덜어 봤습니다, 목사님.
0: 네네.
1: 목사님도 많이 보셨을 텐데.
0: 네, 저희 장모님도 그랬습니다.
1: 아, 그러세요? 야, 참 목사님도 체험을 해오셨으니 이분 가운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지 더 기대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1: 네, 사랑하는 김영재 형제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교회 나와서 이제는 주님께만 붙들릴 수 있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0: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 하나님 영으로 회복되어야 될 모든 것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번의 그 예배가 두 번의 예배로, 두 번의 그 예배가 영원한 영적인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일들이 시작되었기에 이 일들을 마치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어 귀한 형제가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끝까지 외면하지 마시고 그 영혼 붙들어 주시어서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2: 아멘.
0: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자, 이어서 8807번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셋째 쌍둥이 둘째 딸인 이나라 출산할 때 이벤트로 뇌손상이 90% 이상이 되어서 발달이 되지 않고 있답니다. 눈이 열리고 목 가누기가 되고 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름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자랑하는 딸들 되는 이하나 또 이나라 되게 해달라고. 두 쌍둥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 또 나라. 하나님께서 그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 지금은 고난 같지만 이 시간이 또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기를 원하면서 8807번님께서 기도 제목 나눠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겁니다.
0: 아멘.
1: 기도하시죠.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귀한 가정에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인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또한 이 가정이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은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2: 아멘.
0: 하나님, 그러나 주님, 주님의 그 은혜도 너무 크고 감사한데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그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말씀하시고 찾아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귀한 딸들, 귀한 쌍둥이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육신의 건강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다른 어떤 아이들처럼 똑같이 목 가누고 기고 배밀이하고 뒤집기하고 또 일어나 걷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가정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주는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지셔서 주님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귀한 쌍둥이를 통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 나라 아버지, 이 쌍둥이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이 가정에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자, 이어서 3532번님의 기도 제목을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21살 자폐성 장애와 이번 희귀병 진단을 받아서 오늘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고 다음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수면 검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이 아이의 정신적 안정도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 지나온 21년의 세월을 동안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많은 질병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알 수 없는 이 희귀병 참 어렵고 버겁고 감당하기 참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손에 그 영혼을 맡겨드리는 것은,
1: 아멘,
0: 세상에 좋은 기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뛰어나신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그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 아멘.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1: 아멘.
0: 또 하나님 아버지 수술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집 또한 의사와 함께하는 간호사들 그리고 그곳의 수술방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온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다시 한번 이 영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생방송 소망의 기도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오창교회 권혁진 목사님과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2: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1: 네.
2: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 오늘 기도한 대로 다 역사될 겁니다.
0: 아멘.
1: 네. 자,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언제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이 소망의 기도에 꼭 기도 부탁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특별히 함께 하신 오창교회 또 이 교회와 권혁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계신 곳에서 같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제작 진행의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태평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의 뜻을 아는 지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에서는 이 스승, 지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덕목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은 주님의 뜻을 잘 연결하고 있는가. 스킬이나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전하고 있는가. 이게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지도의 역할, 스승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라고 말하는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여러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을 중심으로 했던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살고 있었던 이민 갔던 유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대다수를 이뤘던 베드로 중심의 히브리파 유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들을 중심으로 히브리파 유대 크리스찬들이 생겨난 거죠. 또한 팔레스타인 출신의 묵시적 카리스마적 유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다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히브리파 유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히브리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율법을 고수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못 받는다. 15장 5절에는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할례를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거죠. 왜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우리의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자에게는 할례, 여자에게는 음식에 관한 정결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할례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그 당시에 사람들의 행동 사이에는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했던 것이 최초의 공의회였던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해야만 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그들이 믿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유대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인으로서 유대교가 완성됐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사고를 버릴 수가 없고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모세율법, 그 중에서도 남자에게는 반드시 어린 시절에 해야 됐던 할례라는 문제를 피해갈 수 없었죠. 또 하나 문제가 있었다면 이방인들의 유입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 사역을 해도 되나? 언제쯤 해야 되냐? 오자마자 해도 되냐? 한 3개월 있다 시켜야 되냐? 아, 1년은 있어야지. 아니야, 한 3년은 있다가 시켜야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바로 이런 류의 문제죠. 초대교회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 할례 문제를 덮어두기에는 너무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된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네 명의 지도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할례 문제를 다 금지시키는 것에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들을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로 확산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 선교의 일선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유입을 가장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12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그들의 걸림돌이 됐던 할례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해가 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나 그 당시의 지도자 격이었던 야고보는 사실 이 문제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놀랍게도 이 할례 문제를 넘어갑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의 할례,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해 하셨다라고 하면서 할례를 몸에 아니라 마음에 하면 된다라고 파격적인 선택을 했던 베드로는 사실 많은 히브리파 유대 크리스찬들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결정이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한 행동에는 두 가지 계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는 고넬료에 대한 전도 때문이죠. 10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시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고넬료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께서 로마 백부장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베드로가 가기 전에 환상을 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따리를 내려주시면서 먹으라고 하는데 그 당시 율법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었죠. 먹어라 먹어라 해서 결국 먹고 환상에 깨어나고 가보니까 만난 사람이 이방인 고넬료였죠.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나는 관성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나 모든 면에 볼 때 이 할례라는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나는 허용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신념을 꺾는다라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바꿨습니다. 또 하나 10장 43절부터 48절에 보니까 많은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이 사람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막겠느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였던 성령의 세례가 이방인들에게 일어나는 사실을 옆에서 지켜본 겁니다. 이 성령 세례가 일어났다면 그들을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세례를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자기는 결론을 내린 거죠. 하나님께서 훌륭한 지도자를 두셨어요. 베드로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참 흔치 않습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중요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지도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옳기 때문에 내 신념을 꺾어서라도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다섯 명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형성하면서 지도자 그룹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누구를 지도자로 세워야 할까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열두 제자, 당연히 지도자가 됐겠죠. 그들을 그래서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혈연적인 가족들, 동생들, 그 중에 야고보가 있었다라는 거죠. 열두 제자들은 어찌 말하면 학연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혈연입니다. 여러분, 혈연이 앞설까요? 학연이 앞설까요? 피가 좀 땡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를 야고보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야고보는 단순히 한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개바, 유한이라고도 언급된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겸 모든 교회의 수장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황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카톨릭 교도들에게 교황은 어떤 존재일까요? 수많은 각 나라와 민족의 카톨릭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의 모든 갈등이나 모든 여론이나 모든 계획이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교황입니다. 야고보가 그 결정권자였다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권위자였던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느냐.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라면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뭐라고 결론 내리느냐. 이방인의 선교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뺏긴 것이 아니고 상황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아모스서 9장 16절 17절을 들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한마디로 그 근거가 뭐였느냐. 옛날에 아모스라는 구약의 선지자에게 예언하셨을 때 우리 유대인 선택받은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완성시킬 거다라는 예언이 있는데 지금이 그때다.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를 모두가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유입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겪는 거다라고 설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참 힘든 자리예요. 가르침에 있는 사람의 위치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한 지역의 지도자, 한 교회의 지도자, 한 가정의 지도자 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지도하냐에 따라서 그가 지도하는 그 단체나 공동체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할례라는 것 도저히 모든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금기시했고 지켜야만 했던 율법을 초대교회의 네 명의 지도자들이 2대2로 나뉘었거나 3대1이거나 그것이 아니라 네 명이 다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가능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개종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자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종자가 뭐냐? 어떤 종교를 선택할 때 그에 대한 모든 형식을 똑같이 따라야 되는 것을 개종자 전략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불교를 택한다면 머리를 다 밀고 고기를 먹지 말고 뭐 목탁을 쳐야 되고 염불을 외워야 되고 형식과 내용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걸 말해요. 이슬람교를 선택한다면 하루에 다섯 번 저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할랄 음식을 먹고 여자들은 히잡을 쓰고 그래야만 우리는 이슬람 교도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이런 형태를 원했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할례 때문에 이방인들의 유입이 끊겼을 겁니다. 할례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모든 음식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유대의 작은 종교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개종자가 아니라 회심자를 찾았습니다. 회심자가 뭐냐? 형태나 형식은 좀 유연하고 본질만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즉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 갈아입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오케이. 중요한 형식들은 바꿀 수 없지만 중요하지 않은 형식들은 유연하게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아주 오리지널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적인 어떤 형식을 갖고 있었다면 이후에 헬라 문화를 겪으면서 기독교의 신학이 생깁니다. 교리가 생기고 형태가 생겨요.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기독교에 어떤 요소들이 추가되느냐? 새벽기도가 생겼어요. 전 세계 새벽기도하는 민족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를 기독교가 장착을 한 거죠. 받아들인 거죠. 또한 아프리카로 가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춘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앞에서 우리가 찬양했던 CCM이나 그런 것들에는 아프리카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로 확장해 가면서 각 나라의 문화와 형식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뭐 안 믿는 겁니까? 아니죠. 가장 중요한 본질은 믿지만 형식에 관해서는 어찌 말하면 파괴적인 것들까지 허용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했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퀴리오스. 퀴리오스는요, 황제에 대해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다를 위해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차용했는데 이것 때문에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박해와 순교를 당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개념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몸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서 함께 연결되어서 일하는 곳이다. 이 개념이 헬라 문화를 겹치면서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도 유대인에게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 문화를 거치면서 충만, 그래서 오늘날 성령 충만 잘 이해하잖아요. 뭔가 성령이 우리를 압도해서 우리의 의지보다 더 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성령 충만하다. 혹은 신학을 만듭니다. 초대 교인들은 신학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헬라는 철학이 발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다 보니까 신학이 만들어져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하나님은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이런 모든 신학적인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오리겐이라는 신학자는 구약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재해석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의 구원의 방주의 모델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확장시켜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퍼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할례 문제를 통해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할례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면서 물밀듯 밀려오는 모든 문화들에 대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든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이 예배당에 빨간색 카펫을 깔았어요. 그리고 뒤에는 커튼을 쳤습니다. 구약적인 느낌이죠. 성막. 올라오려면 신발 신고는 못 올라와요. 귀한 곳이라서.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아이들이 여기서 막 뛰어놀아도 우리 이상하지 않아요. 변한 거죠. 옛날에는 파이프 오르간만 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피아노도 가능해졌어요. 기타도 치기 시작합니다. 아유, 상스럽게도 뭡니까? 에? 이런 식으로 악기들이 하나 들어오게 될 때마다 항상 교회는 갈등을 겪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어떤 사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안 받아들이기도 하고. 스승이 뭡니까? 가르침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스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그가 가르치는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옛날 영화를 보는데요.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약전이라는 서학을 받아들였던 성리학자가 서학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유배를 갑니다. 흑산도로 가요. 여러분, 흑산도가 뭐가 유명해요? 홍어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도 홍어뿐 아니라 많은 어류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이나 그런데 뭐 관광지고 살기 좋지만 과거에는 그런 섬은 유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배가 돼서 그곳에 갔는데 거기서 제자를 하나 발굴하죠. 근데 제자는 야심이 있었어요. 성리학자였던 그 스승을 통해서 성리학을 배워서 입신양명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스승이었던 정약전은 학문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엉뚱한 짓을 해요. 물고기를 연구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합니다. 결국 스승과 결별을 하고 자기가 성리학을 통해서 입신양명을 합니다. 근데 입신양명을 하고 가보니까 성리학이 가르치는 것과 성리학을 통해서 이룬 것 사이에 괴리가 생긴 거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학문을 사용하고 모든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스승한테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함께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물고기를 잘 잡을 것인지, 후세가 그것을 연구한 그 어류 도감을 통해 어떻게 잘 살아갈 건지를 위한 자산어보를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본질이죠. 예수님 보세요. 제일 먼저 가르친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율법을 하나하나 언급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그러나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살인이야.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들었지? 사람에게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야.
주고 있는 구약에 그동안

0: 율법처럼 지키고 그동안 그렇게만 지키면 된다고 있었던 구약을 완전히 재해석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고 제자들을 먹이시고 가르치시기를,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날을 준지의 본질을 좀 생각해봐라.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말씀을 살아있는 육신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글자에 매몰되지 않고 그 글자가 가르쳤던 하나님의 진심과 본의를 살리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 수 있을지를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배움을 따라간 것입니다. 어려웠어요. 그러나 가르침대로 그들은 십자가를 달게 지고 사람을 살리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죠. 저희 교회도 50년이 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가 계속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가르친 그 본질에 대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형식은 그 시대에 맞는 옷을 갈아입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주님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세상을 살릴지,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오늘날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가르침의 위치에 있는 스승의 자리,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교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과 연결되어야만 자신의 신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태평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533-3491번 태평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우리는 눈물의 바다를 항해하는 외로운 조각배와 같은 인생이지만 결국 소망의 항구에 도착할 꿈을 품은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언젠가 지상의 삶을 마치는 날,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그날,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항해를 힘차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안산 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비발디의 오보에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플랫 메이저 RV548번 가운데 3악장 알렉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비발디의 대표적인 합주 협주곡 콘첼토 그라스오 형식의 작품이죠. 바로크 시대의 특유의 화려함과 생동감이 잘 묻어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보에와 바이올린이 서로 대화하듯 연주하지만 그것이 두 악기만의 결합이 아니라 두 악기와 오케스트라의 어떤 음색적인 결합도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바로크의 협주곡의 아주 중요한 양식은 리토르넬로 형식인데요. 리토르넬로 형식은 제일 처음에 합주로 연주하고 그리고 독주, 그리고 합주, 독주 이 순서로 오케스트라와 독주 악기들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연주하는 대표적인 바로크 시대의 협주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이러한 형식들이 반복되면서 주제가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만들어내는 아주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사이먼 스탠디지의 바이올린 연주, 데이비드 라히엔버그의 오보에 연주,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발디의 오버웨어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플랫 메이저 RV 번호 548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마이너 3악장 알레그레토 작품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슈베르트가 아르페지오네라는 악기와 피아노를 위해 만든 작품인데요. 아르페지오네라는 악기는 첼로처럼 활로 연주하지만 기타처럼 6개의 줄과 프렛이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1820년도에 잠깐 유행했다가 사라져서 오늘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그런 악기인데요. 그래서 현재 이 작품은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로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또 연주되고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비올라가 또 이 작품을 연주하는 경우도 있고요. 콘트라베이스도 이 작품을 연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튼 첼로를 대표하는 그런 마스터피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작품 3악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시죠.

차이콥스키의 발레 모음곡 호두깎기 인형 제2곡의 3번 트래픽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의 3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으로 소원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웅재 목사님 작곡의 소원,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능하신 주의 손,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0: 남기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네. 부인께서 좀 의아할 텐데 그걸 네. 어떻게 지금 무마를 하고 있어요?
1: 제가 이제는 장점이 좀 성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 하고자 하면은 좀 뭐 꾸준히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 교회 나가겠다, 믿음 생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저기 서로가 그런 종교에 대해서 서로 뭐 그렇게 그전까지 뭐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뭐 서로 타치를 하지 않거든요, 서로가. 그래서 이제는 아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니게 됐고 제가 이제는 집에서 식사할 때나 이제 둘이 같이 있을 때 이제 가끔 교회 분위기도 얘기하고 목사님 말씀도 드리고
2: 그러세요. 네. 네. 그래도 뭐 집안에서 가족분들의 큰 반대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그런 감사하네요.
1: 예.
2: 네.
1: 예.
0: 그러면 저 제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네. 그 사업을 네. 역시 무슨 재료 헌금을 가지고 만드는 사업인데 네. 처음부터 그거 시작하셨어요?
1: 아니요, 저는 원래 토목을 전공해가지고요. 토목 졸업하고 취업을 나갔는데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찍 그만두고 이제 다른 일을 알아보다가 주변에 있는 지인이 이 섬유 관련 업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럼 그거에 대한 장점이 뭐냐 그러니까는 제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한 장점이 일을 열심히 해서 배워서 소액으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메리트를 보고 이제 그 일에 시작해서 회사에 입사해서 처음부터 배워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죠.
0: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회사를 가보니까 네. 천의 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네, 네. 또 만드는 것도 어디서 어디까지 뭘 만들어요? 스카프 버텀, 넥타이.
1: 아 저는 스카프는 주가 아니고 부입니다. 주는 저기 지금 아나운서께서 장착하신 옷 있잖아요. 의류.
2: 네.
1: 그 원단, 저거에 대한 원단 완제품을 제가.
2: 아, 의류 예, 원단을 예. 만드는 예, 사업을 예, 하시는군요. 예, 예, 예. 네.
0: 그런데 지금 우리 남자들은 양복해 입을 때 뭐 네. 이태리 게 있고 네. 독일 게 있고 뭐 네. 국산 모직, 제일 모직 같은 게 있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사장님이 주로 관계하는 기지가 네. 예를 들어 면이로 한 건지 세우크로 한 건지 다 해요?
1: 네, 다 합니다.
0: 그럼 네. 제일 많이 대표적으로 많이 만드는 게 뭐예요?
1: 실크고요. 실크고 이제 면직물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프린트 쪽도 많이 하고요. 목사님께서 이제 안에 셔츠 있잖아요. 그 이제 선염 스트라이프라는데 면 선염 스트라이프 그런 셔츠감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의류에 들어가는 이제는 뭐 이제 점퍼라든지 뭐 그런 거.
0: 그래 지금 그럼 이제 그 업을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해외 진출하거나 더 크게 확대를 할 생각은 없어요?
1: 아 생각은 요 근래에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내수 위주로 진행은 됐다면 이제 해외 사업을 하나 꾸려가지고 그 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진행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2: 네. 섬유 관련 기업을 운영하시는 SF글로브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뒤에 계속해서 대표님의 간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섬유 관련 기업을 운영하시는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언제부터 그럼 출석하셨나요?
1: 작년 2월경.
0: 아, 그렇군요. 이제 1년 한 6개월 정도 됐군요. 네. 처음에 이제 또 정정균 장로님의 인도로 안디옥 교회에 가셨잖아요. 그때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도 궁금해요.
1: 그 사람은 항상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는 제가 저는 이제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가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보통은 이제 8시에서 9시 정도. 근데 이제 정경균 장로님께서 5시 한 10분 정도? 그 정도까지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찍 와서 목사님도 뵙고 그 차담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보자고 그러셔서
0: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또 목사님과 인사도 나누고 또 근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군요.
1: 그게 이제 저한테는 첫인상이 되게 좋게 와닿았고 되게 목사님 뵀는데 저는 목사님한테 작년 2월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목사님 뵈면서 많이 놀래고 있어요.
0: 어떤 부분에 그렇게 많은 감동을 받으세요?
1: 너무 많아가지고 뭐 맨 처음에 이제 목사님 뵀을 때 연세가 이제 92세라 그러셨는데 눈빛 보고 놀랬고요. 목사님 눈빛 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설교하실 때 목소리 듣고 놀랐고요. 그냥 좀 빨아들이는 그런 아우라가 있으셔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제가 뭐 정정균 장로님이 나오라고 권유하지 않으셔도 제가 스스로 이제 안쪽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 주일 아침.
0: 점점 더 예배를 사모하시게 됐군요.
2: 근데 성탄절 때 침례 받는 모습을 내가 봤는데 굉장히 심각하고 신중하고 거룩한 입장에서 침례를 받는데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1: 하나님의 은혜로 침례를 받게 됐는데요. 믿음 가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근데 맨 처음에는 침례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 큰 느낌이 없었는데 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렇게 제 자신이 있던 죄나 이런 때가 씻겨지고 벗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기억을 아직까지도 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참 침례의 예식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참 죽음을 상징하면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증표해주는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식을

0: 거행하는데 참 그 사진도 가지고 있겠네요. 그때
1: 네네,
0: 찍은 사진이.
1: 네, 예, 예.
0: 예. 그래서 그걸 부인께서 보면은 뭐라 그러실까?
1: 아, 그 집사람도 이제 세례받은 거 알고 있고요. 제가 사진도 보여줬고요.
2: 사모님께서 그 사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1: 아, 이제는 진짜 그 교인이 됐구나. 아. 뭐 그런 얘기.
2: 네. 또 우리 사모님께서도 이제 대표님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또 예배에도 함께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신다면 참 좋겠네요.
1: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랑 같이 평생을 같이 할 그 동반자인데 제가 뭐 아닌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 합류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2: 아멘.
1: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2: 네. 평소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 또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1: 아, 저는 항상 기도드릴 때 하나님한테 사랑, 믿음, 겸손, 신뢰를 제 마음에 새겨달라고 하고 있고요. 또 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데갈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나오는 매일 기뻐하라.
2: 쉬지 말고
1: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2: 아멘. 네. 그 말씀을 요즘 네. 늘 새기고 계시는군요. 그
1: 목사님께서 주일에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들을 그 유사 예를 들어서 많은 설교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이 그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게 자연스럽게 새겨지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이제 가족분들하고 저 점심 식사를 한다, 저녁 식사를 한다. 이제 식사 기도하기도 어정쩡하겠네요. 같이 집에서는.
1: 죄송한데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0: 그러게.
1: 예, 예.
0: 그래도 그들 때가 빨리 와야죠.
1: 예, 예, 예.
2: 또 사모님께서도 이제 교회를 다닌 뒤에 우리 대표님의 점점 더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을 옆에서 보면서 또 마음에 또 많은 움직임과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 항상 뭐 네. 저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사에. 그래서 제가 잘하면 그 시기가 당겨질 것이고 제가 잘 못하면 그 시기가 언제일지도 모를 것 같고
2: 네.
1: 그런 생각으로 살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섬유 관련 기업을 운영하시는 SF글로브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여러 개가 있겠죠? 같은 종류의 회사가.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걸 뚫고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 계속 기도하고 연구해야 되겠죠?
1: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거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제가 이제 원단 소재 개발을 해서 그게 이제는 브랜드에 접목이 돼서 옷으로 만들어져서 판매가 잘 됐을 때 아, 저 원단이 저 옷의 저 원단이 내가 개발한 거구나. 그런 걸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2: 실제로 사람들이 착용한 모습을 볼 때 네. 보람을 참 많이 느끼시겠어요.
1: 저희가 뭐 시장 조사로 그 주말이면 백화점 같은 데도 이제는 나가고 그러는데 나가서 저희 제가 개발한 소재들이 디피돼 있고 그러는 거 보면 그게 이제 판매로 이어져서 더 잘 됐을 때는 많이 보람을 느끼죠.
0: 네. 아마 앞으로 좀 하나님께서 이제 장 대표님이 예수 믿고 장사도 내 장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장사다.
1: 아멘.
2: 아멘.
0: 그래서 여기서 내가 십일조를 하나님한테 바치겠다. 그런데 이제 이게 크게 발전돼가지고 너무 잘 돼서 나는 10%를 가지고 먹고 살고 90%를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그럴 때가 왔으면 좋겠죠.
1: 감사합니다. 아멘.
2: 네. 우리 또 대표님의 사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큰 일을 이루시게 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사업을 장 대표가 먼저 시작했나 부인께서 먼저 시작했나?
1: 아, 사업은 제가 1997년도에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98년도에 IMF가 오고 나서 뭐 부도하고 뭐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힘들 때 지금의 이제 SF 그때는 지금 그때는 법인이 아니었는데 SF 오너랑

0: 같이 합치게 됐어요. 그 중간에 이제는 그 아는 지인이 연결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는 그분은 이제는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합류하셨고, 저는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한 17년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 동업을?
0: 예, 예. 17년을 같이 했는데, 2017년 6월에 저한테 회사를 물려받아라. 인수인계 받아라 그래서 9월에 제가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 네. 또 그렇게 사업을 계속 이어오고 계시네요.
0: 네네.
2: 네. 사업을 하다 보면 참 네. 그렇게 어려움 또 우여곡절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업하면서 힘든 순간도 많이 겪으셨을 텐데 네. 어떠세요? 이렇게 주님을 믿고 나서 그런 어려움들을 또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기도로 극복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0: 97년도면은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어요.
2: 예.
0: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혈기왕성할 때다.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이제는 그때부터 지금 제가 원천안대교 교회를 나온 하나님이 다 역사하지 않으셨나.
2: 네.
0: 일찍 고난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아이가 넷인데, 아이 넷을 키우다 보니까 뭐 경제적이라든지 그 와이프가 이제 아이들을 보육하는 데 있어서 힘든 부분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되게 많았지만 그게 이제 긍정적인 사고로 버텨올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오면서 제가 그 저기 뜻하지 않게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신축하게 되면서 정종윤 장로님 만나서 원천 안대교회에서 전도돼서 하나님을 뵙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런 걸 보고 제가 혼자서 있을 때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게 다 각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게 다 연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아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2: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네, 네.
1: 근데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들이
0: 네.
1: 장 대표가 어떤 사람인데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해놔. 이 회사 이름이 있어요?
0: 네. SF글로브 주식회사입니다.
2: 네.
1: 그러면 네. 옷도 만들어요?
0: 아, 옷은
1: 안 만들고
0: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1: 주로
0: 원단 완제품만 하고 있습니다.
1: 원단의 완제품.
0: 네, 원단 완제품. 뭐 원단을 가공까지 끝마쳐서 바로 옷을 만들 수 있게 그 전까지 준비를 해서 저희가 브랜드에 납품을 하는 거죠.
2: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섬유 관련 기업 운영하시는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목사님. 방송을 통해 전해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들 정말 은혜와 감동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염려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스쳐갔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저는 아직도 연약한 믿음 안에서 허덕이고 있네요. 만나고 싶은 사람 간증을 통해 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의 시간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이만 글을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2: 귀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채택된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 섬유 원단 기업 운영하시는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또 간증도 나누고 하나님과 또 교제하는 그 기쁨,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눴는데요. 또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누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0: 네, 그 제가 최근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을 신축하게 됐는데 그 공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제 가족이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대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0: 기도 동지들이 많으니까 네. 앞으로 극동방송에서도 기도해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1: 아멘. 네.
2: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1: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악의에 찬 소문을 옮기지 마라. 악인과 어울려 불의한 증언을 하지 마라. 다수의 사람이 악을 행하더라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다수의 마음에 들려고 거짓으로 증언하지 마라. 또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소송에서 그를 편들지도 마라. 너희 원수의 소나 나귀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거든 그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에 눌려 힘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서 일으켜 주어라. 가난한 사람들과 관련된 소송이 일어나거든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마땅한 권리를 조작하지 마라. 거짓 고발을 멀리하여라. 죄 없는 사람과 선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끼어들지 마라. 나는 악인의 죄를 눈감아 주지 않는다.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선한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선한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나그네를 착취하지 마라. 너희가 나그네의 처지를 잘 알지 않느냐. 너희도 한때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다. 너희는 여섯 해 동안 땅에 씨를 뿌리고 그 농작물을 거두어 들여라.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을 묵히고 놀려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하여라. 그들이 남긴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여라.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쉬고 너희의 종과 이주 노동자들도 쉴 시간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말을 잘 들어라. 다른 신들은 거들떠보지도 말고 그 이름을 입에 담지도 마라. 너희는 1년에 세 차례 나를 위해 절기를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는 아비벌 정한 때에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며 봄의 절기인 무교절을 지켜라. 그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밭에서 수고하여 얻은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에 여름 절기인 맥추절을 지켜라. 1년 농사를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에 가을 절기인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1년에 세 차례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내게 바치

지는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에 넣은 것과 함께 바치지 마라. 절기 때 내게 바친 제물의 지방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한 해의 첫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마라.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일을 한 사람들 가운데 이름조차 남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군요. 예수님께서 도시락 찾았을 때 그 도시락을 드렸던 한 소년 있죠. 나아만 장군에게 선지자를 소개했던 어린 여종도 있었고요.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몰래 알려준 조카도 있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묵묵히 붙들어주던 아론과 훌도 있었죠. 야,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 할 정도로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주인공도 역시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시고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오늘 날씨 좋은데요. 이 좋은 날씨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특별한 날도 아니고 아무 날도 아닌데 심지어 날씨까지 좋은데 그런데 제 존재감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주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내는 그 하루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 오늘 2시의 기쁨은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나는 거 없이 하지만 존재감은 하나님께서 봤을 때 확실하게 살고 계시는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2시의 기쁨 최정민입니다. 아,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갑게 다들 찾아와 주셔서 이 방송이 더욱더 푸짐하게 풍성하게 예. 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 감사하고 성경의 얘기를 좀 시작했죠. 성경에서는 야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예. 도시락을 드렸던 한 소년 봤는데 그 소년의 이름이 있었나? 예, 그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없었네요. 예,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나아만 장군에게 선지자를 소개했던 이 사람도 그냥 어린 여종이라 나와요.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몰래 알려준 사람은 조카라고 나오고요. 그 밖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묵묵히 도와줬던 사람? 그렇죠. 아론과 훌. 이름들은 나왔지만 사실 주인공은 아니었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이 특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존재가 특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써내려고 하고 계십니다. 네, 그 사실을 믿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방송 함께 할 텐데요. 오늘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들을 좀 푸짐하게 준비해서 나눠 드릴까 합니다.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그렇죠 9330번으로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일 먼저 오신 분은 5226번 쓰시는 춘천에서 늘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 감사합니다. 매일 2시를 알차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아, 제가 성도님 덕분에 이렇게 또 저희 프로그램이 알차지는 거죠. 자, 1165번님은 수술 날짜가 잡히셨대요. 주님의 손길로 말끔히 예전처럼 찬양 말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연락을 보내주셨고요. 4006번 쓰시는 참회를 보내드렸는데 참회를 이제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대요. 오늘 참회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택배사에서 연락이 온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들께 이런 선물들을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또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 좋겠죠. 자,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오늘 이어진 찬양 중 힘찬 찬양 하나 더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더 높이 쓰시는 그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시죠.

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낮은 자의 하나님 듣고 왔습니다. 2시 12분 지나고 있고요. 자, 지금 문자 주신 분들 감사하고 제가 요 얘기하면서 오늘 어떤 분들께 좀 선물을 좀 드리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숨은 영웅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말없이 이 금요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청소하시는 권사님 계시죠. 그리고 말없이 저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줍고 계시는, 그렇죠, 장로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열심히 챙겨주시는 어머니도 계실 거고. 그리고, 그렇죠, 늘 묵묵하게 별다른 얘기는 없으시지만, 네, 가족들의 이런저런 것들 챙기시는 아버지도 계시죠. 자, 여러분들 주변에 숨은 영웅을 지금 바로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323 쓰시는 성도님께서 매일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찬양 운행하시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없이 묵묵히 하시는 그 모습 아름답다고. 그 교회 안에 봉사부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손꼽는 제 정말 헌신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가 이 차량 운행 부서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이고, 이 문자를 보고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어제 안우성 목사님 오셔서 책을 좀 나눠주고 하셨잖아요. 남은 게 좀 있어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이 시간에 문자 참여하시는 분들께, 여러분들 주변에 숨은 영웅을 알려주시는 분들께 이 선물 좀 보내드립니다. 먼저 1323 쓰시는 성도님 보내드릴 테니까 교회 안수 집사님께 꼭 전달해 주세요.

네, 주님의 시선,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라는 부제가 달린 예라모십의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아, 극동방송 2시의 기쁨 함께 하고 있고요. 2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숨어 있는 영웅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4712번님, 사랑하는 우리 신랑, 결혼 전에는 교회에 전혀 나가지 않다가 결혼 후에 장모님께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며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아동부 봉사하는 나를 위해 주일에 늦잠 자고 싶을 텐데도 일찍 일어나 함께 기다려주는 고마운 신랑. 주일 예배만이라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주님께 들을 귀를 열어주시사 그 마음 가운데 꼭 믿음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고. 아, 참, 이 문장 하나하나를 읽고 있는데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해 주는지 그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이 남편분 참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장모님께 잘 보이려고. 결혼 전에는, 교회 전에 안 다니다가, 이 장모님께 잘 보여서 더 멋진

4위가 되기 위해서 이거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 유지하고 계신 거 보니 저희 고모부님이 딱 이러셨거든요. 네, 저희 고모부가 지금 매일 아침 저희 가족들 단톡방에 성경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편분을 그렇게 변화시키려 생각이 됩니다. 4711번님께도 저희가 이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는 안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 주변에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그 누군가가 없는지 연락을 보내주시고, 자, 그리고 지금 이 존 파이퍼 목사님 책이 있는데, 존 파이퍼의 신앙상담소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요. 이 책 답 없는 기도가 답답할 때, 예,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되묻는 30가지 사연에 오늘의 답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또 어떤 분께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삶 가운데 이 기도에 응답이 없거나, 예, 그런 분들 혹시나 계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듣고 싶은 신 찬양이 있으시죠. 그 찬양들도, 네,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찬양 또 이어서 듣고 오면 어떤 분께 선물을 드릴지 문자 주시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참여하시죠.

네, 여성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가슴에 확 와닿다면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내신 분들일 겁니다. 바리톤 우주호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린 존 파이퍼의 신앙 상담소 기도의 책은요, 3477번님께 드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60세 된 할머니인데 책 읽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마늘 손질하면서 방송 듣고 있는데, 이존 파이퍼 목사님 책 선물 받고 싶다고 보내드려야죠. 네. 자, 기도 책은 이 3477번 쓰시는, 할머님께 좀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책은 이 가정의 달에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이것도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가정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은 어느 분께 가게 될까요? 계속해서 문자 참여해 주시고, 또 듣고 싶으신 찬양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찬송가인데요. 좀더 분위기 바꿔서, 이 오후 좀 나름 할수 있으니까 힘찬 찬양들로 함께 할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네, 함께 듣고 오신 찬양 권한 내용은 편의실 것과 웨이홈의 앨범에서 가져왔습니다. 2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5588번님 역시 남편분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남편은요, 제가 건강할 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지 자주 간다고 핍박을 했는데요. 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아픈 후에, 제가 아픈 후에는 자신이 스스로 교회를 갑니다. 와. 그런데 제가 주보 좀 가져다 달라 그랬더니 주보가 뭐냐고 하더라고요. 신앙에 대해서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만은 크다고. 참 대단하네요. 그렇죠. 남편분이 아유 왜 그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자주 가냐 그렇게 핍박하셨는데 이 5588 성도님께서 아프니까 남편분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교회를 스스로 가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하네. 그렇죠. 이런 분들이 꼭 교회 든든한 장로님이 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식사권 얘기를 하셨는데 식사권은 따로 준비된 게 없어서 필요하신 선물은 못 드리지만 다른 걸로 좀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뭐 남편도 괜찮고 아내도 괜찮고 평소에 칭찬하지 못했던 많은 숨은 영웅들을 좀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에서 그 어린 소년도 얘기를 했고요. 전쟁 포로로 끌려온 어린 여종도 있었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작은 아이, 그 아이 한마디가 나아만 장군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숨은 영웅들이 많이 있는데, 자, 지금 차량 또 듣고 올 동안 어떤 분이 또 문자를 보내주실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참 언제 들어도 좋은 목소리, 나무엔의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김명식 오직예수 듣고 왔습니다. 3991번 네, 이렇게 주셨네요. 모두 잠든 주일 새벽 5시 30분이면 7시에 있는 일부 예배 방송실 자막을 섬기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그 남편을 추천합니다. 잘하면 본전, 못하면 원망되는 그 자막 담당자로 이름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남편.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의 가정에 든든한 가장으로 자녀들에게 늘 본이 되는 훌륭한 남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남자들이 제일 받고 싶어하는 게 이런 존경심, 대단하다는 평가, 다른 사람에게 듣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에게 듣는 건데, 야, 이 남편분은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그런데 또 문자 주신 거 보니까 그러한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오셨네요. 그렇죠. 이분 얘기한 것처럼 교회에 섬기는 참 다양한 부서들이 있는데 이그 자막은요. 정말 잘하면 본전이에요. 못하면 조금이라도 오타가 나거나 잘못되면 원망되는 그 자막 담당자 눈에 확 띄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섬기려고 주일날마다 새벽 5시 30분이면 늘 집을 나서는 참 멋진 남편분, 이분께도 선물을 안 드릴 수 없죠. 자, 3991 쓰시는 이분께 보내드릴 테니까 남편분에게 꼭 필요한 선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삶에는 보이진 않지만 그곳에서 멋지게 또그 자리를 섬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묵묵한 삶으로 여러분들 곁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들의 교회가 또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잘 자리 잡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또 이제 주말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교회에서 섬기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께 오늘 하루 이 저녁 오기 전에 한번 연락하셔서 섬김이 참 복됩니다. 그런 얘기들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칭찬 덕분에 그분도 또다시 일할 힘이 날 거고 여러분들은 또 좋은 얘기했다는 그 보람 때문에 하나님께도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끝 찬양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좀 드리고요. 그 곡은 위로브의 노래로 당신의 날에라는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최근에 TV를 봤는데 동남아시아 바다에서 연예인들이 그 수영, 스노우클링하는 방송을 봤어요. 이야, 정말 시원해 보이고 저도 물속으로 막 풍덩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물에서는 안전사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 여름에도 조심해야죠. 만약 누군가 물에서 사고가 나면 막 온 힘을 다해 빠져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응급대원이 출동하면 그 사람 힘이 거의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 몇 번 설명하셨는데, 사고 난 사람이 힘을 쓰면 오히려 잘못 빠져나오고 잘 못 빠져나오죠. 응급대원이 그때 들어가면 같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힘이 빠졌을 때 응급대원이 사고자를 끌어내면 비교적 손쉽게 함께 물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응급대원처럼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힘이 빠질 때까지 말이죠. 내 힘이 빠져야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힘을 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에서 사고 나면 온 힘을 다해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막 다 힘이 막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좀 힘 좀 빼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고수 중에 고수입니다. 우리 삶의 응급대장인 하나님의 의도를 잘 간파한 사람이죠. 자, 거기 있죠, 거기. 힘 좀 빼고요. 자, 우리 하나님 손 꽉 잡아보자고요. 김정선입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힘 빼고, 힘을 좀 빼고, 그 다음에 주님의 손을 쫙 잡고 일어서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할 때 보면은 힘 빼라고 하잖아요. 근데 초보 때 그 힘 빼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잘 안 돼요. 인생의 초보도 그렇죠. 처음부터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힘이 좀 빠져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는데, 힘 좀 빼려면 여러 뭐 어떤 시행착오도 좀 겪고 경험을 좀 해야겠죠.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9826번님, 저도 힘을 빼야겠어요, 피디님. 그러게요. 힘 빼는 뭐 약, 뭐 힘 빼는 기술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운동할 때나 인생의 지혜, 뭐 이런 거, 힘 빼는 지혜. 아, 이거는 쉽게 안 되고 막 경험이 쌓이고 시행착오도 겪고 깨닫고 그래야 좀 힘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5월 22일.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세요? 샵 1069. 오물정 1069.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서울국동방송 수신문자. 전국 어디서나 이 시간대는 이 문자로 여러분께서 저랑 소통할 수 있고 신청곡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 다 어떻게 업로드 하셨죠? 지금 다 이렇게 다운로드 하셨죠? 핸드폰에 지금 다 돼 있죠, 여러분? 극동방송이라고 어플 스토어에 이렇게 검색만 하면 돼요. 들어가면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조금 더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시면 글도 무료로 남길 수 있어요. 자, 전남 광양 날씨가 청명하고 좋습니다. 오늘도 방송 잘 듣고 있고 아들이 5년 방학생, 지금 대학생 4학년, 지금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빨리 하나님 만나서 교회 나가기를. 아, 그렇구나. 5년 방학생, 방학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도 좀 아들에게 살짝 좀 들려주시고 작전을 잘 짜서 저한테 한번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이천 많이 덥다고요. 6235번님. 그러게요. 우리 이제 막 물놀이 생각나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전주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한다고 전주 예수병원에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9248번님. 힘 빼기도 힘들고 살 빼기도 힘드네. 4564번님. 그러게 뭐 빼는 거 힘드네 참 진짜. 주님께 맡기면 힘이 빠집니다. 5879번님. 부천 집에서 듣고 계시고 광명에서 은혜로운 시간 눈물도 있고 웃음도 같이 하는 프로그램. 우리 손주도 방학인데 마음이 아프다고 광주에서 4940번님. 자, 서울 은평구 이렇게 또 그러게요. 저도 오늘 오프닝 쓰면서 2299번님 저도 이 말씀 생각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힘을 뺀다니까 이 말씀 생각난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알게 되는 그런 일이죠. 자,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일어납시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 선한 길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부산에서 8432번님 감사합니다. 앱으로 듣고 계셨고 오늘 처음으로 오셨어요. 와, 우리 영원한 천사 전영천 목사님도 듣고 계시네요. 방학 없는 청취자인데요. 피디님과 전화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듣고 있다고. 야, 7606번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9950번님 감사해요. 속내 사랑의 교회 맞나요? 특세. 여러 강사님 말씀과 간증으로 은혜 많이 받았다고. 8670번님 네, 자, 서천에서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5월 22일인데요 가정의 달 5월, 어제가 이제 부부의 날이어가지고 제가 또 우리 찬양사였죠, 정자리 집사님 가정과 함께 라디오 예배도 했는데, 새끼라에서 보면은 가족 전도가 참 많잖아요. 가족에 대한 그 전도 요청, 가족 전도, 저가 이제 삼자 통화 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는 게 사랑해라는 말이에요. 사랑해.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 인수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우리가 엄마 아빠에게, 또 자녀에게도 사랑해. 자, 새끼라 가족 전도 때 이 사랑해라는 말이 빠지지 않는데요. 그 새끼라 가족 전도 영상이 또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 혹시 받고 싶으신 분 지금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에게 자동적으로 유튜브 링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 안에서 제가 이제 진행하는 모습도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끼리 서로 사랑해 사랑해 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 고백하는 이 가족 전도 영상, 여러분께서 보고 싶으신 분, 특별히 이제 새끼라가 전국 방송이 되고 나서 서울 경기권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봤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못 봤어요. 자, 가족 전도 새끼라 사랑의 영상, 여러분께서 지금 보길 원하시는 분들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유튜브 링크 받게 돼 있는데, 그걸 복사해서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다 보여주세요.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 전도뿐만 아니라 동료나 어떤 지인 전도 대상자에게 이 영상 다 보여주십시오. 마음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영상 두 글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자동적으로 새끼라 가족 전도 사랑의 고백하는 그 영상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78번님 경서구 가곡초등학교 6학년 진주은 오늘 생일이라고. 와, 41에 얻은 딸이에요. 좋은 친구 보내주셔서 슬프고 아플 때 위로가 많이 됐다고요. 아, 제가 유방암으로 올해 5년 차인데 이때까지 지켜주시고 행복한 생일 보내게 됐다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7378번님을 축복하고 우리 주은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이제 이곡 한번 나누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쉐키나 찬양단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송가 357장 밝은 버전으로 전해드렸어요. 아침부터 병원 진료와 검사 결과 보고 이제 갑니다. 검사 결과 스탠드 받기 위해서 재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 기도를 요청하시면서 또 열심히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파주에 계시는 0632번님, 그렇죠?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0: 네, 생일 축하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은이뿐만 아니라 5월 22일 이번 주에 생일이 있으셨던 분 진심으로 셋게라에서 여러분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3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영상이라고 많이 문자를 주고 계시네요. 샵 1069 수신 문자에 서울 수신 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샵 1069번으로 영상 두 글자 보내주시면 셋게라 가족전도 영상 사랑 고백하는 그 감동적인 영상이 여러분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 가족에게 꼭 좀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에게도 꼭 좀 전달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0163번님의 아들도 또 생일이었네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름도 한번 보내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시간에 우리 또 가족전도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며느리가 시부모님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자, 제가 지금 시어머니 전화번호하고 성함이 있거든요. 시어머니에게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용감한 며느리 자, 우리 시어머니에게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임님 되시나요?
1: 네네.
0: 저는 극동방송의 그 셋게라라는 프로그램의 김인수 PD라고 해요.
1: 네.
0: 지금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1: 네네.
0: 지금 혹시 남편분하고 같이 계시나요?
1: 예.
0: 옆에 계세요?
1: 예.
0: 아, 그렇구나. 우리 며느리 서은희, 며느리.
1: 예. 예.
0: 우리 서은희 씨가 우리 극동방송의 애청자인데요.
1: 예예.
0: 극동방송에다가 우리 시부모님 사연을 보냈어요.
1: 예.
0: 그래서 그 선물 당첨돼가지고 선물 좀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1: 뭔 사연인지 궁금한데.
0: 뭔 사연이니까. 그러니까 혹시 극동방송 아세요?
1: 알죠.
0: 어떻게 아세요?
1: 방송.
0: 어떻게 아세요?
1: 아유, 한 번씩 TV도 보고 그래요 제가.
0: 저희 라디오인데.
1: 아, 라디오예요?
0: 저 라디오. 아니요. 라디오.
1: 아, 방송이니까 라디오네.
0: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혹시 라디오. 들어보셨어요?
1: 라디오는 안 들어봤어요.
0: 안 들어봤어요. 그렇구나.
1: TV는 봤어, 내가.
0: TV는 봤는데. 혹시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세요? 어느 지역이세요?
1: 전라남도 광양입니다.
0: 광양.
1: 예.
0: 광양이시구나. 예, 예.
1: 예.
0: 어머님, 혹시 예. 교회 다녀보셨어요, 그러면?
1: 그럼요.
0: 언제요?
1: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0: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1: 우리 아저씨도 다니고 우리 아저씨 군대에서 다녔다.
0: 군대에서 다녔고. 근데 지금 현재는 두 분은 안 다니고 계시고.
1: 지금은 좀
0: 지금은 잠깐
1: 상처를 좀 받아서 안
0: 상처를 받아서 누가

0: 누가 본인이 아니면 남편분이요?
1: 내가.
0: 아, 우리 어머님이 상처를 좀 받으셨어요? 사람한테?
1: 사람한테.
0: 아,
1: 남편도 그렇고.
0: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안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앞집 사람한테.
0: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그렇게 받으면 그게 더 아프더라고요, 진짜.
1: 아니, 아프니까 피하게 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 맞아. 아프니까. 그래서 지금 안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안 다닌 지 한 3년 됐어요.
0: 3년 됐어요? 아, 그래도 막 30년 되고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다행이다, 그래도.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전화를 선물 때문에 드렸는데 일단은 선물 한번 골라보세요. 제가 불러볼 테니까.
1: 예.
0: 남편도 옆에 지금 듣고 계시죠?
1: 남편 저쪽으로 갔네.
0: 남편도 좀 이쪽으로 좀 오라고 하세요.
1: 당신 이쪽으로 와보세요.
0: 이쪽으로 와가지고 스피커폰으로 바꿔도 돼요. 스피커폰으로.
1: 예. 지금 폰으로 스피커폰 바꾸고 있어요.
0: 바꿀 줄 아세요?
1: 선물을 고르래요.
0: 자, 우리 예. 아버님.
2: 예.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방송의 예. 김인수라고 합니다.
2: 아, 예, 예.
0: 예쁜 며느리가 우리 부모님 사연 줘가지고 당첨돼서 선물 드리려고 전화 걸었어요.
2: 아이고, 고맙습니다.
0: 예, 예.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두 분이서 하나씩 골라보세요.
1: 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아,
0: 하나씩. 두 개. 자, 갑니다.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BL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섬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그 다음에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매화연에서 약과 세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그 다음에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하나씩 고른다면.
2: 저는 견과.
0: 오케이. 아버님은 견과. 어머님은?
1: 저는 유산균.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화를 제가 걸었는데 그 사연 내용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시부모님 너무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 플러스 또 예수님을 다시 믿고 교회를 갔으면 하는 그 사연을 보냈어요.
1: 그래요. 우리 착한 며느리.
0: 착한 며느리죠? 직접 한번 목소리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며느리 나오세요. 며느리
3: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2: 고마워.
0: 자 우리 며느리 맞죠? 며느리 목소리.
3: 네. 네.
0: 자, 아버님 어머님.
2: 네.
0: 그 지금 라디오 생방송이에요. 라디오 생방송. 라디오 생방송 중에 지금 이렇게 옆에서 며느리가 지금 듣고 있었어요.
2: 아, 그래.
0: 전국 생방송.
2: 예.
0: 아버님, 어머님 목소리가 지금 전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2: 영광입니다, 영광.
0: 영광입니까? 네. 그래요. 자, 우리 며느리가 금방 짧고 굵게 하고 싶은 얘기 했잖아요.
2: 네.
0: 오늘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2: 네.
0: 아까 그 아픔이 좀 있었지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님을 1대1로 오늘 만나고 싶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화를 걸었어요.
2: 고맙습니다.
0: 자, 우리 서은이님.
4: 네.
0: 서은이님은 어디서 사세요?
4: 저는 목포에서 살고 있습니다.
0: 아, 목포에
4: 있습니다.
0: 계세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조금 더 길게 해도 되니까 한번 진심을 담아가지고 한번 할래요?
4: 네.
0: 자, 아버님, 어머님.
2: 네.
0: 며느리 얘기 들어보세요. 멀리 가지 마시고 이렇게 목소리가 멀어져요. 가까이.
2: 네.
0: 전화기 가까이. 자, 우리 서은이님. 네. 며느리 우리 아버님, 어머님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하세요. 자, 얘기하시죠.
4: 아버지, 어머니. 제가 멀리 있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잘 섬겨드리지도 못하는데 항상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1: 아니요, 잘하고 있어요.
4: 그리고 제가 만난 예수님을 아버지 어머니도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드시더라도 기존에 가셨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라도 매주일 좀 나

0: 가셔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찬양도 같이 부르고 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님 항상 매년 추도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말씀이 너무 전해주신 말씀이 너무 좋은데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문으로 가정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그래.
2: 야 어머님.
1: 네.
2: 며느리가 아주 그냥 찐이네요, 찐. 응?
1: 네, 우리 며느리 착하고.
2: 그러니까.
1: 곱고 그래요.
2: 진짜 귀한 며느리가 들어왔네요.
1: 맞아요.
2: 와, 우리 두 분 정말 너무 축복이고, 우리 아들도 횡재네요, 아들도.
1: 응? 네.
2: 아버님.
3: 네.
2: 며느리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3: 아, 내가 그동안 이렇게 우리 며느리 생각은 알고 있었지만
2: 네.
3: 필터를 못하고
2: 네.
3: 타일필 누르다 보니까 벌써 한 2, 3년
2: 네.
3: 이게 공부를 못 나갔어요. 이번에 좀 각성해서
2: 네.
3: 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1: 네.
2: 이 시간에 저 따라서 1분 정도 소요되는 기도가 있어요.
1: 네.
2: 저 따라서 한번 할까요, 기도?
1: 네.
2: 저 따라서 아버님도요?
3: 네.
2: 좋으신 하나님.
3: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잡아주면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 드리겠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우,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선택하셨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손 뻗고 계시니까 이번에 딱 결단하셔가지고요.
3: 네.
2: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1: 네.
2: 내일 모레부터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내일 모레부터 네. 나가는데 전에 다녔던 교회로 나가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가 광양에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한 두세 군데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가셔도 돼요.
1: 네.
2: 그러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1: 네.
2: 이번 주에 나가는 겁니다.
1: 네.
2: 손가락 약속. 약속했죠?
1: 네.
2: 아유, 감사합니다. 와, 진짜 귀한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렇게 전달이 돼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마지막으로 우리 가장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 우리 부르면서 끝낼까요? 예?
1: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2: 좋아하시는구나, 어머님이.
1: 네, 네.
2: 왜 이 찬송 좋아하세요?
1: 아, 좀 뜻이 깊어서.
2: 뜻이 깊어서?
1: 네.
2: 어떤 뜻이 깊어서요?
1: 응?
2: 어떤 뜻이?
1: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2: 그렇죠.
1: 항상 마음은 있어요. 다닌 사람.
2: 항상 마음은 있는데 그게 몸이 움직여지는 게 그게 참 안 되죠.
1: 네.
2: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사인 강력한 사인 주실 때 그때 이제 딱 움직이셔야 돼요.
1: 네.
2: 알겠죠?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이렇게 나가시고 극동 방송도 한번 이제 들어보세요, 한번.
1: 예.
2: 극동 방송 우리 며느리가 알려 드릴 테니까 극동방송 들으면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좋

0: 올 것 같아요. 알겠죠?
1: 네.
0: 우리 나현종 아버님, 김영임 어머님 늘 건강하시고 좋은 소식 교회 다닙니다. 열심히 다닙니다. 잘 다녀요. 이런 소식 제가 기다릴게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며느리 서은이님.

오늘이 워십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3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새깨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가족 영상 새깨라 사랑 고백하는 영상 여러분께 뿌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영상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자동적으로 유튜브 링크 여러분에게 가고 있습니다. 사랑 고백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 마구마구 뿌려주십시오.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방금에 아까 그 며느리와 부모님의 통화 들으면서 많은 분들도 감동받으시고 어제 저녁에 장인 장모님 길이라 울산 처가에 갔는데 처남께서 하시는 얘기가 내년부터 제사 차림하지 않고 추도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할렐루야 감사가 나왔습니다. 형님은 울산에서 개인 택시 운행하고 계시면서 극동방송 열렬 팬이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다고.

0: 그래요. 이 믿음의 가정, 가문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며느리의 시부모님 사랑이 느껴져서 같이 울었다고요? 0517번님, 8533번님, 믿음의 명문과 집안 되시길 기도한다고. 며느리 너무 예쁘네요. 눈물 납니다. 울컥한다고 9250번님도요. 자, 이 시간에 또 전도 요청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같은 친구. 친구가 또 친구를 전도하고 싶다고. 자,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이동규님이네요. 이동규님. 신호 갑니다. 친구 요청자는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런 친구 사이라고 하시는데. 자,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1: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규님 되시죠?
1: 네네.
0: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네.
0: 예, 지금 통화 잠깐 괜찮으세요?
1: 네네.
0: 이정욱 친구.
1: 예예. 예.
0: 아시죠?
1: 예.
0: 친구가 저 방송하고 있는데.
1: 네.
0: 이동규님 사연을 보냈어요.
1: 무슨 말이죠?
0: 예?
1: 무슨 말이지요?
0: 아, 그러니까 친구가 우리 이정욱 씨가 이동규님 네. 사연을 저희 방송국으로 보내셔서.
1: 네네. 그
0: 사연 당첨돼가지고 선물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1: 아, 네.
0: 예예.
1: 예예. 예.
0: 지금 우리 이정욱 씨가 좀 얘기해 놓지 않았나요? 방송국에서 전화 갈 거라고?
1: 아니에요. 그냥 극동방송에서 전화 갈 거니까 끊어. 아, 전화를 받으라고. 바쁘니까 끊으라고.
0: 그러니까 극동방송에서 그래서... 전화 갈 거라고. 받아. 하고 그냥 다 끊었어요?
1: 아니 그냥 그 말도 안 하고 그냥
0: 말도 안 하고
1: 방송국에 전화 갈 거니까.
0: 예.
1: 예. 전화 받으라고.
0: 완전 화끈한데? 어딥니까? 어느 지역이에요?
1: 예? 아, 저 지금 경남 창원입니다.
0: 창원.
1: 네네.
0: 야. 극동방송에서 전화 한번 받아! 하고 그냥 팍 끊었어요?
1: 예.
0: 네. 아무튼, 예. 잘 받으셨어요? 지금 뭐 하시다가 전화 받으셨습니까? 창원에서?
1: 아니, 지금 저 창원에서, 아이고, 지금 전화 받은 데는 경주고요.
0: 아, 지금은 경주? 예.
1: 애들이랑 오늘 놀러 왔다가.
0: 아.
1: 네네.
0: 야, 또 경주 좋은 곳 가셨구나. 이제 극동방송 아, 어떤 곳인 줄 아세요?
1: 아, 네, 알죠. 그 기독교 방송.
0: 그렇군요. 오.
1: 네네.
0: 이정욱 씨하고는 어떤 친구세요?
1: 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0: 예,
1: 네, 친구.
0: 친구.
1: 네네.
0: 혹시 교회 친구는 아니에요?
1: 아,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서
0: 예,
1: 그 뭐고 이정욱이가 자기 다니는 교회 가보자고 해서
0: 예예.
1: 예. 네,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갔죠.
0: 그때 갔었어요. 그래서
1: 네네네.
0: 좀 다니다가 지금
1: 뭐
0: 지금은 안 네, 다니고
1: 한 20, 30대 바짝 다니다가
0: 지금은 안 네, 다니고 있고.
1: 예, 네, 지금은 잠깐 휴식기. 네, 뭐 잠재기
0: 상당히 길어요 지금 잠재기 휴식기가 예
1: 아,
0: 우리 이정욱 씨는
1: 네.
0: 계속 교회를 잘 휴식기 없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극동 방송도 듣고
1: 예 그렇죠 이정욱이는 그 울타리 자체가
0: 예
1: 예 그 안에 있는 울타리고
0: 아
1: 예 저는 이제 야생 울타리
0: 야생구나 울타리가 없구나
1: 예
0: 좀 울타리를 좀 쳐드려야 될 것 같은데.
1: 아니 뭐 충분히 사연이 있습니다.
0: 자 이렇게 사연 당첨돼가지고 선물 드리니까 자 선물 네네. 제가 불러볼 테니까요. 여기서 선물 네. 하나 골라보십시오.
1: 네.
0: 자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유산균, 김과 부각 네. 세트, 순무 네. 열무김치 세트, 연어, 그 다음에 약과,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1: 와 주얼리는 어떤 건데요?
0: 주얼리 이제 주얼리. 뭐 주얼리 이렇게 그 쿠폰으로 드리면
1: 네.
0: 이렇게 뭐 귀걸이나 이런 걸로 목걸이나 뭐 이렇게 네. 교환하는 거예요.
1: 아 주얼리 좋아?
0: 주얼리 좋아? 옆에 안에 있어요?
1: 아, 와이프. 예 네, 와이프.
0: 오 예.
1: 예 이왕이면 어 예, 와이프 예. 원하는 거.
0: 예예. 예.
1: 예.
0: 어 주얼리로?
1: 예 그럼 주얼리로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주얼리로 하고 그러면은 네. 안에 주시고 네. 본인은 네. 또 뭐? 본인은 또 어떤 거요? 아까 거기서 아, 또 그런다면.
1: 아까 그
0: 저는
1: 뒤쪽에 뭐 있던데.
0: 저는 이동규님 드리고 싶거든요. 꼭 드리고 싶거든요. 뒤쪽에.
1: 아.
0: 뒤쪽에 레모나 화장품 네. 캡슐 세제 주얼리 견과 커피

0: 약과, 연어, 김치, 김부각, 유산균, 소곱창 전골 이렇게 있었어요. 끝에서부터.
1: 그리고 화장품 알겠습니다.
0: 화장품.
1: 예, 그 남자 거 맞지요?
0: 남자도 써도 되죠. 그렇죠. 뭐
1: 예, 어린이 거
0: 미용분들도
1: 아니면
0: 있고.
1: 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자, 화장품
1: 네네.
0: 보내드릴게요. 자,
1: 아,
0: 근데 사실은 우리 이정욱
1: 네.
0: 친구가 옆에
1: 예.
0: 연결이 돼 있었는데,
1: 아.
0: 아, 지금 전화가 끊어졌어요. 전화를 끊고 지금 도망간 건지. 예. 옆에 지금 이정욱 씨가 있었는데,
1: 네네.
0: 이정욱 씨의 사연 내용은
1: 네.
0: 우리 이동균 친구가
1: 네.
0: 다시 예수님 믿고 꼭 같이 교회 다니자.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이런 사연으로 지금 방송국에 보냈고, 제가
1: 네.
0: 지금 전국 생방송 중인데, 생방송 중에 지금 전화를 걸었어요.
1: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0: 예, 전국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아,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욱 씨가 지금 전화가 끊어졌는데 지금 방송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정욱 씨한테 한마디 하십시오. 정욱 씨한테. 덕분에 지금 방송
1: 이정욱.
0: 탔는데, 예, 이정욱,
1: 이정욱, 사랑하는 친구 이정욱아. 고맙다. 덕분에 내, 평생 처음으로 방송이란 걸 하면서 오네. 안 그래도 맨날 만날 때마다, 같이 가자고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고.
0: 예,
1: 좀만 기다려봐. 내좀 이게 잠재기 휴식기 좀 끝나면 조만간인 것 같다.
0: 네.
1: 같이 가서, 점심 먹자, 교회에서. 네.
0: 아유, 그래요.
1: 고맙다. 고맙고 사랑한다, 이 친구야.
0: 와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교회밥 맛있잖아요. 그쵸?
1: 그쵸, 그쵸.
0: 예?
1: 예, 맞습니다.
0: 지금 휴식기가 좀 너무 길어요, 근데. 휴식기가 너무 길어서. 오늘 이제 친구 때문에 이렇게 친구 덕분으로 이렇게 전국 방송 타는데,
1: 네.
0: 저희 방송은 이제 막 하나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방송이거든요. 그분이 오늘 딱 찜하신 거예요, 오늘. 이동규님 찜하셨어요. 지금 다시 부르고 계시니까
1: 네.
0: 이정욱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다시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님 믿고 친구랑 마음속에 그 평안과 행복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어요.
1: 아무튼
0: 예.
1: 고맙습니다.
0: 우리 아내는 혹시 교회 다녀본 적이 있을까요?
1: 아내는 아니 없는 걸로 알고
0: 아무튼 자, 저 따라서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1분이면
1: 있어요.
0: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잘하셨어요. 자, 우리 이동규님.
1: 네네.
0: 하나님께서 우리 이동규님을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이정욱 씨하고 같이, 창원에 있나요?
1: 뭐, 사는 데는 뭐, 창원 찐인데
0: 네네.
1: 예, 정욱이가 저희 집 근처에 교회를, 제일 큰 교회를 다닙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
1: 네네네.
0: 우리 정욱 씨와 함께 다시 한번 교회로 꼭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1: 네,
0: 네,
1: 고맙습니다.
0: 알겠죠? 네. 방송
1: 네.
0: 끝나고 이정욱 씨에게 우리가 또 전화해서 제가 이정욱
1: 네네.
0: 씨도 한번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0: 두
1: 알겠습니다.
0: 분의 우정 영원하길 또 바라면서 경주에서 즐거운 여행 하시고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1: 네.
0: 자,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말 주일 되십시오.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대전시 동구 대동에 위치한 영광교회에서 2026년 대전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예수님 사랑 하이하이라는 주제로 목소리교회 김성

헌수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문의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바라기 선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라는 주제로 2026 여름 주바라기 청소년 청년대학 선교 비전 캠프를 진행합니다. 7월 23일 목요일부터 8월 15일 토요일까지 총신대학원과 한남대학교에서 청소년 캠프와 청년대학 캠프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바라기 선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6월 9일 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청주 서문교회에서 2026 지저스 페스티벌 청주 목회자 전도 훈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치과 의료 선교회가 5월 23일 토요일부터 25일 월요일까지 국제 청소년 센터 유스 호스텔에서 제9차 치과 의료 선교 대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치과 의료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 지부가 5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청주시 탑동에 위치한 동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 82기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나라를 위한 5시간 기도회를 엽니다.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과 원주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되며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대동에 위치한 동대전 장로교회가 5월 22일 금요일 김재원 아나운서 초청 기도회를 엽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동대전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청소년 교육 선교회와 평택 성시화 운동본부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평택 제1감리교회에서 제8회 청소년 대각성 집회를 엽니다.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과 김선교 선교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문의사항은 평택 청소년 교육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선교회가 제50기 바울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7월 31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바울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삶을 노래하는 이음합창단이 단원을 모집합니다. 좋은씨앗교회 김종용 목사님과 독일 카셀 국립대학원을 졸업한 유수연 지휘자가 함께하며 자격 요건 없이 경험이 없는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음합창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유천로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 부설 선한목자상담실이 6월 6일 토요일 결혼 파트너 찾기 모임을 개최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까지 자기소개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선한목자상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해맑음교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이웃과 함께하는 아나바다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직접 만든 반찬과 풍성한 먹거리, 지역 특산품과 생활필수품, 그리고 볼거리까지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해맑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가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대전 남부교회에서 목회자 은퇴 전후의 사역 대안이라는 주제로 목회자 코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목회자 은퇴준비연구소 김남순 소장과 사단법인 국제코칭협회 이사장 박중호 목사님입니다. 5월 27일까지 현직 목사님과 은퇴 목사님 그리고 평신도 리더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5월 31일 주일 외국인 공동체와 함께하는 미니 선교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교라는 주제로 각국의 문화와 기독교 분포 현황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부스를 준비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이 시간은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아주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천사처럼 영생하기도 하고 짐승처럼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동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온 인류는 죄악 속에 있게 되었고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의 삶은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하나님이 각 그 시대 시대마다 사람을 두셔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소소하게 구원하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에 있었던 기도원, 삼손 이런 사람들도 다 구원자의 표현과 같습니다. 출애굽에 있는 그러한 모세도 이와 같은 사람의 예수님을 비유한 말씀이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고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커지더라 하는 겁니다. 자기를 키우고 했던 사울 같은 사람들은 버림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기고 작게 여겼던 다윗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것과 같더라는 거지요. 마치 아론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모든 열두 부족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성소에 두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룻밤을 지내게 하셨는데 하룻밤이 지난 다음에 모든 지팡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은 아론의 지팡이 안에는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까지 맺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팡이는 뿌리가 없어요. 마른 낙대기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이시다 이 말이죠.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역사를 일어나게 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죽음 직전에 하나님이 건지셔서 부르신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건만 모세는 3개월 동안에 거기에 머물러 두게 되었다가 더 이상은 그 울음소리를 그거를 보호할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일강을 띄워져 있는 갈상자를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거를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키울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에서 건졌다,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게 되었다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아주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쓰셔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출애굽에 할 수 있는 큰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리고 거하게 하시고 곧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게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내셨다는 거지요. 교회의 특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안에 보게 되면 그들에 의하여 세워진 직분이 신분이 호칭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바울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현 세대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주의 일만 성직만 감당하는 사람을 사도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성도라고 하는 그런 생업과 그리고 성직을 겸하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가르쳐서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을 신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은 믿는 자, 곧 구원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목사 측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어떤 이단들은 아 목사라고 하는 것이 뭐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 무슨 목사라는 말이 있습니까? 아 그리고 그거는 다 자기들이 돈 벌어먹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목사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목사와 교사로 두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며 바로 이것은 주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죠. 바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목회자의 길은 바로 이와 같이 성령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지켜야 하고 그들을 보살피게 한 거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성령님이 감독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바로 내가 나 사랑하냐고 세 번 물으시면서 그 가운데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치라는 말은 때리란 말이 아니라 양육해라, 그들을 보살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주님이 명령하신 거고 주님이 그들에게 그 권위를 수여하신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사람이나 목회자들이나 모두가 실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을 모를 뿐만 아니라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요같이 실수를 범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를 가르쳐 축구에서는 오프사이드라고 표현을 하죠. 오프사이드란 말이 뭡니까? 선수가 공보다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을 오프사이드, 곧 선을 넘었다, 규칙을 어겼다라는 표현으로 오프사이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앞섰고 기도보다 앞서고 그리고 정말 말씀보다 성령보다 예배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없고 주의 일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오프사이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걸 먼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배보다 내 일이 먼저이고 내 사역이 먼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런데 그가 젊었을 때는 40세 때에 하나님의 큰 뜻을 따라서 자기가 구세주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아마 속에 잠정되어 있는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런 어떤 재능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낼 줄로 착각했습니다.
착각했다는 겁니다. 오프사이드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돌을 쓰게 됩니다. 자기 힘을 쓰다 보니까 자기 통족을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애굽 병사, 애굽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게 되고

0: 하고 예배를 주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이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그 가운데에 나와서 자기가 예배를 해버린 데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곧 규정을 위반한 오프사이드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는 두 가지 이치를 배우게 됩니다. 땅의 것, 하늘의 것. 육의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것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이라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불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여기서 말씀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불이 있는데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는 아이 뭐 대충 하면 되지 뭐 그걸 꼭 그렇게 할 수 뭐 어디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필요할 수가 있나 그거 어떻게 다 지켜가면 해 다른 거 해 해서 다른 불을 쓰다가 그 앞에서 나온 불에 의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프사이드죠. 바로 이와 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바로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과 같이 오늘날 실수하는 것이 많이 실수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모세가 40세에 얼마나 사기충천하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자신만만했겠어요. 그런 무술도 연마했을 겁니다. 그런 바로 권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지고 있는 미디안까지 갈 필요 없이 왕궁에서 다른 나라 공주와 혼인도 하고 아주 가장 좋은 것들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췄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웅심리 하나, 자기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것으로 하려다가 결국에는 살인하고 미디안으로 쫓겨가 촌에 있는 아주 시골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인생의 하얀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더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앞설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반전의 기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버리신 듯 잊으신 듯한 이런 모세를 40년 만에 찾아오신 장면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실수하고 계집종 앞에서 난 예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모닥불 앞에서 부인한 것처럼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넌 나 사랑하니? 사랑하니? 내 어린 양 먹여 내 양 쳐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신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이 보여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지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1: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2: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1: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0: 아멘. 이와 같이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는 장면이 바로 이거와 같습니다. 그때 보니까 모세가 너무 신기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지라. 아멘. 아니 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망타져서 사라져야 되고 그게 끝나야 되는데 왜 그게 그대로 있을까라고 하는 호기심이 생겨서 그 역물을 몰라 구경하러 가는 데에 비롯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상상조차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젊고 지혜가 충만하고 충천하고 몸에 근육이라도 좀 있었더라면 아 이제 오셨습니까? 아 준비됐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주 뭐 적토마를 타고 뭐를 하고 다 차비를 갖추고 유유하게 아주 말을 타고 달리는 그 모습이 영웅같이 보였을 건데 아니 80대 된 노인한테 와서 어쩌라고 근육도 없고 요즘 말로 어쩔? 아니 하람 나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자기 처지와 자기 상황만 말하죠.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요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직도 자기가 누구 내가 누군데 거기 갑니까? 아니 나를 보세요. 근육이나 있어요. 80이요 80. 그런데 나보고 지금 뭐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면서 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해. 자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누구이기에 내 처지가 어떤데 내 상황이 어떤데 내 모습이 어떤데 라고 하는 자기 힘 자기 부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볼 때는 믿음 없는 거예요. 불신앙과 같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발견한 이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것, 모세가 발견했던 호렙에 타는 불은 이건 세상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라는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반대로 사라지지 않고 꺼지지 않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꺼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박해와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에 변함이 없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 그 이 불, 이거를 성경에는 하나님의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있는 불은 조금 늦게 꺼질 뿐이지 반드시 꺼집니다. 세상에 있는 그러한 불들은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불, 여러분의 가진 열정 어느 순간에 부러지게 돼 있고 타지게 돼 있고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 왜? 세상 불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꺼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시 피우시고 다시 그 불을 일으켜주시고 하는 그 일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시험 드는 것 같아도 시험을 이겨낼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끄떡하면 시험 들어요. 끄떡하면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기의 삶의 명예에 그러한 하나님을 바로 목발처럼 여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왜 세상 가지고 있는 세상의 다른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이 있는 사람을 목사로 세우시고 재직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성도들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정말 꺼진 불과 같은 그러한 속에 있는 씨앗만 같은 불씨도 다시 일으켜 우리가 저 어렸을 적에 화로가 있었어요. 그 화로가 있는데 밤새 그 옆에다가 두고 보일러 같이 난로가처럼 놓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아침에 되면은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꺼졌다 그러니까 다시 살리라고 그러십니다. 아니 꺼졌는데 어떻게 살리느냐고 봤더니 그걸 이렇게 들쳐내고 부르면은 다시 살아. 그래서 그 속을 이렇게 들쳐내고서 부르니까 다시 불씨가 일어나더라. 죽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화로같이 우리 속에 있는 불씨들이 불어대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속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기억하기도 하시더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불씨를 받았죠. 주님을 정말 만나는 회심의 체험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체험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 속에 끝

지지 않는 불이 되어버렸죠. 제 속에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짝꿍에게 전도를 하고 말하고 마침내 그 열매는 다른 제 후배가 따먹었습니다만은 전도의 열매는 따먹었습니다만은 제가 옆에서 정말 복음을 전했던 그 친구가 목사가 되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목사가 되고 하는 그 일들을 볼 때 한 사람의 불씨가 그래도 그 속에 있을 때 일어나는 그 파장들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방법이더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그러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움직여!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물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심령이 움직여야 돼. 38년 된 그 환자가 거기에 못가에 와서 앉아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 기다리지 말고 내 심령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냐고 정말 주님이 그에게 책근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꺼져 있는 불과 같은 그 불이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꺼진 불도 일으킬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불이 계속 붙어 있기를 원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교회에는 이 불이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이 불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와서 불을 붙이고 갈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냉랭한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으며 냉랭한 교회 가운데서 힘을 얻고 냉랭한 성도 가운데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을까?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교회는 이렇게 있고 지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냉랭한 겁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냉랭할까? 왜 교회가 이럴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하는데 어느 날 그곳에 화재가 나더라는 거예요. 화재가 났는데 사람들이 모아져서 막 거기에 불구경하러, 그게 물론 구경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이게 무슨 일인가? 그 가운데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러 간 것처럼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모여들는데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모르더래요. 그때 받은 그 목사님의 영감이 있다는 겁니다. 아, 도시에 화재가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구나.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불이 있더라면 이 불 구경하러 오지 않을까? 호기심 때문에라도 우리 교회에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불이 있게 하소서, 불구경이라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러한 마음속에 아주 간절한 기도하면서 세워진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심령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더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더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있더라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정말 몰려오는 성도들이, 그렇게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몰려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불을 보러 오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불을 붙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냉랭한 심령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그 교회에 은혜가 있어, 생명이 있어, 정말 말씀이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와같이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모세에 대하여 사용하시기 전 40년 동안에 가졌던 그 불씨를 마치 화로에 있는 불어서 다시 그를 일으키려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과 같은 겁니다. 모세의 가슴에, 모세의 심장에, 모세의 그 모든 삶에 불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식어 있는 가슴에 불이 있듯이 정말 그런 식어 있는 가슴들에게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으니까 그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의 불이 있는가? 심령이 뜨거워야 아버지 역할도 하는 겁니다. 심령이 뜨거워야 남편, 아내 역할도

0: 부모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꺼지면 불이 없으면 은혜 떨어지면 법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 떨어지면 사랑이 떨어지면 법정에서 만나요. 성도끼리도 사람끼리도 은혜 떨어지니까 믿음 떨어지니까 법정에서 만납니다.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 꺼져있는 불이 되어버려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떤 가정에서요 부부가 싸웠대요. 막 둘이 막 싸우는데 차 타고 가는데 남편도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고 부인도 막 삭혀지지 않고 이랬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걸 보고 남편이 그랬대요. 에, 당신 친척 가네 그랬대요. 그랬더니 부인이 안녕하세요 시아주버니 그랬더래요. 이제 아주 복수한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아직 화가 안 풀렸어요.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딴 생각하다가 갑자기 차가 스는 바람에 그 불에 그 발머리가 뒤에서 놀래버렸어요. 뒤에서 지나가면서 이런 바보 멍청이 같은 이라고 막 욕을 하고 가는데 부인이 남편한테 그랬답니다.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잘 아느냐고. 당신이 바보인지 멍청인지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가정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심령 가운데의 은혜가 사라지면 다른 것이 일어난다는 걸 아십니까? 곡식이 사라지고 하면은 잡초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정말 은혜의 불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사를 보면은요 영국의 1700년도에 요한 위슬레가 나옵니다. 그 속에 정말 성령의 불이 그 속에 있더니 오순절 그 운동이 감리교회의 요한 위슬레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다르지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이 큰 역사입니다. 요한 위슬레 한 사람의 그 불이 영국 전역을 확산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심령의 교회에 하나님의 불이 없는 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의 불이 항상 타게 하고 있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1-563-5114번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1: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2: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제10화 이름 없는 헌신

0: 선교사가 다녀간 뒤 며칠이 흐른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앉은 마당에서 아이가 작은 손으로 장작을 옮긴다. 어른들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본다. 아이의 숨결이 기적처럼 돌아온 생명이었다.
1: 아니, 기적처럼 살아났어?
2: 그 서양 선교사.

0: 의사가 대체 뭘 먹이고 간 거요?
1: 열 내리는 약을 썼다고 했어요. 사실 그 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럼 그 기도 덕분에 병이 나았다는 거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게 잣죽을 써가지고 기운을 차린 거지.
1: 예, 예. 분명 그것도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2: 아이고, 참나. 이거 경황이 없어가지고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 아,
0: 그러게 말이요. 뭐, 떡이라도 좀 싸서 보내야 쓰겄다. 어?
1: 그러면 제가 내일 교회 갈 때 챙겨갈까요?
0: 그러거나 말거나.
2: 아니, 저기, 그, 교회라는데 그, 갈 때 내가 같이 가야 안 되겠어, 그거? 아니, 그래도, 그, 우리 아들을 위해 뛰어오신 분들인데, 그.
1: 아이고, 그럼요. 같이 가면요. 나는 너무 좋지요. 같이 아, 가요.
2: 그나저나, 이게 복장이 가긴 좀 그런데, 이게 제 한복이 저기 어딨나, 이게 저기.
1: 아, 한복, 한복. 저 알아요. 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제가 꺼내드릴게요.
3: 시간이 흘러 교회 마당. 남편은 여인과 처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길이다. 활짝 핀 아카시아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고 있었다.
1: 괜찮아요? 많이 울던데.
2: 아니요. 그, 저, 이 꽃가루가 자꾸 코에 들어가가지고.
1: 자요. 손수. 이걸로 닦아요.
2: 어, 고마워.
1: 아유. 당신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날도 오네요.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게 확실해.
2: 아니 근데 이거죠. 당신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닌겨? 처음부터 이렇게 열심히 믿진 않았을 거 아니오?
1: 아, 그럼요. 저도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된 순간이 있었죠. 한겨울에 오돌오돌 떨고 있는 제 손을 잡아주신 분이 있었어요. 이 교회를 처음 세우신 사에리 씨 선생님.
3: 시간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주에 처음 서양식 빨간 벽돌집이 생겼고 그곳에 가면 맛있는 사탕을 준다는 소문을 듣고 어린 지두루는 몇 시간을 걸어 교회에 도착한다. 하얀 눈이 내리던 겨울 사이리 씨는 사탕을 먹기 위해 추위를 건디며 온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1: 그 품이 너무 따뜻했어요. 선생님의 품은 지금처럼 늘 꽃향기가 났고요.
3: 아직 어렸던 지두루는 영명학교에서 공부하는 언니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공부하고 싶다는 꿈을 꾼다. 하지만 여자는 공부할 필요 없다는 집안의 반대에 부딪혀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매일 3시간 넘게 걸어 도착한 빨간 벽돌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1: 오늘도 왔구나. 오는데 안 힘들었어?
4: 괜찮아요. 여기 오는 길은 너무 즐거워요.
1: 그래? 그러면 참 다행이네.
4: 근데 여기 오는 거 들키면 혼나요. 우리 엄마 아빠도 여기 와서 하나님 알면 참 좋겠다.
1: 그런 소망이 있었구나. 그럼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볼까? 엄마 아빠도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4: 정말요? 아, 좋아요.
1: 그때도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는 주위 아줌마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 아빠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죠. 근데 딱 하나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2: 그 참 그 안타깝네 그.
1: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다행이에요. 덕분에 당신 만났고 또 우리 아이 생겼으니까요. 만약 그때 우리 집안이 잘 살았으면

0: 당신한테 시집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를 이제 들어주시네요. 우리 이제 좀 살만해졌잖아요.
1: 아이 뭐 당신이 알뜰살뜰 살림을 잘하니까 그러지.
0: 아 뭐 그렇게 당신이 말해주면 고맙지. 저는 그냥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아요. 여보.
1: 응?
0: 부탁이 있어요.
1: 뭔데?
0: 우리 남는 돈 못 배우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쓰면 어떨까?
1: 영명학교에 주자는 말이요?
0: 그 여성도 어둠을 밝히는 불빛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불빛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선생님이 해주신 그 말 덕분에 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1: 그래, 뭐 아직 시간 많으니까 차차 생각하지고.
2: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다. 함께 예배드린 지 오래지 않아 지두로 부인은 조용히 주님의 품으로 떠나게 된다. 남편은 홀로 남아 그녀가 남긴 말들을 천천히 그러나 깊이 곱씹는다.
1: 그래서 계속 기도한 거구먼.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2: 여성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불빛이 될 수 있다던 그녀의 소망이 이제는 그의 삶이 되었다.

0: 이게 무슨 소리야? 어? 밭을 팔았다니.
1: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0: 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얘기요. 그 돈을 다 학교에다가 갖다 줬다면서. 이런 팔푼이같이. 너 그것도 네 마누라 이름으로.
1: 아내 노력 없이는 생길 수 없는 재산이었어요.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고 제대로 숨 한 번 못 돌리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기도와 헌신으로 산 밭이라고요. 그리고 아내 기도 때문에 저도 믿음이 생겼고요.
0: 믿음은 믿음이고 밭은 밭이지. 그걸 왜 팔어? 아니 그 밭은 우리 장손한테 물려줘야지. 응? 아이고 내가
2: 그녀가 남긴 밭을 팔아 영명학교에 기부한 소식은 마을 전체를 뒤흔든다.
3: 아니, 제정신이요? 그걸 왜 팔아서 넘겨?
4: 아, 지드루 부인 그렇게 기도하니 그냥 남편도 예수쟁이란 반들었구만.
3: 아이고, 이 답답이.
4: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아, 그렇게 뒤통수를 칠줄 몰랐네, 그려.
1: 뒤통수라니?
4: 아, 완전 뒤통수지. 뭐, 그걸 왜 거기다 줘? 줄 거면 날 줬어야지.
3: 왜널 줘?
1: 널 줬으면, 응? 우리 아내가 다시 눈을 번쩍 뜰걸? 다들 이해 못하는 거 알아. 나도 내 행동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뭐 조금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뭐, 이제 괜찮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잘했구나 싶어.
2: 선교사들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면 그 씨앗을 품고 지켜낸 건 이름도 남기지 않은 수많은 조선의 여인들이었다. 가난과 무지, 유교의 굴레 속에서 아이를 품고 가정을 지키며 밥을 짓고 빨래하며 눈물로 기도한 이들. 그들의 손끝에서 시작된 기도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제드루 여사는 그런 이름 없는 헌신자들 가운데 하나다. 배움은 짧았지만 믿음은 깊었고, 말은 적었지만 사랑은 넓었다. 그 따뜻한 불빛 하나가 모여 조선의 어둠을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제10화 이름 없는 헌신 출연 이은영, 유춘희, 임항권,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승이었습니다.

0: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에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 93년도에 처음 들어갔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전문의 선교사입니다. 어느 날 제가 가지고 간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새벽에 켜서 이렇게 주파수를 돌리다 보니까 북한 동포 여러분,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가. 그때 국동방송에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방송을 제가 새벽에 좀 너무 놀랬죠. 아,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겠구나. 멀리 떨어져 있는 몽골 그곳에서도 제가 극동방송을 듣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이 방송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와 후원이 북한 땅, 러시아 땅, 지금도 복음에 목말라 하는 또 한국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헌신인지요.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과 후원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 제가 간증자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혼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방송을 듣는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다시 삶의 소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은 샵 9330,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평생 고기만 잡아왔던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비전문가가 내가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베드로는 프로 어부,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권위 있는 교사로 존경했었기에 아마도 뭘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대로 해보지 하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이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은 그물이 찢어져 담을 수 없을 만큼 그 이상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주저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믿음이 부족해도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보일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지혜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복의 주인공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첫 곡, 먼 후일, 김소월 씨의 방문희 곡이었고요. 피아노의 이주리, 테너 이철이 노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초기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가르치시던 찬송가 한 자락이 지금의 한국 가곡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님들은 찬송가가 이런 열매를 맺게 될지 모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 또한 그렇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잘 안다고 하는 교만이기보다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봄의 서곡, 김명희 씨의 신귀복 곡이었고요. 바리톤 백준현이 노래했습니다. 그 집 앞, 이은상 씨의 현재명 곡으로 바리톤 오현명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나의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 나의 능력에서 벗어난 일들, 비효율적으로 생각되는 일들, 심지어 헛수고처럼 보이는 일들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혹은 교회의 질서를 통해 순종을 요구받을 때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은 순종하는 자의 몫입니다. 오늘도 그 복을 가득 담아가길 소망합니다.

꽃구름 속에 박두진 씨의 이흥렬 곡이었고요. 소프라노 김방술이 노래했습니다. 먼저 들으셨던 곡은 나그네 박목월 씨의 이문주 곡이었고요. 테너 신용조였습니다. 그리고 산유화 김소월 씨의 김성태 곡으로 베이스 영광철이 함께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씀에서 밤이 맞도록은 1년일까요? 10년일까요? 혹은 일생일까요?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았는데 계산해보니 손에 쥔 것이 너무 적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주신 직임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채워집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오늘도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더욱 풍성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고향의 푸른 잔디 테너 박인수가 노래합니다.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내 지혜를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논산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을 전수하는 영적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연약했을 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 나를 위해 무릎으로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 내 안에 가능성을 발견하고 격려해 줬던 사람들, 내 인생의 길을 열어줬던 사람들, 모두가 다 소중하죠. 근데 그 중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에게 믿음의 신앙을 심어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해서 성공할까요? 가문이 좋다고 해서 성공할까요? 좋은 스승을 만난 사람들은 위대한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냐? 선생님이라는 거죠. 스승.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세 뒤에는 위대한 스승 어머니 요게벳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정말 모세는 애굽의 그 종살이하던 시대였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태어날 때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남자들은 다 나일강에 빠져 죽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들은 남자들은 한결같이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를 3개월 동안 키웠습니다. 그리고 갈대의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그를 드리죠.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지만 위대한 스승이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무엘 뒤에도 역시 누가 있었냐? 눈물의 어머니 누가 있었어요? 한나가 있었어요. 한 시대가 어두워질 때 그 시대를 깨웠던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있었냐? 어머니라는 분이 계셨죠. 여러분, 디모데 뒤에도 누가 있었냐? 오늘 영적인 스승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한 사람이 정말 훌륭하게 딱 자리를 잡고 설 때는 반드시 그 뒤에는 스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차가운 감옥에서 고통 중에 있었죠. 이제는 며칠 후면은 그는 이 땅을 떠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형 집행을 앞에 두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펜을 들어서 쓴 것이 어디냐?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내가 죽음 임종을 앞에 둔 사람, 이 사람이 있었던 글,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꼭 중요한 얘기들을 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게 간절하게 부탁했던 부탁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들려줬던 복음이 있단 말이야.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달했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다. 디모데야, 너 복음 들었지? 너 믿음 가졌지? 그 믿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충성된다는 말은 오늘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신실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화려하게 했지만 변질되는 사람들이 많죠. 한결같이 끝까지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된 사람들. 충성된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충성된 사람들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서 세워집니까?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충성된 사람. 나라를 누가 지켜요? 충성된 군인이 지키는 거예요. 나라를 누가 이끌어가요? 충성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뿐만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복음이 전환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충성되지 못한 사람한테 복음이 왔어요? 이 복음이 거기서 끝나버려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질 않아. 복음은 내게 왔으면 내가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온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말했어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믿음을 전수하는 영적 스승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 스승이에요. 뭐를 전하는? 믿음을 전하는. 믿음을 전수하는 영적 스승이에요. 교회 안에 교사들만 영적 스승이 아니에요. 셀 리더만 영적 스승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스승이다. 지금까지 한 적이 없으면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스승이 갖는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여러분 잘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스승의 특징 첫 번째, 영적 스승은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 참된 스승은 지식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을 주는 사람. 세상 스승은 머리에 지식을 심죠. 그러나 영적 스승은 뭐냐?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영혼이 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믿음을 심겨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왜 이렇게 정말 오늘 시대를 보면요, 지식이 얼마나 넘치, 지식 공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AI가 얼마나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요, 지식이 평준화됐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핸드폰 하나 들고 있으면 똑같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점점 사람의 마음은 공허해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마음이 공허한 사람이 있을까? 왜 청년들이 우울증에 걸릴까? 이 멀쩡한 청년들이. 왜 자살률이 절 떨어지질 않을까? 점점 사회는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해. 뭐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려요. 자식들에게 지식만, 세상 지식만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공 출세만 마음을 두지 마세요. 거기에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게 못합니다. 믿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말씀드렸죠? 지식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앞으로 지금보다 오늘 AI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믿음을 심어주는 거. 할렐루야.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아, 네.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엄마의 믿음에서 생겼어요. 엄마들이 깨어있으면 아이들은 단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엄마의 믿음은 어디서 왔어요? 외할머니에게서 온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신앙은 전수된다는 거예요. 신앙 전수를 1번으로 두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있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적 신앙을 계수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스승이죠. 신앙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심겨지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심듯이 하나하나 심어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마음에 뭐를 심어주느냐? 진짜 부모냐? 믿음을 심겨줘야 돼.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분을 딱 심어주는 게 부모인 것이에요. 부모로서의 1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게 하는 것은 가장 미련한 방법이에요. 교사는 학생들의 영혼에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셔야 돼요. 오늘 믿음을 심겨주는 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을 심겨주려면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여기다 새기지 말고 여기다 새기라는 거예요. 머리에 새기지 말고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에 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이면 집에 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항상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그분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핵심이 뭐냐? 성공과 출세, 직업,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학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다음 세대가 자녀들이 복음에서 떠나 있죠. 여러분 신앙이 전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자녀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자녀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른 세상이 어떤 것보다 믿음이 1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1번이다. 이거를 놓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오늘 믿음 없이는 영혼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교사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영유 아이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그 교사들을 통해서 믿음이 심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믿음이 심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의 눈물이 사무엘을 만들었고 오늘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를 만들었고 어머니 모니카의 30년 기도가 어거스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을 든든하게 세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나는 영적 스승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믿음을 심겨주는 사람이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겨주는 영적 스승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스승의 특징 두 번째, 영적 스승은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다. 따라서 삶으로 가르치자. 참된 스승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 오늘 삶이 진실한 사람을 따라가죠. 디모데는 여러분 디모데는요 바울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반복해서 얼마나 많이 전했겠어요. 귀가 따갑도록 들었죠. 그런데 그 머리로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바울의 삶을 그는 곁에서 보았어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요. 핍박과 환난 중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 가슴 속에는 복음의 열정을 그는 직접 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는 바와 같다. 이 말은 뭐예요? 오늘 내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알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염됩니다. 믿음은 전염된다. 시작. 여러분 기쁨도 전염돼. 전염. 할렐루야. 교회 오면 여러분 행복하시죠? 주일학교 애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행복해. 그처럼 여러분 교회 오면 행복해야 돼. 근데 그게 전염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기도하는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충성하는 부모 밑에서 충성하는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부모 밑에서 그런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삶으로 보이는 사람이 영적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죠. 아이들은 부모님의 입이 아니라 부모들의 행동을 보여주죠.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랑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용서하라고 말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직접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 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치시지 않고 직접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겸손을 가르치지 않냐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영적 스승은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으로 가르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부모님 되셔서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는 영적 스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된 영적 스승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연결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 할렐루야. 제 중학교 때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친구,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친구한테 내가 너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았다고 말했더니 그 친구가 기억을 못해. 그게 놀라웠어. 나는 그 친구를 지금 40년이 지나도 또렷하게 기억하는데 그 친구는 나에게 복음을 전한지를 기억을 못해. 그 친구는 성결교 목사님이에요. 나는 침례교 목사. 그런데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살짝 섭섭할 뻔했는데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누군가를 누구와 연결하냐? 하나님께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스승은 누구냐?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요,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시키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 오늘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해야지 내 사람 되고, 교회 왔으면 내 짝 되고, 그리고 다른 쪽에 앉아있으니까 섭섭하고 이러면 안 돼. 내가 옆에 없어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오늘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구를 향해서?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그를 영적인 아들이니까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너 바울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들. 바울의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사람이 아니고 아볼로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침례 요한이요, 아주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 부흥강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하게 되고 잘된 이유는, 여기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정말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 쇠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빛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 빛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빛나게 하면 그는 빛난다는 거죠. 진짜 스승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보내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내가 커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크게 보이는 사람.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상처받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사람을 붙잡으니까. 하나님 붙잡지 않고 사람 붙잡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흔들릴 때 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흔들리면 내비늪이 흔들려. 왜? 사람 붙들으니까. 절대로 사람 붙들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붙들고 승리하세요. 주만 바라볼지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만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손을 이렇게 달을 향해서 가리키면 달을 보셔야 되는데 손만 보면 안 돼. 우리가 가리키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나의 구원자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 그분을 보셔야 돼. 그분께로 인도해내는 사람들. 그게 진짜 스승이에요. 오늘 주님께 연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스승이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서 내 사람 만들지 마세요. 셀 리더들도 내 사람 만들지 마세요. 누구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
너

0: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참된 스승이 누굽니까?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믿음을 심어준다면 그 사람이 영적 스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영적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연결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영적 스승. 여러분, 영적 신앙을 전수하고 그리고 계승하게 만드는 영적 스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논산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736-1457번 논산한빛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준영 안녕. 나도 친구 준영이야. 일단 내가 너랑 알고 지낸 것도 17년을 넘었고 꽤 친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편지를 쓰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조금 더 친했던 것 같은데 그때처럼 더 친해졌으면 좋겠고, 힘들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하고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1: 17년을 알고 지낸 친구한테 꺼내기 어려운 말을 편지로 썼네요. 더 친해지고 싶다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말하라고. 어른도 하기 쉽지 않은 말을 한 이 고등학생, 참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5월 22일 금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 편지를 쓴 학생 준형이가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죠. 꽤 친하다고 생각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요. 그런데 이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우리 조금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 친한데 더 친해지고 싶다는 말. 얼핏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관계의 가장 솔직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까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쌓인다고 마음까지 함께 쌓이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만나도 예전만큼 편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데 어딘가 멀어진 것 같은 친구 다들 한 명쯤은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편지를 쓴 준형 학생은 그걸 그냥 두지 않았더라고요. 어색할 수 있는데 조금은 민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라디오 음성 편지까지 써서 친구에게 말을 건넸잖아요. 야, 우리 다시 좀 더 친하게 지내자. 저는 이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마련이잖아요. 괜히 먼저 손 내밀었다가 민망해질까봐 상대는 별로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또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사실 편하니까요. 오늘 이 퇴근길에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래됐는데 요즘 통 연락이 없는 사람, 보고 싶은데 먼저 말하기 애매한 사람, 준형이가 주현이한테 그랬던 것처럼 오늘 밤 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연락 한 번이면 충분할 겁니다. 자, 오늘은 예기치 않게 고등학생들의 우정에서 어른들이 교훈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릴게요.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저녁을 보내고 계시는지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 오늘 저녁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행저질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방명록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문자창 활짝 열려있고요. 또 무료로 사연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함께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자, 행저줄라에서는 예쁜 이미지에 저녁 기도문이 적혀있는 이미지 링크로 전송드리고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지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까요. 이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세요.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기도문 많은 분들이 또 챙겨가고 계시네요. 오늘 5월 22일 금요일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저녁 기도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는, 가정을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문인 것 같아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9182번님, 샬롬, 청주에서 천안으로 퇴근하며 퇴근길에 항상 듣고 있답니다. 행저질라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지구영 집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주님의 사역 감당케 하소서, 보내주셨네요. 아마 남편분이시던지 아니면 아내분께서 또 사연을 보내주신 거겠죠. 우리 지구영 집사님 건강하게 주님의 사역 마음껏 감당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9182번님 안전운전 하시고요. 6800번님 기도문 신청하시면서 새벽부터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함께해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6800번님 때문에 그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4206번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참 우리 청취자분들은, 행저질라 애청자분들은 이 하루를 주님의 언어로, 또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하루도 온전히 보내지 못했겠죠 하는 고백들이 매일매일 도착하는데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4206번님 감사하고요. 7340번님, 퇴근해서 아내와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듣습니다. 기도문 신청할게요. 보내주셨어요. 오늘 저녁 메뉴는 무엇입니까? 7340번님 맛있겠네요. 든든히 드시고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9673번님, 최PD님 안녕하세요. 샬롬입니다. 저는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어요. 오늘도 모두 은혜롭고 행복한 퇴근길 보내세요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네요.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쉼이 있는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의 사연들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오늘 행저질라 마치기 전까지 또 같이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또 다양한 인사들 담겨주세요.

남기실 수 있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사연들 보내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로 사연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 가능합니다. 자, 또 저녁 기도문 전해드리고 있죠. 예쁜 이미지에 저녁 기도문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이미지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세상 다시 보기 시간으로 함께하죠. 한 주간의 이슈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코너인데요. 오늘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찬양 나누고 세상 다시 보기 코너 함께 하시죠.

0: 한 주간의 이슈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다시 보는 세상 다시 보기의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 크리스천들을 깜짝 놀라게 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 결과 기독교인 5명 중 1명이 최근 3년 안에 사주나 점, 타로 같은 무속을 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길을 받으러 산으로 몰려가는 MZ세대의 모습도 뉴스에 오르내리죠. 오늘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조현우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조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조금 무거운 얘기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1: 네.
0: 기독교인의 20%, 사실 설마 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
1: 네.
0: 일반 국민의 수치 48%와 비교하면 낮지만 신앙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지 않은 수치 같습니다. 이 현상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수치 20%면 별로 많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독교인 중에 20%니까 굉장히 많은 거고요.
0: 네.
1: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무속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제 통계를 보시면 굿이나 부적이나 고사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거부감들이 많이 있지만 점이나 운세를 보는 것,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택하는 것, 풍수지리 같은 것은 성도들 중에서도 50% 넘게 55%까지 성도님들이 반대하지 않는다 해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앞으로 이 무속에 대한 접근성들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0: 20%라는 지금 현재의 데이터도 굉장히 확산세가 정말 빠르다 생각이 네. 되는데 앞으로는 50% 넘게 야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1: 맞습니다.
0: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사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타로를 보거나 사주 어플을 쓰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1: 네.
0: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관악산에 기바 들어간다 이런 말이 요즘에 유행할 정도로
1: 네.
0: 이 무속이 하나의 힙한 문화처럼 소비가 되는데
1: 네.
0: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런 문화적 접근의 위험성은 무엇일까요?
1: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화라는 옷을 입은 무속은 거부감이 덜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편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0: 네.
1: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속에 대한 인식도 변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시면 그 무속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것이 우상이다 이런 개념보다 개인적인 위로의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30%나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거부감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아무래도 문화적 접근이 조금 더 편하게 되면 세대를 막론하고 뭐 유치원생들도 요즘엔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조차도 교회에서는 예배는 드리지만 또 뒤에서는 어떻게 또 이런 곳에 접근을 하고 있을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기박기 산행, 또 신년 운세 등이 놀이 문화나 자기 개발처럼 소비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문화의 옷을 입은 무속이 기독교인들에게 더 쉽게 침투하는 이유는 뭘까요?
1: 이미 서구 사회에서 1960년대 이후로 네오샤머니즘이라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 샤머니즘에서 훨씬 더 문화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미 서구 사회에서 있었고 그런 흐름들이 인식의 변화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흘러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0: 최근에 SBNR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 SBNR이요?
0: 네. 그러니까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는 말인데, 제도 종교의 전통적인 교리 혹은 의례적인 관습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또한 부모님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의 종교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는 세대들이 한편으로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기박기 산행이라든지 템플스테이라든지 종교인들의 저서를 탐독한다든지 이런 문화들을 SBNR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정보를 얻고 소통하는 주된 매체가 바로 온라인 공간이거든요.
1: 네.
0: SNS나 유튜브 같은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네오 샤머니즘의 형태가 한국 무속도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1인 종교 조직입니다. 기독교는 조직을 가지고 있죠.
1: 네.
0: 근데 1인 종교 조직으로서 무속은 온라인 환경, 1인 미디어 환경에 굉장히 부합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들을 많이 받는 것으로 지금 분석하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시대적인 흐름이 젊은 층에게 굉장히 무속을 쉽게 수용하게 만드는 그런 흐름들로 가고 있는 것이죠.
1: 네. 사실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무속을 조금 가깝게 하시는 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가깝게
0: 맞습니다.
1: 하는 게 많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 현대인의 극심한 미래 불안이 신앙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될때 무속을 찾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 한국 교회에 존재했던 기복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무속을 수용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줘야 할 선지자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던져야 할 선지자적인 메시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복을 우선시하면 이제 그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을 명분으로는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고자 합니다. 물론 그게 변질되었다고 보기도 하지만 그런 심리적 방향성들은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거죠. 복을 갈구하는, 불안을 떨쳐버리고 싶어하는.
1: 네.
0: 그런데 이제 무속신앙은 이제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기독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어떤 영적인 총체, 어떤 우리가 모르는 신령들에게서 그런 위안과 어떤 답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1: 맞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운세도 볼수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다원주의적 사고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성경이 경계하는 혼합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에게 경고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0: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타락했던 시대 중 하나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 시대가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예 다 버리고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더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경고하시는 죄는 우상숭배의 죄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도 무언가를 받고 싶어하고 이 세상의 그런 무속으로부터도 무언가 위로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은 사실 그냥 기독교 밖을 벗어나는 것보다 더큰 위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참된 평안을 얻을 방법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또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

0: 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는 굉장히 독특한, 더군다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우리 하나님, 기독교적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종교에도 없는 독특한 것이거든요. 위대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야말로 정말 우리 인간의 불안과 우리의 연약함과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고취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한국 교회에 대한 메시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SBNR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의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부모의 종교적인 모습이 자녀들에게 거부감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던지는 복음의 메시지야말로 진정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꿰뚫고 정말 흔드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여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복음의 생명력을 잃고 생동력을 잃고 세상을 거스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지금 내가 무속의 문화에 나도 모르게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들을 분별하실 수 있는, 이게 그냥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달려 있는 굉장히 긴박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성과 영권과 강력한 영적인 성령의 역사들을 회복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조현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 살아가며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보다 해야 할 말들을 더 많이 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해야 하는 말보다 사랑과 감사, 그리고

이해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어제는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함께 있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익숙함 속에서 소홀해진 마음들을 다시 따뜻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기보다 말 한마디로 힘이 돼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보다 먼저 사랑하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웃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식탁에 대화가 살아나게 하시고 서로의 하루를 들어줄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자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고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일상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으며 불평하기보다 무사히 하루를 살아낸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오늘 5월 22일 금요일자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입니다. 오늘은 가정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문이 준비되어 있어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연 좀 더 나눌게요. 우리 3914번님 오셨네요. 오늘도 저녁 퇴근길에 행저질라와 함께하는 쉬어가는 시간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3914번님 쉼이 있는 주말 보내시길 바래요. 5329번님 피디님 이제 비가 다 왔나 봐요. 요 며칠 아주 반가운 비였어요. 유치원에서 고구마를 심었는데 어쩌나 했는데 감사하게 비가 내렸네요. 이제 퇴근합니다. 방송 들으면서요 하시면서 기도문까지 챙겨가셨습니다. 비가 오니까 또 농부의 마음은 다르죠. 아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걱정이고 너무 적게 와도 걱정이고 그렇죠? 우리 5329번님이 농부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조금이나마 또 경험하는 또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5329번님 화이팅이에요. 고구마 수확 잘하시고요. 5101번님 오늘 하루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저질라 듣고 있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도 챙겨가셨습니다. 아멘입니다. 1234번님은 기도문 신청하시면서 어느덧 저녁이 오고 행저질라 시간이네요. 매일 기다려지는 이 시간 기도문을 배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기도문 나누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어느덧 저녁 시간이 오고 행저질라에서 누군가의 음성 편지가 들리면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행저질라 시작했구나 생각하시고 기도문을 챙겨가시는데 기다려지신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문을 여기저기 배달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루를 그냥 후회와 또 실망과 자책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루를 소망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모두가 여러분 덕분입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기도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8407번님 아직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은 남편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문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남편이 오히려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라고 우리 8407번님을 귀찮게 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5687번님,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꼭 기도문 받아봐야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보내주셨고요. 6978번님은 올해부터 남편은 부산에서 저와 세 아이들은 세종에서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어요. 늘 함께하기 위해 기도하고 또 결혼했지만 저희 가정은 늘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게 되네요. 그래도 매주 주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떨어지다가 아빠를 만나니 아이들이 아빠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이 시기를 통해서 온 가족이 더 끈끈해지지 않을까. 무엇보다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시간이 그 어떤 때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까. 그 속에서 주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실 것 같아요. 우리 6978번님의 가정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른 가정은 맛보지 못한 더 큰 감동과 복으로 우리 6978번님의 가정을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3664번님은 오늘 하루도 감사를 보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다가 돌아와서 저녁을 하려니 힘드네요. 하지만 찬양을 들으니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천천히 해서 식구들 줘야겠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행복 별거 없는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두 다리 쭉 뻗고 가족들과 함께 잠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소한 감사거리인지요. 축복합니다. 3664번님. 3680번님도 저희는 부부 목장인데요. 오늘 목원 식구들에게 이 기도문 선물로 보내드려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제 저녁 기도문이 특별히 부부 기도문이었는데 그 부부 기도문도 여러분 저희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어제자 기도문도 열람이 가능하거든요. 보셔서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8504번님 안녕하세요. 대전극동방송 천안에서 수원으로 출퇴근하면서 애청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한 주간 해외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집을 비운 아내가 오늘따라 더욱 그립고 보고 싶네요. 사역 잘 감당하고 무사 귀국하길 기도합니다. 기도문 받아보고 늘 기도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얼마나 또 아내분이 보고 싶으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먼 곳에 가 있는 우리 아내분, 주님과 더 친밀해져서 더 주님 마음 깊이 알아서 우리 8504번님과 함께 돌아와서 나누고 그로 인해 더 믿음 안에서 단단해지는 우리 8504번님의 가정 되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3532번님 남편과 오붓하게 퇴근 후 외식하고 차 마시러 갑니다. 주파수 맞춰달라는 제 마음을 알아주니 감사하네요. 주안에 함께합니다. 기도문 받아갈게요.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실까요? 행복한 저녁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4771번님도 오늘 기도문 받아서 두 딸과 세상에 하나뿐인 나의 예쁜 며느리와 공유하고 짝이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교회 식구들에게도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한 기도문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 가정에 관한 기도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고요. 아, 우리 청취자분들처럼 생각나는 사람에게 같이 공유하셔서 온 가정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우리 찬양 한 곡 더 나눌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하시죠.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좋은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더라고요.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순간이 꼭 옵니다. 오늘 그 용기 여러분이 한번 먼저 내어보시는 그런 밤 보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께서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출산은 부정한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출산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출산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레위기 12장에 보면 출산을 좀 부정한 것과 연결시키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니 남자 아기를 낳은 엄마는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듯이 출산한 여인은 부정하다고 한다면 성경은 과연 출산한 여인을 부정한 사람으로 보고 있을까요?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왜 아기를 낳은 어머니를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정결 의식을 하게끔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출산을 부정적으로 여기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심장부에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12장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출산을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산

출산을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출산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출산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산을 장려하시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을 좋다 하시고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신 것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이를 낳고 기르고 땅에 충만하라, 그 출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들은 여호와의 태의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출산을 축복하죠. 그리고 젊은 자의 자녀들은 마치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든든하고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산은 축복인데 왜 레위기 12장은 왜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레위기 1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여인은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14일 동안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그 여인은 부정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부정하다 할 때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부정입니다. 도덕적인 부정은 죄를 범해서 도덕적으로 범죄한 것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하나는 의식적이고 제의적인 면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2장은 도덕적인 부정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제의적인 의미로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은 뭐냐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을 의미입니다. 그럼 출산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왜 제의적으로 부정합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산하면 피를 흘리게 됩니다. 피를 흘리게 되는데 피는 성경에 의하면 생명입니다. 사람에게 피는 생명이죠. 생명을 상징하는데 출산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는 것은 죽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출산으로 인해서 산모가 생명의 충만함에서 생명의 결핍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이라는 것은 구분되다,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거룩은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림으로써 온전한 상태에서 상태가 결여되기 때문에 죽음에 가까워지고 또 피를 흘림으로써 온전한 상태에 결여되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출산이 왜 부정한 것과 연결되느냐 하면요, 성막 신학에 의하면 피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피 흘림이 허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에서는 왜 피 흘리냐 하면 제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린다는 거죠. 다른데 피를 흘리고 다쳐서 피를 흘리는 사람은 성막에 절대 들어올 수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인이 출산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게 되면 하나님의 온전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서 예배에 참여하거나 제사를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거룩함에 나아갈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여인의 출혈이 멈추고 몸이 회복되면
부정

함에서 회복되어서 정결한 상태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여인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제의적인 면에서 부정하다라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부정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을 축복하십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사람에게 행복이고 하나님에게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산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출산, 생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기중히 여기고 출산을 귀하게 축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에도 생명에 대한 가치관,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부담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임신을 계획의 차질로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겼을 때 그걸 부담으로 여기는 거죠. 또 출산을 경제적 부담으로, 또한 아이를 자기 인생을 방해하는 것, 커리어의 중단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의 구조가 보다 아이를 잘 낳아서 계속적으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나아가야 됩니다만, 우리 먼저 가치관부터 아이는 나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입니다. 이 가치관과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아이와의 관계가 편안해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출산의 기쁨과 가정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생명의 귀중함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생명을 경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 낙태가 정당화되고 근유하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22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낙태 관련 법안들이 4개가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만삭이 되어도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다. 이런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엄마와 부모와 상의 없이 자기 혼자 낙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지는 법안이 있고요. 또한 낙태 약물을 아무나 복용하면 굉장히 위험한데 누구나 아무나 자기가 원하면 그 낙태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 법안이 올라져 있고, 이 모든 것을 건강보험으로 다 적용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그런 법안이 올려져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생명을 경홀히 여기고 경시하는 그런 법안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의사들조차도 의사협의회에서나 의사단체 우리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의사들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 이런 문화에서 이런 사회에 우리 교회들의 역할은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가치관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귀중함을 지키고 가정의 소중함을 지키고 이 사회가 건강하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이 성경적 가치관은 보편적 가치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에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히 여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고 또한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또 가정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질문은 하나님께서 남자 아기를 낳은 산모와 여자 아기를 낳은 산모의 정결 기간을 다르게 정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간도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차이를 두셨을까요?

국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기 보면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7일 동안 격리해서 살아야 합니다. 방 안에서 격리했어야 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고 방 안에서 온전히 몸을 보호하는 그것을 격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면 8일째 할례, 자녀의 남자아이의 할례하는 데 참여할 수 있고, 그렇지만 33일 동안은 바깥, 집 바깥에서 나와서 일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집 안에서만 몸조리하고 간단한 가사노동만 집 안에서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체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40일 동안 집 안에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어떠냐? 7일이 아니라 14일입니다. 14일 동안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되고, 그리고 66일이 지나야 바깥으로 나가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도합 여자아이를 낳은 사람은 80일 동안 격리 기간, 몸조리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남자아이를 낳은 여인은 40일 동안, 여자아이를 낳은 여인은 80일 동안 격리 기간과 몸조리 기간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와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의 격리 기간과 몸조리 기간이 달랐겠습니까? 남녀 차별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했는데 여러 가지 답을 내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자아이는 8일째 할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의 격리 기간을 7일 격리기간을 풀어서 그다음부터 자유롭게 집안에 다닐 수 있도록 한다라는 설명인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여자아이는 장래에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합해서 격리 기간을 두 배로 늘려야 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도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주석을 찾아봐도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 해석이 만족한 해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답은 이렇습니다. 이건 저의 주관적 성경 해석이죠. 고대 시대에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산모가 대우를 잘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남아 스노 사상이 있는데 옛날에는 남자가 대를 이어갔기 때문에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디서나 남자아이를 통해서 대를 이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심리적으로도 일단 편안하고 뭔가 이루었다 편안하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훨씬 더 그 심리적인 면 때문에 더 나아질 것입니다. 또 주위에서 그 산모를 대하는 태도와 눈길과 여건들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 산후조리 기간이 짧아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화에서 여자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여성 여건이 신장되고 여자아이가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아이를 낳으면 산모에게 가는 눈초리가 있고 스스로 산모 스스로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용히 율법을 통해서 산모의 몸조리 기간을 늘려주었지 않았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용한 하나님의 배려, 이것이 이 율법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자뿐만 아니라 약한 자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적혀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40일 후,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80일 후에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뭐하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고 속죄제는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레위기 12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속죄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을 바치고 속죄제를 위해서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를 이렇게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를 낳은 사람이 출산한 여인이 가정이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비둘기를 찾기 쉬운데 산 비둘기 두 마리를 가져와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든지 아니면 집에서 그 상태의 사람들이 비둘기를 길렀는가 봐요. 새끼를 많이 낳죠. 집에 비둘기 새끼들의 두 마리를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 말씀대 보면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을 대신에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바치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를 보면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세세밀하게 살펴볼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산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그대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배려와 자비를 베풀어줬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받은 긍휼로 사람 앞에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질문이 있습니다. 출산이 죄가 아니라면 왜 속죄제를 드리도록 규정하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번제는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건데 이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죄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을 다짐할 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출산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이와 우리의 삶이 헌신 하나님 앞에 헌신되도록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겠죠. 근데 속죄제, 왜 속죄제까지 드리라고 했을까요? 속죄제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하나는 부정함을 제거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죄를 사해주는 하해의 기능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산모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부정함을 제거하고 다시 정결한 상태로 돌아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 12장의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산모의 속죄제를 통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부정함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정결함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정함에서 우리의 삶이 정결함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의 정결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예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 필요와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 아래 놓여 있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분리되어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0: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 실존에 대한 진단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산모의 속죄제를 통해서 뭘 보아야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청결해질 수 없는 존재고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과 이 깨달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린 양 대신에 누구나 다 바칠 수 있는 비둘기를 바쳐도 바치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비로운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삼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고 우리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죄를 위해서 하셨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봅니다. 사람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람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어린 양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레위기 12장에서 아이를 출산한 산모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를 정리하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청결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안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여셨습니다. 산모에게 비둘기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참된 어린 양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았지만 이제 나는 부정하고 부정결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네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결국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신의 지금까지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청주 서문교회 043-264-502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기도해도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기만 합니다. 기도해도 마음은 무겁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깊고 상황이 어려워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이라도 손으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3: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자연의 세계를 보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희귀한 흰꼬리 독수리가 새끼를 기르는 모습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건강하고 다른 한 마리는 좀 약해 보였는데요. 어미는 강한 새끼에게 먹이를 집중적으로 주며 더 강하게 키웁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자녀를 강인하게 키우기 위해 차가운 환경을 경험하게 한다고 합니다. 야생의 동물들 역시 약한 새끼를 그대로 두지 않는 냉혹한 모습도 보여지는데요. 이 모든 모습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강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란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한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해 더 단단한 믿음으로 만드시니까요. 힘든 순간조차도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 1번 오늘 첫 곡을 아주 멋진 곡이었죠. 빈야드의 Winds of Worship 시리즈 가운데 Show Your Power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믿음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아주 멋진 리듬과 악기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데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때 그 은혜는 더 깊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테리 버틀리의 곡으로 Holy and Anointed One, 그리고 이어서 호산나 음반 중에서 Yahweh is Holy, 랜디 로스웰의 곡으로 보내드렸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Softly and Tenderly, 아카펠라 프레이즈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아,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게이더 부부와 마이클 링글리시가 함께 부른 곡으로 찬송가 메들리를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는 길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 심지어 내가 바라보는 나도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주의 돌보심과 양육을 받는 주의 백성이고요. 또 주님의 목장에서 사랑받는 양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양떼를 책임지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풍성한 찬양 가운데 참된 나를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금요일 순서 세 곡의 찬양으로 출발했습니다. 레니 르블랑의 좋으신 하나님 영어 찬양 들으셨고요. 이정규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하은의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찬송가 두 곡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백성이고 또 주님의 목장의 양입니다. 주변 여건에 상관없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듣고 싶은 찬양들 그리고 기도 제목 있으시면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다양한 찬양 또 준비했어요. 먼저 조준모의 찬양 길 함께 듣고 오시죠.

환란과 핍박 중에도 강성훈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요, 조수아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목자와 양, 사랑 이야기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멀리 사라진 것 같은 서글픔에서, 이제는 헤어나와 주님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양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홀리원의 주는 나의 목자, 주를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요, 김도연의 거무나 아름답다, 그리고 초롬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듣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수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게 맡겨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참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놀라운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눈을 달라고 계속해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문자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듣고 싶은 찬양,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내 삶의 노래로 더욱더 풍성하게 이 시간 꾸며갈 수 있습니다. 아, 다음 찬양은요,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때점으로 날이 어두우니 나무엔의 찬송 들으셨고요. 김현진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커 보였던 문제들이 작아지고 우리 주님만 드러난 시간 된 줄 믿습니다. 주말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했듯이 그렇게 발견해 나가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전도의 끈을 놓지 않는 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만나 뵐게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성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아멘 현대 천문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광활한 우주에 빛나는 별의 개수는 약 2000해가 넘는다고 합니다. 숫자 2 뒤에 동그라미가 무려 23개나 붙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숫자죠. 지구상의 모든 해변에 깔린 모래알을 다 모아도 이 별들의 숫자보다 적다고 합니다. 인간의 과학으로는 그 별들을 다 관측할 수도 이름을 지어줄 수도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별들을 손수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단 하나의 별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모두 기억하시며 불러주십니다. 그 광활한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피곤해하시거나 지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무겁고 지쳐서 낙심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밤하늘에 별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이 가장 작고 피곤한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실 것입니다.

진리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과 이은광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리고 장보영 정재은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연주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주구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땅끝까지 창조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 지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죠. 모든 힘과 위로의 원천이 되시며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께서 피곤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모습으로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여러분을 찾아가고 계시니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남은 하루도 또 돌아오는 주말도 넉넉히 승리하는 날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또는 어플리케이션 댓글로 이 한 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이 시간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신청곡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베델 뮤직의 Revivals in the Air. 바람과 파도도 주님의 사랑을 담고 있으며 온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알 때까지 오직 주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영어 찬양 보내드리겠고요. 크룩스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김형미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이 세 곡 이어서 띄워드리고 마음 묵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음 묵상.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아멘.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간 후에 제자들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이 말씀은 구원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삶의 모든 불가능한 상황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 그것은 종종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다 하실 수 있다는 약속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선언입니다. 오늘 내 삶에서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칼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피즈가든의 나의 믿음 약할 때, 그리고 김은덕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이 두 곡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지친 하루에 위로를 더하는 하늘 편지 보내드릴게요.

삶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흔들리는 너에게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의 삶에 집중하고 있단다. 하지만 너는 삶의 수많은 선택 속에서 나를 찾지 않을 때가 더 많더구나. 그러다가 절실한 선택의 순간이 오면 그제야 나를 부르곤 하지. 그럴 때마다 나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단다. 나는 내가 힘들 때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너의 모든 삶, 모든 순간에 힘과 능력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란다. 나의 사랑아, 무엇이 너를 나에게로 오지 못하게 하는지 돌아보렴. 무엇이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인지 찾아보렴. 그 장애물을 깨닫고 나에게 기도하며 나아올 때 나는 아낌없는 은혜를 부어 그것을 뛰어넘을 힘을 더해 줄 것이란다. 세상 모든 문제는 나의 발 아래에 있단다.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고 나보다 더 큰 문제 또한 존재하지 않는단다. 그러니 매 순간 나에게 나아와 너의 마음과 문제를 솔직하게 들려주렴. 나는 너에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란다. 너의 모든 길을 알고 있는 하늘 아버지가

Far From Home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영어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행복한 시간 또 영육간의 쉼을 누리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최운정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찬송가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예전에 마리아 마리아라는 뮤지컬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뮤지컬 극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칠하며 사랑으로 구해주신 예수님의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그 대목에서 많이 감동했는데요. 연약한 우리들은 비난할 수도 비판할 수도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7편 함께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 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77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늘 주 안에서 힘내시는 그런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찬송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지키십니다.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시간까지 포함해서 지키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조찬미가 부른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키심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키실 겁니다. 환난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럴 때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그런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힐송 월십의 Through It All, C.C. Winans의 Shout to the Lord, 마이클 W. 스미스의 Honest Day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왕현의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 이화연의 그렇게 오늘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예전 팝송 중에 Every Breath You Take라는 노래가 있죠. 누군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람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조금은 부담스럽고 소름 끼치는 그런 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이 내 삶을 그렇게 세세하게 보고 있다면 느낌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하십니다. 멀리서 한번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every breath you take까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어떤 때에는 부담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동시에 큰 안도감을 주죠. 내가 놓치고 있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0: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The Bonfire Backgarden의 Afflow, Planting Worship의 영원한 생수의 근원, Tent Makers의 주 달리신 그 십자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우입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와 함께 성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천국에서도 이어질 우리의 삶은 바로 찬양하는 삶이니까요. 교회에서는 이 찬양에 대해서 각자 나이대마다 또 성격마다 좋아하는 찬양들이 참 다릅니다. 다음 세대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보면은 참 감사한데요. 또 가끔씩은 기성세대의 눈과 귀에는 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곡조와 악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 주님의 눈에는 우리의 찬양이 어떻게 보일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특별히 찬양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주님은 진실로 자녀인 우리들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노래뿐만 아니라 박수와 춤, 또 이런저런 악기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은 정말 모두 다 받아주시지요. 오늘도 다윗처럼 춤추면서 어떤 찬양이든지 우리 영혼의 새 노래로 부르면서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 마무리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지요.

홍기장의 찬양으로 거룩 거룩 거룩, 그리고 강무림의 어두운 죄악길에서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님 닮아가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 그렇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늘로 찬송가 앨범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샬롬 트리오의 빛이 없어도 두 곡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4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까지 깊이 들어오시면 우리도 알고 느낄 만큼 영혼에서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만 주와 진실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말씀을 법처럼 지키라고만, 너의 의지로 삶을 바꾸라고만 강요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죽도록 충성하고 섬김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거라고 하니, 과연 그렇게 하면 정말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일꾼들이 일한 만큼 정확하게 보상하시는 그런 독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되 길 잃은 양 한 마리까지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영혼을 품으시고 그 안에서 장성하게 자라게 하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종이 아닙니다. 영혼이 변화된 만큼 성숙한 신부가 되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라고 하신 주의 신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샘물이 흘러 흘러 들어와서 사랑의 주 앞에 사랑 가득한 신부로 서게 하시옵소서. 아멘.

윌러브의 임예,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의 기뻐하며 경배하세, 메들리 찬양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곡의 찬양, 람파스 콰이어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박신화 콰이어의 이 작은 나의 빛,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시지요.

이 작은 나의 빛, 박진화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자, 그레이스투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준비한 두 곡의 찬양은 앤 머레이의 영어 찬양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소마 트리오의 연주 찬양으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준비했어요. 두 찬양 들으시고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강주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사 역자 강주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김복규의 내가 사는 시간 속에 들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자세히 들어보셨다면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이야기.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주님의 그 이야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그런 찬양이 오늘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첫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시간 속에 김보규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계절의 그 5월의 계절처럼 굉장히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푸근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또 비가 왔잖아요. 오랜만에 꽤 오랫동안 내렸던 비인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동네는 그랬어요. 네. 잠깐 오고 개구 뭐 오후 한때만 오고 이랬던 게 아니라 조금은 많은 양의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좀 봄비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여름비라고 하기도 좀 그런 굉장히 좀 애매한 하지만 좀 시원함과 싱그러움과 조금은 아직은 좀 이렇게 떨림이 있는 그런 비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왠지 모를 좀 차분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낮에 막히 주님이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뭔가 잔잔한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은 어떠셨나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셨죠? 뿐만 아니라 저처럼 어느 순간에 긴말 하지 않아도 예수님, 주님 하고 불렀을 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평안함을, 그런 사랑을 느꼈던 여러분들의 한 주이시기를 바랍니다. 강주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날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한 시간 동안 꾸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찬양들, 감사의 찬양들, 또 감동의 찬양들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유연종의 주 나의 평안.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장윤영의 바닷길이었습니다. 바닷길 찬양 참 오랜만에 들어요. 이 찬양이 한참 막 불려지고 또 들려졌을 때는 그 애니메이션 모세 쉽게 예 모세 출애굽을 다룬 애니메이션 이 곡에 좀 마치 뮤직비디오처럼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쓰였어요. 그때만 해도 이 영상에 대한 저작권 이런 부분들에 조금은 덜했던 시절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찬양을 배경으로 해서 네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촥 좀 보여지는 그렇죠. 그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주가 말씀으로 명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가겠다는 이 찬양의 고백. 또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모세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홍해바다의 기적을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 순간에 그때 딱 알맞게 필요한 것들을 제한 없이 행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인지라 모세의 기적 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 같은 기적을 원하잖아요. 봤던 것, 들었던 것, 그만큼의 규모, 그런 대반전의 어떤 기적들을 우리는 원하죠. 하지만 그 모세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기적은 그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 백성들이 필요한 그것을 그들에게 베풀으셨다는 사실이죠. 사실 성경 말씀에 정말 많은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성경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그와 똑같은 방식의 기적이 우리 눈에 보여지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알맞다고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무리 적은 기적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지금 우리 일상에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만들어졌다는 것은 만든 존재가 있다는 말이죠. 인간은 선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 선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선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선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남에게 폐만 끼치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였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구현모의 너무 멀리 왔나요? 였습니다. 히스플랜의 찬양이 참 여러 곡이 참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나의 기도도 너무 좋네요. 담백하지만 뭔가 담백하게 고백하는 그런 가사의 나열이나 목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구현모 형제의 목소리도 참이 늦은 밤에 울림이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다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탁 뒤도는 순간 주님이 거기 계신 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왔으니까 되게 멀리 계시고 우리가 그 길을 또 돌아서 가야 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어쩌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시 돌이켜서 살아가는 그 과정은 멀고 길다고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탁 돌아서는 순간 알게 될 겁니다. 바로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돌이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요. 저이 찬양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신청곡들도 좀 있고 뭐 사연도 좀 있고 그래서 못 들려드렸어요. 지금 아직은 5월 달이니까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이 그이 5월에 빠지지 않고 우리들이 함께 기억하는 게 있죠. 교회인 우리입니다. 또 다른 가족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 이 찬양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리려고요. 김희식 목사님의 찬양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귀한 고백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 참 많이 해요. 그죠? 물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는 교회. 그런 기도가 우리한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이뤄가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격려와 위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가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연합이 되는 것. 그 제일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기뻐하시는 것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런 교회가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면 진짜 좋겠죠.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은 이 달빛 가스펠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문자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샵 1069.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듭니다. 지금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앱에서 사연을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한 번에 모아서 방송해드려요. 다 모아서 방송을 해드리고, 그리고 신청곡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긴 얘기 아니어도 좋으니까, 짧은 기도의 제목 또 신청곡 올려주시면 잘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신청곡을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 0671님께서 샬롬 저는 처음 이 방송 듣습니다. 이 시간에도 극동방송이 이루어지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특수학교에서 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유, 교장 선생님이시네요. 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안전과 평안을 간구합니다. 신청곡으로 소리엘에 들어보겠니 신청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세상에. 네. 교장 선생님께서. 네. 올려주셨습니다. 모든 선생님들, 그 다음에 학생들 모두 다 평안하기를 또 기쁨으로 충만한 학교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282님 신청곡 들려드렸더니 평화로운 밤 수고하셨어요. 신청곡 감사합니다. 샬롬 해주셨습니다. 5005님께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아, 정말 이웃 때문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주택인데 다 같이 있는 공동주택인 것 같은데 담배도 피시고 굉장히 소란스럽기도 하시고 그런 이웃이 있어서 좀 해결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568님. 네. 계속 제 숙면 취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든 이 치유에 대한 내용들 주께서 들으시고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7568님 평안을 저도 기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엘에 들어보겠니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네, 듣도록 할게요.

소리엘의 들어보겠니? 였습니다. 소리엘인데 웬 여자 목소리냐고요? 김수지자매 목소리예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소리엘의 베스트 앨범, 20주년 베스트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김수지자매님도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새 앨범 소식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찬양사역자로 또 여러 가지로 활동을 또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때의 음악과 이때의 감동이 있죠. 이게 몇 년도일까요? 1995년? 6년 정도일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음반인 것 같은데 정말 저는 좋으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왜 이렇게 뭔가 추억 속에 또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찬양들이 있어도 신청해 주세요. 잘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느덧 저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물러가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저희 학교 학생들, 제가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정기연주회가 있었어요. 이틀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기마다 학생들이 신청을 받아서 오디션을 통해서 이틀 동안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하는 정기연주회인데 저희 학교 학생들만 관객으로 오는 게

부모님들도 오고 초대하신 모든 분들이 또 함께 와서 공연을 보고 축하해 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학생들 연주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이제 아직은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풋풋한 면도 있고 조금은 좀 이렇게 모자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은 정말 할수 없는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열정입니다. 네, 열정이요. 그 마음속에 그 때에 그 연령대에 끌어오르는 그 에너지는 저희가 가질 수 없는 이제는 가질 수 없는 에너지더라고요. 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참그 때에 맞게 주시는 것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마음껏 펼치는 학생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추억하며 그리워하며 혹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의 성품과 여러분들의 컬러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묵혀두지 마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전에 내가 붙들고 살았던 것들보다 훨씬 더 깊고 깊고 기쁘고 평안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내일 주일 예배 찬양들로 함께합니다. 국내 예배팀들의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한홍재 목사님의 청종 준비해놓고 있고요. 박수진의 아 맞다 두 곡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올해 장미가 붉게 피어나는 싱그러운 토요일, 5월 23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지난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부부의 날이었죠. 네, 평생을 함께 걷기로 약속하고 손을 맞잡은 두 사람. 때로는 비바람을 같이 맞기도 했고요. 때로는 따스한 햇살 아래 웃으면서 걸어온 그 길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성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시고 또 부부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시는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축복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창세기 제32장입니다. 야곱이 그의 길을 가니 주의 사자들이 그를 맞았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서 이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라고 말하고 그 장소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지었다. 그 후에 야곱이 에돔 지방 세일 땅에 있는 자기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렇게 고하라. 당신의 종 야곱이 아뢰나이다. 지금까지 나는 라반과 함께 지내며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내가 수소들과 나귀들과 가축대와 남녀 종들을 거느리고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당신께 고하고 당신의 면전서 은총을 입기 원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당신의 형 에서에게 이르니 그도 역시 당신을 맞이하고자 군사 400명과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하였다. 그러자 야곱이 몹시 두렵고 떨려서 함께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과 양떼와 낙타들을 두 떼로 나누었다. 이때 그는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달아날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리고서 야곱이 아뢰었다. 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은 나에게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로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에게 당신이 베푸신 이 모든 인자와 진실을 받아 누리기에 조금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나의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여 이 요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떼를 이루었습니다. 당신께 비오니 나를 내 형의 손에서 저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데 이는 그가 와서 나와 및 저 어미들과 함께 있는 그 자녀들을 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일찍이 내가 반드시 너로 형통하게 하여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할 것이니 그 무리가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밤에 거기서 머물며 자기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손수 골랐는데 암염소 200마리와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젖 먹이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수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수나귀 10마리였다. 그가 이것들을 각각 떼로 나누어 자기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앞서 나아가되 짐승의 떼와 떼 사이에 간격을 두라 하고 일렀다. 또 그는 앞에 선 자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내 형 에서가 그대를 만나서 그대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느냐, 또 내 앞에 있는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그때 너는 이것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짐승떼로서 내 주 에서께 보내어지는 선물입니다. 보십시오. 그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라고 아뢰어라. 그가 다시 둘째와 셋째 그리고 짐승의 각 떼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에서를 만나거든 이와 같이 여쭙고 더 나아가 보십시오. 당신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 사실인즉 야곱은 내 앞에 보내는 이 선물로 내가 그를 먼저 달래고 나서 그를 만나면 아마도 그가 나를 용납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패배기 그보다 앞서 나아갔고 그 자신은 그 밤을 무리 가운데서 머물다가 밤중에 일어나 자기의 두 아내와 자기의 두 하녀와 자기의 아들 11명을 데리고 야뽕나루를 건넜다.

이때 그는 그들을 앞세워 요을목 건너로 먼저 보내고 이어서 자기가 거느린 소유물도 보내고서 야곱 홀로 남으니 어떤 사람이 야곱과 동틀녘까지 씨름하더니 그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그의 허벅지 힘줄을 치니 그가 야곱과 더불어 씨름하는 동안에 야곱의 허벅지 힘줄이 늘어났다. 이에 그가 동이 터오니 그대는 나로 가게 하라 하고 말하자 야곱은 당신이 나를 위해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 야곱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이에 그는 이제부터 그대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는 그대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더불어 힘을 겨루어 마침내 이겼기 때문이다. 이때 야곱이 청컨대 당신의 이름을 내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아뢰니 그는 무슨 일로 그대가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고 되묻고 다만 거기서 그를 축복하였다. 이에 야곱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고서도 내 생명을 부지하였다 하고 말하며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지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는 허벅지를 절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줄어드는 힘줄 곧 허벅지의 힘줄에 붙은 것은 먹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야곱의 허벅지에 붙은 그 줄어드는 근육 힘줄을 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창세기 32장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0: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야, 약속 지켜라. 예? 하나님 믿어라. 너 하나님하고 약속했지 않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제가 지금 그렇게 반말질로 해가지고 삿대질 했어요. 내가 믿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왼손을 이제 탁 실어 짚은 이제 왼손에 나와서가지고 이렇게 탁탁 하늘로 드는데, 제가 이게 하늘로 이렇게 날아올라가더라고요. 날아올라가면서 이제 오늘 이제 바위 위에 제가 딱 떨어졌는데, 그 바위에다가 제 손을 이제 대는데, 제 이 바닥이 다 바위가 이제 부실부실하더니 이제 보석으로 변하는 거예요. 수종보석으로 해서. 수종보석 안에서 황금고리가 이제 쫙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너무 이제 생생해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이제 구름 그렸습니다. 구름 이제 그래가지고 잊어먹지 않으려고 하나하나 다 이제 그려가지고 해서 구름 그려가지고 이제 잊어먹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제가 집사람한테 이제 그때 이제 뭐냐면 고리를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내가 갖다가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잊어먹을까봐 이거 어디다 감춰야 되는데 해가지고 이거 어디다 감춘다 하대. 이거 어떻게 감춰야 됩니까? 하니까 이제 네가 감추고픈 데다 감춰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감췄어요. 감췄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꺼내는 줄 몰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꺼내야 되죠? 하니까 그럼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저한테 중재해 주셨던 그 황금고리를 저한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대로 따라했어요. 따라했더니 저기서 이제 부시부시라더니 저한테 또 날아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꿈을 깼는데 꿈이 너무 황홀하고 이제 아름다워가지고 제 집사람한테 진짜 이거 하나님이 있나 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이 그 기독교에서 중재라는 말 쓰나? 하니까 아니 그 예수님이 그 중재자시고 뭐 하면서 우리 집사람 또 이제 자기 그 성경 실력을 또 뽐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가 해서 왜기나 자꾸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말하면 또 이제 교회 가자고 자꾸 이제 못 살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있댔는데 이게 꿈이 너무 좀 생생해가지고 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사실은 내가 이런 꿈 깼어. 아 그랬더니 아닐 세라고 잡고 전에 어떻게 갔다 오자고 그러더니 이제 그 사당 중앙교회 그 목사님이 가깝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까운 분이니까 거기 이제 가는데 그분한테 가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우리 남편이 이런 꿈을 꿨는데 목사님 이 교회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니 어휴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 사당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다니다가 이제 혼납니다 이제 혼납니다 이제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거 혼나나 해가지고 좀 그때는 좀 다닌 척하다가 제가 안 다녔어요. 교회 다닐 시간이 없더라고요. 돈 벌려니까. 그래서 이제 안 다니고 있는데, 옆에서는 계속 파가지. 이제 그러다 이제 혼난다, 이제 계속 그러면서. 그러는데,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해놓고, 조용한 데 가서 사느라고, 양평 그 땅산 데 가서 이제 조용하게 살라고, 마지막 마무리 제가 하던 순간인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돈 처리, 이제 마지막 잔금 처리 한다면은, 그 다음 끝이거든요. 그거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그날, 밥 먹으려고 이제 손 씻으러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꽝 하고 자빠진 것밖에 생각 안 나요. 꽝 하고 자빠졌는데 다음날 깨나니까 또 병원에 또 실려와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또. 아이고, 나 여기 왜 왔어? 하니까. 아니, 생각 안 나냐고. 왜? 하니까 이제. 아, 화장실에 손 씻으러 들어갔다가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이 치는 건데. 근데 야, 내가 듣기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좀 무섭게 안 논다던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정신 나간 놈이 그렇게 말하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분이 아니라고. 저도 뭐 살고 싶으니까 물어는 다 봤죠.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번 죽었다라니까 죽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야, 이거 말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를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에다가 이제 대학원에다가 이제 몰래 등록시켜놓은 거예요. 등록시켜놓고 전에 며칠 날 어디 좀 갔다 오면 안 됩니까? 왜? 하니까, 아니, 거기 대학원에서 탈북민들 뭘 한다는데,

앞에서 소개 안 드렸는데 사단법인 한반도개발연합이라고 제가 거기 회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탈북민 그래도 이제 단체장이니까 그래도 격려 차원에서 가셔야 되지 않냐. 저는 진짜 그런 줄 알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게 오디션 참가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며칠 날부터 이제 정식 좀 그 일주는 빠져도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똑바로 종해가지고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우선 이제 그 교수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 근데 저희 집 사람도 겉에 또 이제 그 개척을 했어요.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도망쳐서 나오려다가 아 북한에서는 그 간부들이 이제 그 가정혁명이 안 되게 되면 간부 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가정이 혁명화가 됐나 안 했냐. 근데 저희 집사람이 목사 된다고 목사 되고 이제 다른 교회 된 다른 목사 되고 이제 교회 했는데 야 이것도 내가 안 다니게 되면 저 사람 또 넌 뭐 네 남편도 전도 못 했는데 무슨 어 우리 보고 전도하라 그러네. 아니 그렇게 또 욕먹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에이, 다니는 흉내만 내주자. 그렇게 돼서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감리교 신학교에 다니는데 제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 과제 주지 않습니까? 과제 주는데 과제를 하려고 이제 교과서를 탁 싸가지고 이제 다 이제 보는데 알 소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기독교 용어는 아예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저 자본주의 정치라든가 뭐 이런 소리가 들어가면 좀 알겠는데 이거 무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신학이 어쩌고저쩌고 뭐 그 다음에 무슨 전통이 없도록 전승이 없도록 뭐 하는데 이 생각만 해도 막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은 거야. 아이씨, 안 한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다 뒤집어 놓고 전에 말은 그랬지만 또 이제 제가 깨나서 또 이제 과제는 못하게 되면 제가 이제 그 누구한테 직은 못 살아요. 야, 이게 자존심이다. 북한 자존심인데. 어떤 소리냐 하지 보자.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외우면서 이제 쭉 나갔어요. 외우면서 나갔다가 또 잊어먹으면 또 다시 이제 앞에서 나와서 또 읽으면서 나가고. 그럼 한번 붙어보지 뭐.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있나?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뭔데?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파기 시작인 거예요. 파기 시작인데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어디서 두더본 소리 같은 거예요, 이게 성경 보는데. 아, 이거 어디서 두더본 소리인데 다 이제 보니까 우리 이제 그 창세기 같은 거는 아, 이거 어디서 듣던 소리인데 아주 강한 생각을 보니까 제가 공부하려니까 굉장히 이 세계관 때문에 영적 싸움이 많이 왔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 내 세계관으로 보라고. 왜 자꾸 김일성 세계관으로 보냐고. 그러시는 게. 그래서 세계관에 대한 개념이 아, 이거 그래서 그러나? 근데 신학 공부하는데 그 세상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만든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 주인도 아닌 놈들이 자꾸 제가 주인처럼 이제 흉내 내려니까 세상에 그 놈도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딱 보는데 아 내가 한국에 와서 그래서 정말 힘든 건가? 세상이 하나님 만든 세상인데 내가 자꾸 그 하나님 흉내 내려고 그랬던 거야?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 만들었으면 하나님 세계관을 읽으라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 세계관을 읽으자. 근데 우리한테서 이제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면 세계를 어떻게 보고 대하는가에 대한 견해 관점이다. 북한에서 우리 철학을 그렇게 배워줍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에 내 세계관을 읽으라 하고 딱 하는데 그 순간에 김일성주의가 딱 오르고 창세기가 딱 놓이는 거예요. 주체 사상은 그 세계관을 주는 학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학에서 종속으로 배워지는 거는 주체 사상이 뭔가 딱 때리게 되면 세계관을 주는 학문이다. 그럼 세계는 뭘로 이루어졌나? 세계는 사람과 사회, 자연으로 일으켜졌다. 딱 한데 창세기가 딱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자연을 먼저 만드셨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다니까 이제 그 최초의 이제 공동체 사회가 이루어졌다. 북한에서 사회 가정이라는 거는 사회 한 세포라고 하거든요. 이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라는 게 공동체를 이루고 국가를 이룬다. 종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교회에서 배워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딱 보는데 아 이게 이제 김일성주의가 이게 이놈들이 이걸 여기서 이렇게 훔쳐왔네. 아니, 내가 속고 살았는데 하는 게 딱 들리는 거예요. 야, 아니, 이거 뭐 자기가 만들었다고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라고 그러고, 100% 다 잘한 거야. 다 용투하고 이제 다 그랬는데, 아니, 이게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아니, 사람, 사회, 자연이, 김일성이 그 놀라져 있던 세상을 자기가 종합해가지고 해서 세상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게 창세기 이미 이게 몇천 년 전에 이게 벌써 나왔구만, 이게. 어? 아, 이게 속았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신학에, 그다음에 이제 그 파기 시작했습니다. 파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이 세계관을 해서 신학에 대한 개념을 다시 가지게 됐고, 성경을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섭리, 그 마음으로 이제 그 공부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조금 좀 달라진 사람이 됐죠. 공산당 이제, 악취될 공산당 이제 빨갱이에서, 예, 그렇게 됐는데,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이제 봐라, 너 보고 이제 살려달라는 놈인데, 하나.

그게 이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저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계신다는 거 믿으니까, 그 처음엔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소리도 안 나고 하는 거, 앞에서 가지고, 그 계속 이제 열심히 자간 그때부터 이제 그 마주 앉아서, 왜냐면 이제 경건의 자세부터 하려고, 슈로님 앞에 있는 자세로 해서 하나님한테 내가 십자가에 딱 임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곁에 있는 배우자의 손을 따뜻하게 한번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당신이 있어 참 고맙다라는 그 한마디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보약보다 더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이루시고 함께하시는 부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위대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라. 위대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나 무엇보다 기도하라. 토레이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기도란 하나님의 보화가 들어있는 창고를 여는 열쇠와도 같다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기도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를 의미한다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며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안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능력의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 출발해 볼까요? 첫 찬송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함께 할게요.

시편 34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34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의인들이 도움을 호소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역경에서 건지시며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 곁에 계시고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오늘도 모든 환란에서 건져주실

기도하는 이 시간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비둘기에게 세 가지 예가 있다고 그러죠. 까마귀에게는 반포의 효가 있다고 합니다. 비둘기가 가지에 앉을 때 어미보다 세 단계 아래에 가지에 앉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까마귀는 늙어 어미가 새끼를 공양한다는 뜻입니다. 동물도 어버이에 대하여 이 깊은 효도를 하는데 인간으로서 그렇지 못한다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칭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 자신의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 할 때면은 과연 내가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효를 했나 생각해 보면 돈 안 준다고 짜증 부렸고 보리밥만 준다고 싫어했고 다른 애들은 서울 가서 공부하는데 나는 겨우 수원서 공부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철없는 저는 불만 불평도 많이 해봤는데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봤을 때에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비로소 저는 철이 들은 사람이라고 느껴봤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부모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두고두고 말씀이 생각나는 분입니다.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것은 거짓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도 연결됩니다. 아버지는 그대가 정말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채찍은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눈물 한 방울에는 길고 깊은 사연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0: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틀렸으면 바꾸고 잘됐으면 후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가사가 있는 찬양과 연주 찬송으로 올려드렸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찬송 더 올려드린 후에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녘을 위한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욕대화 7장 14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이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욕대하 7장 14절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분열과 다툼 속에 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오니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상처입은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땅이 다시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으로 보며 나아가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복음 통일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5월 23일 토요일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북한 땅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찬양 올려드리면서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MBC 미션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선물해 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나 가장 최고의 것을 내어드리며 가장 최선으로 예배하며 큰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하루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를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이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령이시니 그에게 예배하는 자는 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셨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또 곳곳에서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전심으로 우리 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여러분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이 중보와 함께, 이 기도와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코리안 심포니 콰이어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보리의 진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 최근에 러시아 공항에서 북한 청년들이 또 입국하는 게 포착이 됐다고요?
1: 그러니까요. 이 청년들이 러시아 공항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들이 포착됐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북한 입장에서는 후비대잖아요. 그러니까 체제를 이후에 받들어 가야 될 정말 중요한 그런 전위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0: 네.
1: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 북한 내에서 뭐 건설이라든지 약간 생산 활동에 동원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내보낸다.
0: 네.
1: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분명히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에서 주목을 하고 이거를 이제 보도를 한 게 있는데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올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 러시아 모스크바의 세레메티 에보라는 그 공항에서 북한 청년들이 단체로 도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같은 옷을 입고 단체로 이동했고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행동이 매우 통제되어 있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군인처럼 보이는 점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군 출신인 가능성이 높다. 군대가 아니고 복무하는 군인이 아니고 군 출신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근데 이게 군인처럼 보였다라고 보도를 하면 사실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1: 네.
0: 정확히 어떤 모습이 군인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걸까요?
1: 짧은 머리가 있습니다. 단체 행동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약간 군기가 있고 각이 살아있고
0: 흐트러짐 없이
1: 같이 약간 딱딱딱딱 발걸음 척척척척 하는 모습을 볼 때 군 출신으로 추정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제대했거나 조기 제대한 군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걸 이제 봤을 때 북한 내부에서는 실제로 군인들을 제대시키거나 혹은 제대를 앞당겨 현재 해외로 내보내고 있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0: 네. 왜 굳이 군인들을 제대시켜서 해외로 보내는 걸까요?
1: 솔직히 얘기하면 현재 군대를 조기 제대한다. 군대가 북한은 10년이잖아요.
0: 네.
1: 그리고 특수군단에 종사한 데는 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7, 8년 정도 됐으면 이제는 제대할 때 되긴 했어요.
0: 그쵸.
1: 거기에서 약간
0: 길어요.
1: 그렇죠. 더 젊은 사람들도 있고.
0: 네.
1: 그리고 거기에서 특수군단이 아니라면 솔직히 할 게 없거든요. 지금 약간 전쟁 중이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오히려 다른 일이 있으면 좀 일찍 제대시키는 게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그 국가가 이제 부강하고 국가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일찍 제대시키는 게 훨씬 낫긴 하죠. 우리는 벌써 2년밖에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바로 사회에 나와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국가 정도 이익이죠. 근데 북한의 문제는 뭐냐면 해외로 보내는 거잖아요.
0: 네.
1: 이게 가장

가장 큰 이유가 노동용 확보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은 젊고 체력이 좋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외 노동시장에 군 출신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또한 군인들이 조직에 익숙하잖아요. 또한 통제가 쉽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집단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도, 그러니까 뭐 탈북을 하거나

0: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할까요?
1: 과거에 보면은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습니다. 이제 건설이라든지 네. 혹은 벌목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설 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제대 군인이잖아요. 그러면 체력이 좋고 지금 계속적으로 훈련했잖아요. 그리고 기술 교육도 일부 받아왔기 때문에 건물 건설이나 복구 작업 같은 힘든 일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가 아예 또 전쟁 중이죠.
0: 네.
1: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젊은 애들은 이제 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위험한 지역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 위험한 지역은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그 지역에서 뺏은 영토, 그 재건 사업.
0: 네.
1: 거기에는 막 그 지뢰도 많아요. 아직도 묻혀 있어요. 지뢰를 제거해야 되고 거기에도 건설해야 되고.
0: 네.
1: 그럼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 위험한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다 도망가지. 일하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노동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제하기 쉽고 위험한 환경에서도 투입할 수 있는 야 여기 투입해 라고 하면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1: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 특히 최근 들어서는 헤르손 지역이 주목되고 있다.
0: 헤르손 지역.
1: 네. 원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지역이었는데
0: 네.
1: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서 빼앗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전쟁을 위해서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농지와 시설이 많이 파괴된 상황입니다. 재건 사업이 필요하죠.
0: 네.
1: 그러니까 건설, 복구, 농업 작업을 할 노동력이 현재 매우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 거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다시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내 거다라고 하면은 빨리 재건 사업을 해야 되고 주민들을 민심을 계속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북한의 제대군을 투입해서 네.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근데 스스로는 어디로 왜 가는지 알고 있을지가 의문이기도 해요.
1: 네.
0: 왜냐하면 러시아로 파견된 군인들도 당시에 그랬다고 전해져 왔는데
1: 네.
0: 근데 이런 행보에 이유는 또 단연 돈이겠죠.
1: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파병이 됐을 때는 해외에 훈련 간다. 이런 식으로 약간 속이고 갔었다라고
0: 네.
1: 하는 것도 막 유학 훈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말을 이제 지원해서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제대 군인은 근데 야 돈 벌러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설득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그러니까 제대할 정도 되면은 북한 군인들도 내가 사회에 나가서 뭘 하지? 돈 어떻게 벌지?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에 나간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0: 네.
1: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노동자들이 직접 돈을 많이 받냐라고 하는 생각은 안 듣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의 상당 부분은 북한 당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내부 경제 상황이 뭐 좋지 않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0: 네.
1: 뭐 약간 만성적인 경제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해로 인력을 보내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도 정말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고 돈을 이제 투입을 해서 북한 주민들의 또 마음을 사는 그런 전략을 북한 당국은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건 생각이 듭니다.
0: 근데 북한 주민들은 또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1: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군대에 있는 것보다
0: 네.
1: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낫다. 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도 위험한 지역인데
0: 네.
1: 혹시 전쟁에 휘말리는 거 아니냐라는
0: 그렇죠.
1: 불안감도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군대에 보낸 아들을 보낸 부모들
0: 네.
1: 사이에서는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0: 그럴 것 같아요.
1: 네. 네.
0: 이렇게 가는 청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1: 군인들 입장에서도 고민이 크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 네.
1: 그러니까 제대 후에 더욱더 힘든

0: 상황에 펼쳐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탄광, 뭐 농촌, 탄원을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탄원이라고 하는 거는 막 보내는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막 손드는 그런 작업을 네. 북한 당국 강요하면서 탄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북한의 그 제대 군인들도 거기로 약간 험지라고 하는 농촌이나 탄광에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해외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이게 좀 더 낫다는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완전히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1: 근데 이렇게 러시아까지 가는 방법이 좀 다양하잖아요.
0: 네.
1: 뭐 육로도 있고 해로도 있고 하늘로도 갈 수가 있을 텐데
0: 네.
1: 어떻게 오고 가고 있나요?
0: 아까 처음에 러시아 모스크바의 세레메티예보공항에서
1: 네.
0: 북한 청년들이 단체로 도착했다, 포착됐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꼭 비행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 간주에서 러시아 국내선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비용을 줄 수도 있고
1: 네.
0: 이동 경로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덜 받게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북한은 여러 가지 방안을 고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 러시아로도 더 파견할 전망이 있을까요?
0: 네.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중국에 가는 노동자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
1: 네.
0: 그래서 뭐 두 달이나 석 달 사이에 뭐 만 명 넘는 사람이 갈 수 있다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 아.
0: 약간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1: 네.
0: 더 많이 파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제대 예정된 군인뿐만 아니라 제대를 앞둔 군인까지 조기 제대시켜서 보내고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러시아로 가는 북한 청년의 규모 수만 명에 이를 수 있다라는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핵심 삼아서 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젊은, 그러니까 그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젊은이들이
1: 네.
0: 해외에 나가서 자기의 젊음을 바치고 있다. 근데 그 나의 노동력이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북한 당국에다 갈취당하고 있다.
1: 네.
0: 이게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다. 그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설계가 되는 것인지, 북한의 미래는 그럼 누가 짊어지고 누군가의 또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이게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쟁 복구 문제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노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보 문제까지 결합을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더욱더 주시하고 더욱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1: 참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곳에서 북한의 미래가 소비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녘의 외화벌이가 건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루마니아의 유명한 목사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신데 1945년에 소련의 침공으로 루마니아가 공산국가가 돼요. 그래서 교회가 폐쇄가 되고 그중에 리차드 목사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체포가 되고 지하로 숨고 그래서 지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돼요.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은 14년 동안을 감옥에서 사는데 감옥에서 밥을 얹어가지고 뼈만 마르고 다 끌어다가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도록 고문. 그래서 피투성이, 멍투성이, 상처투성이, 고문도 다양하게 받는다고 그래요. 그 예를 들어서 자꾸 고무호수로 물을 줘가지고 위장이 터지도록 하고 하여튼 가지가지 고문으로 24년 동안을 우리가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거부하느냐? 신앙의 자를 안 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북한, 중국은 신앙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14년 동안을 가진 고문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가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세 봤대요. 그랬더니 저는 못 세 봤어요. 그분이 세 봤는데 366번이 나오더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그래서 아 이게 무슨 뜻인가? 아 1년에 365일이니까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366번이거든. 한 번이 더 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 그 목사님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윤달이 들어있는 달까지 계산하셨다. 4년, 윤달이 몇 년에 한 번씩 오죠? 4년에 한 번씩 와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366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오늘 어떤 고문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응답받기를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부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라.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14년 동안은 그 가지가지 그 고독과 외로움과 고문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0: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사랑, 독생자를 바쳐주신 그 십자가 사랑,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전이 되면서 더 이상 외롭지 않더라는 거예요. 독방에서도, 고문 속에서도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바로 승리했노라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기가 막힌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거 깨닫는다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사랑이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의 에너지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이거든요. 예, 타락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동산이에요. 다 사랑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비록 타락했더라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 뜨기 전까지는 이 땅 위는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엄청나게, 예, 우리 봄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봄바람을 통해서, 봄꽃을 통하여, 모든 봄동산을 통하여, 봄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내 영과 육이 먼저 소생해야 되지 않겠어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약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새벽부터 낮 사이, 함경도는 오전부터 낮 사이 곳에 따라 비가 조금 내리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평안북도가 5mm 안팎, 평안남도와 함경도, 황해도는 5mm 미만으로 양이 무척 적어서 활동하시기에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이 비는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17도, 부산이 16도, 서울과 목포, 포항이 15도, 평양과 개성, 대전과 대구, 광주와 여수가 1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릉이 13도, 강계와 춘천이 12도, 함흥 11도, 청진이 10도, 해산이 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24도, 춘천과 목포가 23도, 개성과 대구, 여수, 제주가 22도, 부산 21도, 강릉이 20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계, 포항이 19도, 신의주와 함흥 17도, 해산과 청진이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서해북부의 하늘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는데요. 서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에도 계속 비가 내리고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후에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때, 능치 못하실 일은 불가능한 것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인사드릴 텐데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일본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에게는 스승 두 분이 있어. 육적인 스승하고 영적인 스승이 있어요. 육적인 스승은 우리 어머니요. 갓 나서 우리가 뭐랑 아무것도 몰라.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 그래도 어머니의 지혜를 보면 애들이 아프면은 의사요, 엄마가. 참 내가 생각해 봤을 때에 위대한 교육자로서 어머니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머니의 무릎에 교실에서 낙제하는 아이는 없어요.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어머니의 무릎이 아기의 침대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무덤까지 갖고 갑니다. 이토록 훌륭한 교사인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드리죠. 인간의 첫사랑을 아는 것은 어머니요. 처음 침대는 어머니의 팔이고 처음 주택은 어머니의 가슴이고 어머니의 입술은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우리들의 애인이 어머니요. 그 어머니, 무릎은 인간의 처음 예배당이었고 어머니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어머니와 함께 찬송을 부르고 어머니로부터 성경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선생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애들이 태어나서 한국말을 먼저 배우느냐, 영어를 먼저 배우느냐, 뭘 먼저 배우겠어요? 엄마가 미국 사람이니까 첫 배우는 게 영어예요. 첫 마음이. 그 다음에 애들하고 놀다 보니까 한국말 저절로 배워지죠. 그래서 애들이 두 가지 말을 계속 써가면서 그래도 그것이 자기들의 재산이 된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한국 여자이기 때문에 영어 ABC도 모르는 가운데 미국 유학을 보내놓고 영어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도 어머니요. 아파도 어머니에게 가고 외로울 때도 어머니한테 가고 우등상을 받았을 때도 제일 먼저 뛰어가는 건 엄마. 그 품에서 우리는 용서도 받을 수가 있고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가 있고 실패해도 성공해도 돌아갈 내 고향은 어머니 품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

따로서 어머니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학교도 못 나오고 구구법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지혜가 있어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그것을 들으면서 자라났죠. 누가 어머니를 도망가게 하지 않게 하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어머니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한번 가시면 다시 못 만날 거예요. 어머니에게 선물을 해보세요. 어머니에게 휴가를 줘보세요.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해보세요.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사제지간에 이미 우리나라는 혼탁해졌다고 그러죠. 제자가 선생을 가리키는지 스승이 제자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구타하고 선생님을 모함하고 총장실을 때려부수고 이러한 일이 종종 있는 대한민국,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권위가 상실된 현실에서 어떠한 교육이 창조될 수가 있겠나? 우리가 어려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동방의 예의지국은 없어진 지 벌써 오래갔고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 대통령은 교육은 국가를 만들 수 없어도 교육 없는 국가는 결코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에는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육적인 스승이 있다면 영적인 스승 또한 위대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제자는 스승을 잘 만나야 하고 스승도 제자를 잘 만나야 하고 세계 5대 성인 중에 한 명인 소크라테스가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로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만난 것은 가장 축복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소크라테스도 플라톤 같은 제자를 만났다는 것은 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사상과 학문과 생활과 인격에 대해서 글자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것을 다 종합해서 남겨놓은 사람은 제자 플라톤이 남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역시 우리에게 누가 있어야 되느냐? 훌륭한 스승이 계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나는 뭣도 모르고 일본에 가서 택시를 잡아 탔는데 택시 선생이라고 그래서 택시 선생님 기겁을 하더라고. 나 선생이 아니다, 난 택시기사다. 일본에서 선생이라고 하는, 센세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안 쓴대요. 우리나라는 뭐 아무나 지게끈 보고도 김선생, 이선생, 박선생, 홍선생 그러더라고. 그만큼 이 선생, 스승이라고 하는 그 존칭이 이제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유월절 전에 저녁을 잡수신 다음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는 장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광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느니라. 스승이나 선생님이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
스승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철학자가 한 얘기가 있죠.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 저희가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선생님, 제자, 가르치고 아느냐, 모르느냐. 너희가 아느냐, 사람은 알아야 합니다. 스승은 알아야 합니다. 테모데 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쫓는 스승을 많이 뒀다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면장을 하고 알아야 남을 가리키지. 그러기에 배우지 못한 부모님들은 천천지한이 돼가지고 자식 때에는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소도 팔아서 자기네들이 공부 못한 게 한이 돼가지고 자기 애들은 좋은 학교에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예의죠. 사과밭 하는 사람은 사과 과수원도 팔고 뭐 소도 팔고. 하나님께서 유대 격언에 물고기 세 마리를 주면 하루는 먹을 수 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일생을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아는데 무엇을 알아야 하나?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가 어렸을 때 참 우리 어머니는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내가 대학원을 나와서 유학에서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 모르는 게 엄청 많으시더라.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학식도 알아야 하죠. 가정에서 가르치는 예의 범절도 알아야 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도 알아야 되고 성서에서 가르치는 진리도 알아야 합니다.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8장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 알아야 가르치지. 그래서 우리가 그 아는 것을 배워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제자의 할 도리지요. 두 번째로 사람이 무엇인 것도 알아야 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스승이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되지요. 도지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성직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되고 군인이 되기 전에 스승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스승이 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대장이 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도지사가 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스승이 되면은 그것은 잘 되는 나라예요. 제자들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절대로. 인간 사회에서 절대로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만 절대로라고 하는 것이 있지. 인간은 조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은 민감합니다. 조그만 애들을 좋아해요. 뭐 냄이 누가 가다가나 조그만 애만 보면 내가 멈춰요. 이 다음에 제가 자라서 뭐가 될까? 나라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총리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고 도지사도 될 수 있다. 그 아이에 대한 관심. 야, 내가 여학교에 가서 부흥회 많이 했어요. 그 여학생들 옛날에는 처음에 왔을 적에는 중학교 3,000명, 고등학교 2,000명, 5,000명이 교정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깔깔대고 좋아하는지 모르지.
나는 그때 봤을 때 아, 쟤들이 엄마나 되면 우리 엄마는 애를 열흘 낳는데 쟤들은 며칠이나 낳을까. 이때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80년 내지 100년이면

대한민국이라고는 존재는 없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애 하나 낳는데 100만 원씩 주는데 어떤 기업에서는 1억을 주더라. 하나님이 남자 만들고 여자 만들어서는 애 많이 낳고 축복해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들 감정을 잘 이해하는 스승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적어도 스승이 되면은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수 있는 스승이 돼야 돼요. 목사가 되려면은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어, 홍 목사? 잠이 많아서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어디 신방 가기도 게을러서 안 가고 뭘 본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나를 본받아라. 참 바울사도처럼 매도 많이 맞고 감옥소에도 많이 댕겼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나를 본받아라. 스승은 잘 가르칠 줄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 많아도 가르칠 줄 모르면 백해무효라고 그랬죠. 사랑으로 가르치는 스승이 진짜 스승이죠. 참 나는 중학교 들어가서 내가 하지 않은 것도 선생님이 내가 했다고 교무실에 가서 얼마나 기합을 많이 받고 나왔는지 그 선생 아예 난 미워서 서양사 선생이요 석만균 선생이라고 그건 나 하지도 않았는데 앞에 앉았던 애들 다섯 명을 교무실에 데려다가 그때는 우리가 나무총으로 연습을 했다. 그 나무총을 여기 무릎에다 놓고 꿇어 앉으라고 그래서 한 5분만 꿇어 앉으면 못 견뎌요. 그래 일어서려고 그러면 또 와서 따기 때리고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배우면서도 그 선생님은 서양사는 잘 가르치더라. 역사 선생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다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하라고 그랬어요. 제 6학년 담임선생님, 자기가 일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국어책을 갖다 읽히는데 누구든지 잘못 읽으면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시작을 하게 했어요. 그때 내가 그 국어책을 다른 애가 잘못하면 일어나서 읽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간 거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목사가 된 것도 그 선생님 덕분에 목사가 된 거예요. 성경 읽을 때 한자도 빼놓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게 6학년 유근홍 선생님 때문에.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국어는 잘 가르치더라. 그래서 그때 배운 그 국어 철자법이나 읽는 법을 그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아 후에 하나님께서 나 목사시키기 위해서 그 선생님 반에 나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의 장애인 헬런 켈러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래클랩 대학에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을 낸 것이 세계에서는 대단한 경탄으로 했지만은 그러나 헬런 켈러의 선생님인 앤 설럽은 헌신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지 선생님이 없었으면 헬런 켈러는 삼중고에 고생하다가 그냥 세상 떠났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앤 설러번이 자기 일생을 헬런 켈러 위해서 사랑으로 바쳤고 시간으로 바쳤고 은혜로 바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헬런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미국의 응변대회 나가서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나에게는 미스 마카온이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이 계셨고 고등학교 때는 미스 마크빈이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기도해라. 설교의 설교와 공부 시간 강의의 차이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내일부터 교실에 들어가시기만 강의 전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마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를 할 겁니다. 욥기 5장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지요. 조용한 장소요.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했죠. 약속의 장소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는데 어두운 장소지요. 하박국은 파수대에서 기도를 했는데 기다리는 장소요. 세리는 성전 밖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특정한 장소입니다. 바울은 해변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별의 장소고요. 순교사들은 제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의 장소입니다. 기도 없이는 기적이 없고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가 온다고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침 4시부터 5시까지는 방에 들어가 성경 한 장을 읽고 펼친 성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면회를 왔는데 응접실에 앉아있는데 방에서 무슨 사람 얘기 소리가 나더래요. 비서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대통령께서 매일 4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신 후 하루를 시작한다고 대답을 하는, 그러니까 위대한 대통령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서부터 누구 가리키기 전에, 자녀를 가리키기 전에 기도하세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훌륭한 스승에게는 훌륭한 제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태아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스승은 본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게 배우라.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의 본을 보였습니다. 프란치스코 아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의 본을 보였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의 본을 보여줘가지고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이 훌륭한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힘든 일이 겸손입니다. 그것도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인데 더욱 미운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더욱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무리 목사님이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으며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하나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겸손이 주는 다섯 가지 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알고 비천에 거하며 죄를 통회하고 사실대로 고백하고 남인에게 결점을 알고 업신여김을 달게 받아들이고 사람이 모욕을 참을 뿐 아니라 달게 받고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내게 안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란 스승을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와 떠난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기셨으니 너에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란 스승에게 배운 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요, 저주의 상징이요, 고독과 죽음의 상징이요, 용서와 인내의 상징이요,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마태 제자는 이디오피아에서 검에 찔려 죽었으니 십자가를 잘 친 사람입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시가지에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죽었습니다. 그도 십자가를 알게 됐죠. 누가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목매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그랬죠.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안드레 십자가에 매어서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처참하게 죽었고 바울은 로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가르쳐주는 스승,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리를 가르쳐주는 스승,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죠? 1년을 두고 곡식을 심어라. 10년을 두고 나무를 심어라. 100년을 두고 사람을 심어라. 영원을 두고 말씀을 심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스승의 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승, 예수님이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미켈란젤로 이름은 기억하고 있지만 그의 스승인 베르톨도 더 조반니는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루는 조반니라고 하는 스승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뭐 여행 멀지도 안 갔어요. 술집을 갑니다. 그 앞에 유명한 조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 14살 때요 선생님을 따라서 문화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재능을 본 스승은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술만으로서는 안 된다. 너는 네 기술로서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먼저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데리고 두 곳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구경 간 곳은 바로 술집이었습니다. 스승님,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이 있었어요.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은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을 사용했단다. 스승이 다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손을 잡고 자주 큰 교회로 가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또 하나 보여줍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은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네가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미켈란젤로 세 번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0: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 인간의 창조 목표가 도지사 되라고 사람 시킨 거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했어. 나 목사 되라고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고.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창조됐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그 길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게 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학식을 많이 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을 잘하게 해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 여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스승 한 번 정도 생각해 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02-320-0553, 02-329-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5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시간을 정해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내용은 햇빛빛이니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네오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도 있고 애를 끊는 부르짖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도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어떤 마음으로 삶의 자리를 향해 걸어가십니까? 우리는 종종 기도와 행함을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영역으로 떼어놓곤 합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룩한 영역이고 행함은 이 거칠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내가 알아서 책임져야 할 세상적인 몫이라고 스스로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어떤 날에는 기도를 충분히 했다는 알량한 자기만족에 빠져 정작 오늘 내가 마땅히 땀 흘려 해야 할 일을 미루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의 외면을 쓴 채 게으름과 회피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날에는 마음이 너무 조급한 나머지 기도의 자리를 건너뛴 채 내 생각과 성급한 판단으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깊은 수렁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기도와 행함을 분리하여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내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바르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삶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청적벽락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감정에 치우쳐 곧장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울며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먼저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신앙은 결코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목숨을 걸고 아닥사스닥 왕 앞에 나아갔고 성벽 재건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며 낙심해 있던 백성들을 독려하여 마침내 무너진 성벽을 함께 쌓아 올렸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에게 있어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겸손한 고백이었고 그의 행함은 그 도우시는 손길을 철저히 신뢰하며 삶으로 밀고 나간 거룩한 실천이었습니다. 기도가 있었기에 그의 행함은 흔들리지 않았고 행함이 있었기에 그의 기도는 박제된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기도를 핑계로 마땅히 순종해야 할 행함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열심과 능력을 핑계로 마땅히 엎드려야 할 기도의 시간을 건너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성령님은 내가 오늘 삶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거울처럼 투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두려움의 빗장을 열어젖히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기도는 내 앞에

0: 노인 골리앗 같은 문제를 단번에 없애버리는 마술 주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마주 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만약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도 삶 속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눈앞의 두려움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도 없이 내 열정과 자만심으로 바쁘게 움직인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 능력을 더 앞세우려는 영적 교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봅니다. 십자가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 결코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며 묵묵히 채찍과 조롱이 기다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결단의 자리였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마침내 완성되는 거룩한 순간은 바로 당신의 발걸음이 행함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의 완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허용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신 걸 믿고 낙담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온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어머니가 극동방송을 항상 그냥 거의 눈 떠 계실 때는 극동방송이 옆에서 어딘가에 항상 흐르고 있는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성인이 되고 뭐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이 저를 되게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냥 항상 하나님이 제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계획하신 대로 저를 움직이게끔 하신다라는 느낌을 항상 갖고서 생활하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기분이 어떻든, 뭐 어떤 어려움이 있든, 뭐 화나는 게 있든, 그 극동방송을 들으면 일단 그런 모든 게 그냥 편안한 상태로 바뀌어버리니까.
1: 우리 삶에 크게 보이는 어떤 문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듣고 삶 속에서 누리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극동방송의 전파가 우리 삶에 늘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귀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한 달에 만 원으로 방송 선교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엘리사가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은 채 자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는 엘리사와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대로 가서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맞추고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맞추고 자기 손을 아이의 손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아이 위에 엎드려 있는 사이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침대에서 내려와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한 다음 다시 침대에 올라가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더니 눈을 떴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말했습니다. 수넴 여자를 불러오너라. 게하시가 수넴 여자를 불렀습니다. 여자가 오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시오. 여자가 들어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한 다음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을 때 그 땅에는 가뭄이 들었습니다. 예언자의 무리가 엘리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불 위에 큰 솥을 올려놓고 이 사람들을 위해 국을 끓여라.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야생 덩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야생 덩굴에서 박을 따서 자기 옷에 가득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을 끓이고 있는 솥에 썰어 넣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떤 열매인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국을 그릇에 담은 뒤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국에 독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국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밀가루를 가져오자 엘리사가 그것을 국에다 넣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국을 떠주어 먹게 하시오. 그러자 국 안에 있는 독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는 햇곡식으로 만든 보리빵 20개와 햇곡식을 자루에 담아서 엘리사에게 가져왔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엘리사의 종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적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100명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 빵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다. 그래서 그 빵을 사람들에게 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인 나아만은 왕이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어린 소녀 한 명을 잡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 아내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가 한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아람 왕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보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소. 나아만은 은 10달란트 가량과 금 6천 세겔과 옷 10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내 종 나아만을 왕에게 보내니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시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기가 막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겠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더러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아람 왕이 싸울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말과 전차를 몰아 엘리사의 집으로 가서 문 밖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고침을 받아 깨끗해질 것이오. 나아만이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서서 그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자리에 손을 얹고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강보다 좋지 않느냐. 몸을 씻어서 병이 낫는다면 그런 강에서 씻는 것이 낫겠다. 나아만은 크게 화를 내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만약 저 예언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몸을 씻으라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내려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살결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의 병이 나았습니다. 나아만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가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소. 부디 내 선물을 받아주시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소. 나아만이 선물을 받아달라고 간청했으나 엘리사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했습니다. 그러시다면 나에게 나귀 두 마리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의 흙을 주시오. 이제부터 불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이나 그 밖의 제물을 바칠 때는 다른 신들에게 바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바치겠소.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 가지만은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주인이 림몬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는 내 부축을 받아서 신전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나도 머리를 숙여야 하는데 이것만은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나아만이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생각했습니다.

내 주인은 아람 사람 나아만이 가져온 것을 받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결심하노니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뭔가 하나라도 꼭 받아오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게하시는 나아만을 뒤쫓아갔습니다. 나아만은 누군가가 자기를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 전차에서 내려 그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시오. 게하시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주인이 나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막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 두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면 좋겠습니다. 나아만이 말했습니다. 은 두 달란트를 받으시오. 그러면서 나아만은 게하시에게 은을 억지로 주었습니다. 나아만은 은 두 달란트를 자루 두 개에 담아 옷 두 벌과 함께 자기 종들에게 주며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언덕에 이르렀을 때에 게하시는 그 물건들을 나아만의 종에게서 받아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종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게하시가 들어가 주인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게하시야, 어디에 갔다 왔느냐? 게하시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차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영이 너와 함께 있었다. 지금이 돈이나 옷이나 기름이나 포도를 받을 때냐? 지금이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옮겨질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서 물러나오자 그에게 문둥병이 생겨 눈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예언자의 무리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고 사는 이곳은 너무나 좁습니다. 모두들 요단강으로 가서 나무를 주워다가 살 곳을 짓도록 합시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가시지요.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가마. 그리하여 엘리사도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 이르러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빌려온 도끼인데 어쩌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도끼가 빠진 곳을 가리켰습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곳에 던지자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도끼를 건져내어라. 그가 손을 내밀어 도끼를 건져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아람 왕이 신하들과 회의를 하던 중에 말했습니다. 이곳에 진을 쳐야겠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조심하시오. 그곳으로 지나가지 마시오. 아람 사람들이 그리로 내려가고 있소.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말해준 곳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특별히 잘 지키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알려주어 미리 방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람 왕이 그 일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가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신하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주 왕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입니다. 그는 왕이 침대에서 하는 말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가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시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아 오겠소. 신하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도단에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과 전차와 큰 군대를 도단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밤에 그곳에 이르러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일찍 일어나 바깥으로 나가보니 큰 군대가 말과 전차를 이끌고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종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위해 싸우는 군대는 저 군대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종의 눈을 열어주시니 온 산에 불말과 불전차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적군이 엘리사에게 다가오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저 사람들의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사의 기도대로 여호와께서

그리하여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서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람 군대는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저들을 죽여도 되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왕의 칼과 활로 사로잡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한 다음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십시오. 그리하여 왕은 아람 군대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 뒤 왕은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자기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얼마 동안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에 아람의 벤하닷 왕이 온 군대를 불러 모아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을 에워싸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엄청난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귀 한 마리가 은 80세겔 가량에 팔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가량이 은 50세겔에 팔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왕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좀 도와주십시오. 왕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도울 수 있겠느냐. 나에게는 너를 도울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다. 그리고 왕이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그러느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이 여자가 나에게 당신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당신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삶아서 먹었습니다. 다음 날 내가 여자에게 당신 아들을 내놓아라. 그 아이를 같이 잡아먹자 하고 말했더니 이 여자가 아이를 감춰버렸습니다. 왕은 여자의 말을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성벽을 따라 걷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겉옷 안에 배옷을 입고 있는 것을 백성이 볼 수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오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를 반드시 베어내고 말겠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이다. 왕이 엘리사에게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집에 앉아 있었고 장로들도 엘리사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보낸 사람이 이르기도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이 살인자가 사람들을 보내어 내 머리를 배려하고 있소. 사자가 이르거든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마시오. 왕의 발자국 소리도 들리오. 엘리사가 아직 장로들과 말하고 있는데 왕의 심부름꾼이 와서 말했습니다. 이 재앙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것이오. 내가 어찌 여호와께 더 기대할 수 있겠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알을 은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알을 은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왕 곁에 있던 보좌관이 엘리사에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곡식을 쏟아부어 주신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성문 입구에 문둥병자 4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성 안에 들어가 봐야 먹을 것이 없으니 굶어 죽을 테고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그들은 땅거미가 질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아람 군대의 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아람 군대의 귀에 전차와 말과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핵과 이집트의 왕들을 불러 우리를 치려 한다. 그래서 그들은 땅거미가 질 때에 장막과 말과 나귀들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건지려고 진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도망친 것입니다. 문둥병자들이 진의 가장자리로 가서 어느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옷가지들을 진에서 가지고 나와 숨겨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다시 진으로 돌아가서 다른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물건을 챙긴 뒤 숨겨두었습니다.

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3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중에 제법 비가 많이 내렸죠? 봄비일 텐데요. 그래서인지 나무들이 더 푸르러졌습니다. 자연의 변화를 느끼며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락교회 김은석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받으신대요. 목사님은 설교를 일주일에 여러 번 하시잖아요. 매번 다른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매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으로 이런 설교 내용을 해야겠다 어떻게 깨달으시나요? 저도 궁금했는데요. 이 숨겨진 오묘한 진리를 어떻게 이 설교로 전할 수 있으신지 성령님이 목사님과는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궁금하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저도 시간이 쫓길 때는 성경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멈춰서서 잠잠히 단어 하나하나 또 한절 한절이 마치 최상급의 찻잎처럼 우려나와서 좋은 차가 되기도 하죠. 네, 최상급 찻잎이라는 단어가 귀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천천히 차를 우려내듯 말씀의 진한 향이 우려나오길 기다려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의 진한 향이 우리의 삶을 다듬어주겠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네, 금방 마실 수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신 오래 기다리는 차를 마시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잔한 목소리로 이 찬양 함께합니다. 나무엔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리고 윌러브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어집니다.

한절의 말씀으로 오랫동안 묵상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그 말씀이 진리인지 깨닫게 되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배우로 잘 알려져 있는 배우 신혜라 씨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결국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순종했을 때 얼마나 삶이 충만하고 기쁜지 순종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은 결국 순종에서 나온다는 이야기 오늘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관희 성령 앨범에서 함께합니다. 나를 통하여 피아 월십의 주 안에 있는 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박신아 콰이어의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찬송가 이어졌습니다. 최고급 찻잎은 어떤 것일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아주 귀한 최고급 찻잎을 우려내듯 인내하고 기다리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기쁨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첼로와 피아노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남북전쟁 때 미국의 워싱턴 장군이 가장 고전했던 전투는 필라델피아의 벨리 포지라는 마을에서의 전투였습니다. 군인들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러기에 워싱턴이 이 전투에서 승리할 거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비서인 루이스는 필승을 확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장군님은 하루에 네 번씩 성경을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그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전투는 끝까지 침착성을 유지하는 쪽이 승리하는 법입니다. 라고 말했죠. 워싱턴은 성경 묵상과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얻어 대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벨리포지에는 워싱턴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는 이런 기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는 절망, 한숨, 눈물을 희망, 찬양, 미소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발명가 에디슨도 노년에 큰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연구와 생산을 하던 공장에 불이 났던 겁니다. 잃어버린 재산보다도 평생을 바친 연구 성과가 잿더미가 되자 참 막막하고 괴로웠을 텐데요. 하지만 신앙인이었던 그는 낙심 대신 폐허 속에 엎드려 마음을 다잡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이 속에서도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라는 세밀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에디슨은 이 마음의 확신을 믿고 곧바로 새로운 연구에 착수했는데요. 다들 그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건 무모하다 말렸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칼리 축전지와 같은 위대한 발명들을 성공시키며 위기를 멋지게 기회로 바꿔냈습니다. 우리네 삶도 이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 소란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맡겨드리며 기도로 든든한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담대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138편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이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지요.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붉기붉은 장미 위에 반짝반짝 이슬이 맺혀있고 내 귀에는 은은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듣기만 해도 너무나 황홀하고 주님과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친구가 돼주시고 기쁨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건 참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과도 같고 시와 같은 이 가사에 부드러운 고기부터 아름다운 찬송가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아들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만끽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클래식 콰이어가 부르는 찬송가 원곡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성가곡 함께 할게요. 주의 동산에서 대구시립합창단의 목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빗소리와 함께 듣는 피아노 연주 함께 할게요. 광민이의 연주입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자 영국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카칠라는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신앙 생활이 계속되면서 기도의 방법은 알게 됐지만 정작 기도가 가장 필요한 고난의 순간에는 절망과 두려움으로 오히려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마저 말씀으로 극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 카칠라 기자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기도할 힘을 주는 다섯 가지 성구를 소개했습니다. 1.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2.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2절에서 17절 말씀. 3.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4.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 5.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이렇게 다섯 가지 성구를 기도할 힘을 주는 성경으로 꼽았습니다. 기도를 할 수조차 없다고 느껴질 때가 진짜 하나님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로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주님께 기도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 4장 14절. 아름다운 유다 소녀 에스더는 고아로서 왕비가 됐습니다.

사촌 모르드개가 유다 백성이 박해당할 조짐을 발견하고는 에스더 왕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 유다 백성을 구할 때인 것 같다고요. 그의 전언을 받은 에스더는 굳게 결심하고 모르드개에게 백성을 모아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으로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근심을 평강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시길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때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 저를 위해 갖고 계시는 기회들을 드러내소서. 주님의 평강과 용기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는 선천적인 농내장을 앓다가 12살 때 축구공에 머리를 맞는 사고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진 어린 소년은 절망에 빠졌고 가난한 형편의 부모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한 것 외에는 해줄 것이 없었는데요. 특히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비록 앞을 보지 못하더라도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로 소년은 절망을 딛고 음악이라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악보를 외우고 노래 부르는 일은 매 순간순간 한계에 부딪히는 싸움이었습니다. 보첼리가 지쳐 포기하려 할 때마다 어머니는 기도로 구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며 절대 포기하지 말자고 끈질기게 격려했습니다. 어머니의 확신 가득한 믿음을 마음으로 느낀 그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고 매일 끈질기게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오랜 노력을 거쳐 성인이 됐을 때 그는 세계적인 거장 루치아노 파바로티에게 발탁되며 마침내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최고의 성악가가 됐습니다. 큰 무대에 설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어머니가 들려줬던 기도의 확신이 맴돌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도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으로 간구했다면 눈앞의 형편이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이미 주신 줄로 믿고 묵묵히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을 마주하고 있다면 소란스러운 염려 대신 모든 걸 내어맡기

담긴 그 기도를 온전히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의 한계를 넘어 놀라운 승리를 선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M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청주 중부 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격은 결국 향기를 남깁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0: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꼭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상하게 따뜻하고 신뢰가 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지요? 만인의 연인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당시 문화에서 장성한 사람들, 특히 랍비에게 가는 것은 엄청난 신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환대하시잖아요. 주님을 노골적으로 반대했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그것도 밤에 주님을 찾아가셨는데 또 환대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속에 계셨고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하여서 공생애를 다 지내셨습니다. 즉 그 주님은 정말 사람을 사랑했고 사람들 또한 그런 주님을 사랑했고 따랐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좋아 보였는데 가까이 할수록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말은 번듯한데 날카롭고 겉은 화려한데 곁에 있으면 화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지칩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 같은 인물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 야곱의 외삼촌 라반 같은 인물, 처음에는 호의적이었지만 인격에 문제가 있으므로 있으면 있을수록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당연하지요. 사람은 결국 자기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대로 살아가고 그것대로 남들을 기쁘게도 하고 힘들게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담긴 것을 흘러보내며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음의 원망이 쌓이면 말에서 거친 냄새가 납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그 욕심이 스멀스멀 보여지고 또 냄새 맡는 그런 사안으로 되어집니다. 또 욕심 있는 사람들은 조급함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래 빚어진 사람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한 향기가 배어 나옵니다. 곁에 있으면 숨이 놓이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억함으로 또 예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분의 성품이 성도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참 편안한 그런 느낌들을 성도들에게, 옆에 있는 이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해도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요? 결국 그때그때 살아온 태도의 집합체, 태도가 쌓여서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와 같은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쉽지 않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정말 가장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인생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죄의 악취가 났고 어린 사무엘에게

는 하나님께 속한 향기가 났습니다. 같은 성전에 있었지만 삶의 태도가 달랐고 결국 인생의 향기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이가 누구인가 묻는다면 저는 구역에는 단연코 두 명 압축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에 나누고 있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지요. 두 명 너무 많습니다. 한 명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단연코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이 사무엘은 정말 적어도 인격 면에서는 예수님을 그대로 표상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무엘의 이러한 인격적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에는 어떤 향기가 흘러나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째는 향기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인격적 향기는 사람들 앞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이 어떤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있었다. 그의 자리는 하나님 앞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도 사람 앞에 있을 때가 많지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있었지요. 도대체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비록 사람 앞에 있어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화할지라도 그는 적어도 어린 사무엘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사무엘의 대표 모습입니다. 성인이 되어도 바뀜이 없고 높은 사사의 지위에 있다 해도 왕과 같은 그런 권좌에 있다 해도 이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 이것이 사무엘의 특징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을 주목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윌라드라는 그런 성경학자는 만일 내가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다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감정, 내 뜻, 그 원하는 것, 감정을 충족시키는 것,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싫지만,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귀한 신앙생활의 규정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항상 신앙생활이 그렇게 쏙 들고 어떻게 내 감정을 다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에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 감정, 자기 쾌락, 자기 만족 때문에 완전히 이 사무엘과 다르게 일상을 살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데 관심이 있었으며 사람의 쾌락을 갖고자 마음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이라는 물리적으로도 성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치닫게 됩니다.
아쉽죠?

하지만 나중에는 회개의 기회마저도 잃어버린 채로 죽게 되지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바로 그것이 성도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의 향기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의 향기가 있습니까? 다 있다고 봅니다. 이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있었다 했습니다. 뭐 제사장이 입는 옷이긴 한데 화려하지 않고요. 기본적인 옷인데 특별히 정결함을 말하는 그런 상징적인 옷입니다. 그런데 에봇을 입고 있었다. 이 말은, 이 표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정직함, 정결, 그것을 신경 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와 자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항상 보시지만 사람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지요. 사람이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할 때, 그럴 때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해서 살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오래 머문 자리에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래 머문 사람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향기가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의 자리를 일부러라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며, 바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내 생각에 느슨해진다 해도 하나님 생각할 수가 없고, 또 편한 마음이 있다 해도 아니야, 내가 예배 때에, 내가 찬양 때에, 내 기도 때에 내가 주님께 집중했던 것처럼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옳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삶을 통해서 작고 크게 영광 받기를 소망하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말하며 나아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향기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자란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가, 사무엘의 어머니가 매년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입혔다, 주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결코 아이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매년 작은 겉옷을 지어왔습니다. 그 옷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으며 어머니의 눈물도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혼자 그렇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하심으로 놀랍게 은혜 주시지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오늘 이 한나 어머니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기도에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사랑을 부었으며 헌신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적어도 매일 한 시간은 기도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담당한 목회자, 담임 목사는 그래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저를 통하여서 어느 부분은 이제 성도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은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 결단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었던 것이고 지금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마음이 더 커졌어요. 혹시 1시간 반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헌금의 그 기도 제목 그것을 다 잘라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우들 어떤 형편에서든 자녀 때문에 울고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좀 이렇게 보듬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위로자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다. 제 소망이고 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들은 확인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를 담당한 순장, 나를 담당한 어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거 확인받는 순간 아 나를 위해서 기도자들이 있구나 안심이 되며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람들을 붙여서 지금까지 임마누엘 에벤에셀로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한나가 매년 새 옷을 지어준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오늘의 은혜의 옷이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분만 햇빛을 잠깐 실수하셔서 아니면 조금 좋으셔서 그렇게 햇빛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여러분들을 홀대해서 실수로 10분만 공기를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식물인간 되겠지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게 되지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새벽에 신실하신 주님을 이제 찬양을 했었거든요. 예배 전에. 하나님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그 같은 햇빛, 공기 까먹지 않고 주셨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을 덮어주시고 이끌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할 제목을 세워보면 몇 개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 개수만큼 신앙의 성숙도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진짜 같아요. 정말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감사로 여기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섭섭하실까.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확인되어지고 그 은혜로 감격할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거친 말을 깎아내리고 조급함을 부드럽게 만들고 상처난 마음을 따뜻하게 빚어 가십니다. 신앙은 단지 교회 다니는 습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람 자체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향기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전 예전에 이 부분을 성경 공부하면서 야, 사무엘과 같았으면 좋겠다. 왜냐? 이때 은총을 받더라라는 이 은총은 눈에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왜 사랑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여기 보면 우리말을 잘 번역했는데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게 점점 자란다. 이게 소위 분사형이라고 하는 히브리 어형인데요. 동사 어형인데 이것은요 계속 자라고 특별히 영이 자라고 인격이 자란다라는 뜻입니다. 인격이 성숙하고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닮는 그런 인생이면 누가 봐도 사랑스럽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세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즉 그냥 날로 먹는 은총, 그저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인격적 성숙을 이루었다. 그 결과로 사랑받았다. 이런 뜻이. 사실 이 사무엘의 인격의 향기는요, 먼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무엘의 인격적 성숙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사무엘이 키만 자란 것이 아니잖아요. 인격이 자라고 영혼이 자라고 사람됨이 자랐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것은요, 사람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정직하려 애썼다.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의 향기로서 기쁘게 했는데 그 향기가 그대로 옆으로 또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우리가 이 모습도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사무엘을 보면서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있으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사무엘과 있으면 정말 좋아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뉘앙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해도 여전히 분노가 가득하고 예배를 드려도 사람을 찌르는 말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건 성숙의 모습이 아니고 인격의 향기가 있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를 닮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온유함의 그 모습을 갖게 되어 있고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의 위로자가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위로가 있고 태도 속에 따뜻함이 있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었고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아름답고 사람들 곁에서도 따뜻한 사람, 그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성숙의 모습,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의 향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어떤 좋은 냄새도 잠시뿐 아닙니까? 그러나 인격의 향기는 다릅니다. 오래 가요. 사실은 영원히 갑니다. 우리가 이룬 인격, 그 향내, 그것은요 사실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만 그 인격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0: 그러면 사울을 대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인격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격에는 향기가 있는가?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시간,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흘린 눈물,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던 그런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려 애썼던 작은 선택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손에 묻은 안티프라민 냄새처럼 버텨낸 기도의 냄새,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친 그런 은혜의 냄새로 세상을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 자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 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 번호 043-295-5533, 043-295-5533번 청주 중부 명성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요양병원에 와서 주파수가 잡히나 싶잡다가 우연하게 나오길래 보니까 너무 찬양과 말씀이 좋고 전용 보라죽 저는 그냥 59년이란 세월 살면서 처음 듣고 보니까 아 너무 좋아서 교회를 제 발로 스스로 찾아가게 되었고 극동방송 들으면서 말씀 듣고 내가 뒤돌아보니까 너무 허무하게 살았구나 하는 걸 느꼈고 후회감도 많이 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남은 삶이지만은 진짜 이 삶을 되찾아야 되겠다. 지금 예전에는 저는 사실상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지금은 극동방송 중독자가 되어 있습니다.
1: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소망을, 누군가에게는 기쁨을,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은 쉼 없이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한 주님의 마음을 따라 복음을 전파로 송출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동역해 주십시오. 극동방송은 오늘도 전파 선교사님들이 계시기에 힘차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Motherwise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 집 가정과 가정의 식탁.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식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들과 청소년 사역자가 부모님들의 질문에 같이 답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교수님들이 요즘 관심 갖고 계신 주제와 함께 세 번째 질문으로 나누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주신 세 번째 질문은 부모의 위선을 지적하는 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들으시며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문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방송은 진로와 소명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1478님,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막연한 고민들을 아이들과 어떻게 접근하고 대화할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성교육에 관한 내용도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정말 성경적인 성교육 궁금하시죠?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3889님,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변화 무쌍한 MZ 청소년들에게는 그들만의 사고방식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의견 감사합니다. 또 3013님, 출근해서 마더와이즈를 듣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다가 이번 달에 저희 손자가 태어나니 우리 아들 부부에게 영상 보면서 우리 손자 잘 키우라고 보내주고 싶습니다. 좋은 방송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손자 얼굴 보셨을까요? 아, 얼마나 좋으실까요? 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들으시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보실 수 있는 영상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는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들과 청소년 사역자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나누는 나눔을 지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1: 아무래도 교수님들이시니까 본인들이 연구하시고 또 관심 있는 주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동현 교수님 혹시 요즘에 네. 관심 있는 분야가 뭐가 있을까요?
2: 저는 뭐니 뭐니 해도 늘 제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 세계관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기 네. 때문에 세계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아주 좋은 책들이 몇 권 이제 나와서 네네. 그 책들을 좀 탐독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책은 크리스토퍼 와킨의 성경적 비판이론이라는 책인데요. 네. 예, 모든 이 문화와 세상 속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이 다 함께 이렇게 결부되어서
1: 일반 은총으로
2: 맞아요. 네. 같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네. 기독교인들은 늘 지적만 한다, 늘 비판적이다라는 네. 이제 지적을 많이 받아왔는데 비판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비판하며 좋은 것들을 충분히 드러내고 또 잘못된 것들은 또 분별하고 그런 좋은 책이 나와서 네. 아주 재밌게 읽고
1: 궁금한
2: 있습니다.
1: 궁금한 건 학자들이 읽는 책인가요? 평신도도?
3: 이거 벽돌 책입니다.
1: 오경환 교수님은 요즘에 어떤 부분 관심이 있게 연구하고 계세요?
3: 특별히 요즘에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하는 주요한 목적, 이유 네. 이런 게 뭘까?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 이제 이게 그 제임스 스미스라는 학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 문화 네. 그 예전 시리즈 세 권을 이제 맞아요. 기획하면서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물었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텔로스가 뭐냐는 거예요. 텔로스가 뭐냐면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삶의 방향성, 목적, 이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한 것들입니다. 네. 그럼 기독교 교육의 텔로스가 뭘까? 다음 세대를 계속 교회들마다 지금 얘기하고 외치고 네. 있는데 그럼 그 이유나 본질이 과연 뭘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네. 진단도 한번 해보고요. 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신명기 6장 네. 4절부터 9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요 말씀 한 구절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한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운명 네. 혹은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미래가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출애굽 1세대도 실패했고 네. 2세대도 실패했고 네. 3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3세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여호와가 네.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 세대로 네. 나오게 됩니다.
2: 다른 세대죠.
3: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대가 나와 맞아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맞아요. 세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보면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 기독교 교육의 심플한 그 텔로스를 정리해보자면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제자훈련, 활동, 교회 내에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네.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심플한 말씀을 기독교 교육의 평가나 척도로 좀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단을 해볼 때 보통은 한국 교회는 대부분 다 숫자로 이제 여전히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네. 삶으로 증명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생각해보면 만약에 교육이라는 게 5년, 10년, 15년, 20년을 교회를 다녔으면 그럼 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10년 다녔으니까 10년만큼 성숙할 거야. 20년 다녔으니까 20년만큼 성숙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성도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녔을 때 이 기독교 교육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이제 요 물음을 이제 하게 네. 되는 거죠.
2: 저도 기독교 교육의 그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 시대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0: 생각해요.
1: 본질에 가까워지는.
0: 이제 벽돌책이 아닌,
1: 좀 얇은
0: 예,
1: 책.
0: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보실 수
1: 네.
0: 있는 좋은 책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타디어스 윌리엄스라는 탈북 신학교의 교수가
1: 네.
0: 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이 책에서 무려 우리 시대의 90% 넘는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 자기 종교와는 달리 다 숭배하고 있는 신, 모두가 다 믿고 또 따르고 있는 종교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1: 자기 자신,
0: 자신배교라고 합니다. 자아숭배교. 네.
1: 네.
0: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다 자기를 중심에
1: 자기를,
0: 두고 자기를 섬기며 오로지 자기의 욕망과 또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이런 시대의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 더 중요한 시대 같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며 또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지. 네.
2: 저도 이거랑 관련해서
1: 감사합니다. 네.
2: 제 중요한 연구 주제가 있어요.
0: 오. 네.
2: 뭐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제
1: 네.
2: 제가 느낄 때입니다.
1: 네.
2: 왜 나르시시스트가 많을까?
0: 아.
2: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문화나 교회 활동들이 자기 부인으로 가야 되는데
0: 맞아요.
2: 나르시즘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질문을 하게 돼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 디모데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핵심이고 포스트 모던도 결국에는 자기가 중심이잖아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니까 세계관도 결국 내가 판단하는 거니까.
1: 맞아요.
2: 근데 그런 면에서 교회가 사실은 우리의 근원적인 욕망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부인을 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학부모님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내 자녀를 향한 내 욕망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1: 되게 두렵고 떨리지만
0: 맞아요.
1: 인정하고 나가는 게 필요하네요.
2: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들은 다 우리 자녀가 신앙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길 원하고
1: 엄친
2: 또
1: 딸
2: 그 뒤에
1: 엄친.
2: 이제 플러스 알파 알파 알파가 있잖아요.
0: 알파가 있죠.
2: 네. 근데 자녀는 압니다. 자녀는 본능적으로
1: 뭘
2: 부모가
1: 원하는지.
2: 뭘 추구하고 원하는지 욕망하는지를 자녀는 압니다.
0: 맞아요.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들과 청소년 사역자가 부모님들의 질문에 같이 고민하며 나누는 이야기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1: 제가 마지막 하나 더는, 아빠 엄마는 다 위선자예요. 자신의 도덕적인 잣대로 부모를 판단하기 시작한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엄마 아빠 마음이
2: 찢어지시겠네요.
3: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첫째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둘째 딸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는데 많이 듣습니다. 네. 그런데 청소년 시기는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자기 합리화와 또 이 판단성에 눈을 뜨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사실. 예.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아왔던 그 모든 잣대의 기준, 자기를 판단했던 이 기준을 이제 자신이 가지고 부모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부모는 마음 아프죠. 또 막 화도 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순간을 기회로 잡으셔야 돼요. 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됩니다. 부모라고 중년의 시기라고 예외가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외식하며 괜찮은 척. 나는 다 성장한 척라고 이렇게 대할 수 있지만 가정 안에서 이 아이의 시선으로 보는 그 시선이 사실 정확하죠.
1: 맞아요.
3: 내 위선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끊임없이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네. 외식하는 자들이요. 맞아요. 그죠? 그 말을 자기의 말로 들어줘야 돼요. 네. 그리고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기회로 삼고 감사로 여기고 부모도 또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제가 느끼기엔 아이들이 그런 말 했을 때 부하 내동하셔서 같이 화를 내면 끝난 겁니다.
2: 끝나는 거죠.
1: 성경에 보면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맞아요. 인정했고요. 맞아요. 베드로도 외식하는 모습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의인이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3: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래 내가 위선자인 거 고백하고 회개할게 엄마도 계속 아빠도 계속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 맞아요. 부끄럽다라고 네. 고백하면서 복음을 다시 일깨워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동시에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비판적인 시각 도덕적인 시각이 자기 자신을 향할 때 정말 많아요. 엄마 아빠를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그 비판은 자기를 향하고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3: 그렇죠.
1: 그때 복음을 말해주세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3: 맞습니다.
1: 하나님 죄인 사랑하셔.
3: 그럼요.
1: 이 네.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가정에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3: 맞아요.
1: 필요할 것 같아요.
3: 맞아요.
2: 좀 좋은 긍정적으로 보자면 아이가 그런 말도 할 수 있을 정도의
1: 화목한 가정이에요.
2: 화목하고 좋은 가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1: 맞아요. 만약에 아빠가 너무 권위적이거나 율법적이라면 대려 말을 안 하겠네요.
2: 그럼요. 그렇죠. 아예 대화를 안 합니다. 아이들은. 그 미국에서 청소년들한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얘기했을 때 두 가지를 이제

0: 가장 탑 프라이어리티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히포크라틱이고 아. 두 번째가 저지멘탈이었어요.
1: 아, 위선적이거나 판단하는
0: 모습. 네, 근데 두 가지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 사람들이 신앙을 얘기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게 위선적으로 아이들 눈에는 보이고 또 교회 내에서는 수없이 많은 정죄와 판단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죄와 판단보다는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랑과 복음으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키워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나 혹은 학부모나 혹은 자녀들이 양육하는 환경에서 아이들이 좀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혹은 내용들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복음도 누리고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관계가 좀 형성되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요즘에도 보면 애들이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상실된 네, 상태예요. 네. 너무 많은 판단과 정죄를 이미 지난 한 주 동안 다 받고 왔습니다. 아이고. 근데 교회에서조차 또, 그러면 아이들은 소망이 없는 거죠. 네. 사실은.
1: 하나님의 눈으로 어린 자녀지만 청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끌고 계시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면 저희가 바라보는 마음이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하나씩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0: 저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즐겁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찍었고요. 네. 특별히 이 학부모분들의 질문을 보니까 밀도 있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 네, 정말 스페시픽했어요.
0: 네, 그렇죠? 고민의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현실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교회가 충분히 학부모들과 소통하면서 좀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고 또 저도 제 역할을 나름대로 좀 소임을 다해야겠다 이런 네. 다짐도 하게 되었고요. 네. 모쪼록 참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키우기가 쉽지 않은 네. 그런 세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날 시대나 세태를 봤을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약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이니까 여기에는 후퇴하심도 없고 후회하심도 없고 네. 또 실패함도 없기 때문에 이 자녀들 끝까지 믿음 가운데 인내를 가지고 또 양육할 수 있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 주시기를 또 저도 기도하고 또 지지하고 또 응원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2: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광부들이 그 굴 속에 들어갈 때에 세상 속에 카나리아 한 마리를 맞아요. 들고서 넣고서 이렇게 들어갔대요. 공기가 오염되면 광부들이 알아채기 전에 네. 먼저 카나리아가 죽는 거죠. 맞아요. 저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오늘날 카나리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시대의 양상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신 우리 부모님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 시대에 또 한 줄기 빛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부모님들의 질문에 답을 알아가 본 청소년 세계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은 이동열 교수님, 오경환 교수님, 박용진 목사님이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진솔하고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하며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더 성숙해지는 가정들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한 걸음만 떼면, 한 바퀴만 돌면 달라질 겁니다.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넘실대는 요단강 강물 위, 그 한 걸음이 놓이면 물이 마를 거니까요. 여리고성을 7일째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돌았을 때 마침내 성은 무너지게 됐으니까요. 순종이 놀라운 이유는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